6월 6일 현충일의 주말 아침 첫 곡은요. 이선희 아름다운 강산 띄워드렸어요. 저는 살레시오 김용은 은빛소녀입니다. 우리가 외국에 나아가면 애국자가 된다고 하죠. 특히 요즘에 외국 다녀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자랑스럽다고 합니다. 특히 요즘 K-POP의 열풍으로 K라는 알파벳이 붙은 모든 것들의 인기만 봐도 그렇지 않나요? 하지만요, 돌아보면 오늘의 우리가 있기까지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인데 그분들이 바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것을 오로지 바치신 그분들의 희생에 감사와 보훈의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경건하게 보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우리 참전가족 여러분의 소소한 일상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들 보내주세요.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빵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요. 편안하게 무료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참 좋은 오늘 후원자가 드리는 모바일 커피

0: 여러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에게 애써 권하는 책, 감동을 넘어 영감을 주는 책, 평신도가 만드는 유일한 가톨릭 월간지, 가톨릭 다이제스트 월간 독자 리더. 원하시는 분은요, 성함과 주소까지 함께 보내주세요. 당첨자분은요, 1년 동안 편안하게 구독하실 수 있도록 배송해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2주간 특별한 선물이죠. 문화 선물이죠. 오늘까지 신청받으니까 잘 들으시고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최초 프란치스코 고야의 일생을 단독 조망하는 전시, 세계적인 거장 고야가 던지는 시대를 초월한 메시지, 스페인의 거장 고야, 이성이 잠들 때 괴물이 깨어난다. 전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6일부터 7월 31일까지 시리즈 원작 80점, 한국 최초로 공개되고요.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입니다. 원하시는 분 샵 1053, 성함 그리고 글머리에 고야라고 써서 신청해 주시면요. 당첨자분에게 1인 2매씩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이 시간 테마가 있는 음악들로 편안한 주말의 힐링 음악 여행 떠나는 시간이죠. 광고 듣고 9697님이 신청하신 이명주 천개의 바람이 되어 감상하시고 음악에 스며들다 만나볼게요.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 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6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저 산맥은 말도 없이 5천 년을 살았네. 모진 바람을 다 이기고 이터를 지켜왔네. 그렇게 누군가의 숭고한 희생으로 지켜온 우리나라, 우리 결의 자유와 평화의 멜로디에서 역사의 숨소리가 다가오는 달 6월. 대한민국, 애국심으로 더 뜨겁게 하나가 되는 달. 초록의 녹음을 거머쥔 6월에도 우리의 삶이 상록수처럼 늘 푸르르길 바라면서

알면 알수록 더 잘 들리고 더 잘 빠져드는 시간. 매주 토요일 멋진 음악들을 모아서 들려드리는 주말 아침 음악에 스며들다. 오늘은요, 주말 아침이잖아요. 복잡한 생각 잠시 내려두시고 가볍게 몸과 마음을 살짝 기댈 수 있는 다양한 장르의 힐링 음악들 모아봤습니다. 지금 이 시간 어떤 분은 좀 느긋하게 또 어떤 분은 조금 분주하게 시작하고 계실 것 같기도 한데요. 따뜻한 커피 한 잔과 함께 혹은 운전하시면서 조용한 여유를 즐겨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속도에 우리의 마음과 몸을 맡겨보면서 시작해보죠. 첫 곡부터 만나볼까요? 채베코의 아름다운 시절. 채베코 특유의 깊고 담담한 목소리가 지나온 시간의 풍경들을 조용히 떠올리게 합니다. 젊은 날의 반짝이는 순간들, 그리고 조금은 아련하게 남아있는 기억들을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는 노래인데요. 주말 아침 여유롭게 마음을 열어주는 첫 곡으로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채베코 아름다운 시절.

채백호 아름다운 시절. 매주 토요일 이 시간 테마가 있는 음악들로 편안한 주말의 힐링 음악여행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다양한 장르의 힐링 음악 스페셜 준비해서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그냥 힐링이 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노래들입니다. 이어서 들으실 노래는요. 정상급 성악가들이 부른 크로스오버 음악 두 곡 준비했습니다. 먼저 세계가 인정한 바리톤 고성현이 2016년 발표했죠. 시간에 기대어. 전통적인 클래식 가곡이라기보다는요. 크로스오버 감성이 어우러진 현대 가곡에 가깝습니다. 어느 날 작곡가의 권유로 부르게 됐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그의 마음을 움직인 건 바로 노랫말이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알게 되는 마음들. 그리고 지나온 삶을 담담히 돌아보게 하는 위로가 잔잔하게 스며드는 그런 노래입니다. 이어서 들으실 노래는요. 소프라노 김순영의 첫사랑. 현대 가곡 가운데서도 특히 많은 사랑을 받았죠. 아트팝의 창시자로 불리는 김효근이 작사와 작곡을 맡았는데요. 원래는 1985년 연인을 위해 만든 피아노 연주곡이었다고 합니다. 이후 2011년에 지금의 가곡 형태로 완성된 거죠. 첫사랑의 설렘과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마음, 맑고 섬세한 감성으로 풀어낸 노래입니다. 두 곡 함께 하시죠.

시간의 기대어 고성현, 첫사랑 김순영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세계적인 성악가들이 들려주는 팝 명곡 두 곡입니다. 먼저 영국의 소프라노 레슬리 가렛의 Over the Rainbow, 영화 오즈의 마법사의 주제가로 유명하죠. 레슬리 가렛의 맑고 따뜻한 음색에 필립 앨리스가 지휘하는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더해져서 한층 깊고 포근한 여운을 줍니다. 이어지는 곡은요, 스페인이 낳은 세계적인 테너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테너 플라시드 도밍고, 아들 플라시드 도밍고 주니어와 함께했는데요. 듀엣으로 부른 What a Wonderful World. 익숙한 명곡에 클래식 특유의 품격과 따뜻한 감성이 더해져서요. 듣다 보면 세상이 정말 아름답게 느껴질 겁니다. 두 곡 함께 하시죠.

레슬리 가렛 Over the Rainbow, 플라시드 도밍고 What a Wonderful World. 지금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께서는요. CBBC 라디오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 함께하고 계세요. 참 좋은 오늘 주말에 함께하는 테마가 있는 주말 힐링 음악 여행 음악에 스며들다. 오늘은 다양한 장르의 힐링 음악 스페셜 함께하고 계시죠. 들으시면서 문자 사연 주세요. 샵 1053 유료 100원이고요. 빵톡으로도 나눠주세요. 이번에는요. 감성 짙은 혼성 듀엣곡 두 곡입니다. 먼저 배우이고 가수인 조정석과 그의 아내 거미가 함께 부른 빛바랜 사진 속의 너. 오래된 사진 한 장처럼 문득 떠오르는 그리움의 감정을 담담하게 풀어냅니다. 두 사람의 섬세한 감정선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면서 잔잔한 여운을 주죠. 이어지는 곡은 롤러코스터 출신의 조원선과 존박의 듀엣곡 서두르지 말아요. 제목처럼 서둘러 흘러가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조금 느린 걸음으로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보자고 속삭입니다. 포근한 멜로디 위에 재즈풍의 사운드가 더해지고 두 사람의 부드러운 음색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면서 달콤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빛바란 사진 속의 너, 서두르지 말아요.

조정석 거미 빛바랜 사진 속에 너 조원선 존박 서두르지 말아요. 이번에는 레전드 가수가 부른 추억의 포크 발라드 준비했는데요. 양희은의 행복. 이 노래는 1970, 80년대 가수 진행자로 유명했던 이수만의 히트곡을 양희은이 특유의 따뜻한 감성으로 다시 풀어냈습니다. 특별한 건 아니어도 일상 속 작은 순간들 안에도 행복은 머물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노래인데요. 과장되지 않은 보컬과 여유 있는 전개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거창한 행복이 아니라 일상 속에 스며있는 감정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해줍니다. 양희은 행복.

양희은 행복. 주말 아침 음악에 스며들다. 오늘은 다양한 장르의 힐링 음악 함께 했는데요. 현충일인 오늘 이름도 얼굴도 모르지만 우리보다 먼저 이 땅을 지키신 그분들께 조용히 감사를 전하는 그런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끝곡 남겨두고 있는데요. 끝곡은 락밴드 다이어 스트레이츠의 리더이자 기타리스트 마크 노플러의 All Love Idea. 이 노래는요, 브루클린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 영화의 삽입곡이었죠. 절제된 연주 속에서 감정의 결이 선명하게 살아있는 All Love Idea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분들 고마웠고요. 저는 김용은 은빛순이었습니다. 오늘도 참 좋은 오늘 되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뚝! 뚝 하면 아빠가 함 사줄게.
2: 정말?
1: 우는 아이도 뚝 그치게 하는 맛. 김천 한우 우뚝. 김천의 청정 자연에서 자란 품질 좋고 맛있는 한우. 우직하고 뚝심 있게 김천 한우 우뚝. 대한민국 1등 한우로 우뚝 서겠습니다.
3: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뭐라고요?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4: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 안에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사랑하는 이를 주님의 품에 맡겨드리며 기도 안에서 부활의 희망을 간직합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 영천성당은 그리움이 머무는 자리로 영천성당 묘원 안에 봉안시설 영원한 천국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천성당은 미사 중에 세상을 떠난 이들이

0: 주님의 평화 안에 머물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봉안시설 영원한 천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영천성당 사무실 054-338-3381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1: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02번, 구세주의 성심이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안녕하세요.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장일범입니다. 살다 보면 가까운 사람들에게 힘든 마음을 털어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일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거나 지친 한 주에 대한 푸념일 텐데요. 위로나 조언이 필요한 순간도 있지만 어떤 하소연에는 내 상황을 좀 알아달라는 마음이 숨어 있기도 하죠. 이를 두고 심리학에서는 스트레스 자랑이라고 부르는데요. 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반복될수록 듣는 사람은 더 빨리 피로감을 느낍니다. 오늘은 누군가의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말보다 잠시라도 힘이 되는 말을 더 많이 나누는 하루 되시길 바라며 6월 6일 현충일 토요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이름도 거룩한 샬롯 처치의 The Prayer가 생각나네요. 기도 조시 그로반과 함께 부른 노래 들을 수 있을까요? 7709 쓰시는 분 올려주셔서 데이빗 포스터의 The Prayer, 기도 보컬의 조시 그로반, 또 샬롯 처치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데이빗 포스터의 The Prayer, 기도, 보컬의 조시 그로반, 샬롯 처치의 음성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토요일 청취자분들의 신청곡을 퍼레이드로 들려드린 날이죠. 여러분 오늘도 신청하셔서 다음 주의 기쁨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일범님, 딸이 유클 애청자라서 가끔 저도 듣다가 보내봅니다. 어휴, 모녀가 함께 이렇게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딸이 몇 년 전 피아노 학원 연주회 때 쳤던 곡인데요. 라디오에서 모든 분들과 함께 들었으면 해서 아들린을 위한 발라드 신청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6955 쓰시는 분의 신청곡 볼드 세네비의 발라드 북 아들린, 아들린을 위한 발라드, 피아노의 리샤르 클레드망의 연주로 함께 들으시죠.

폴드센의 뷰의 발라드 부 아델린, 아델린을 위한 발라드. 예전에는 이제 피아니스트 리차드 클레이더만이라고 이렇게 영어식으로 읽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프랑스 사람이어가지고 리차드 클레데르망 이렇게 또 읽어야 하는 거죠. 자, 6955 쓰신 분의 신청곡. 딸이 이 곡 잘 치셨으면 또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또 그 연주도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자, 장일범 DJ님,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뵌 적 있어요. 근데 인사 안 하셨습니까? 인사하셨나요? 아이네 클라인의 낙트 뮤직 신청합니다.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누군가 저한테 또 인사하신 적이 있어서 그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7899 쓰시는 분의 신청곡 듣겠습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세레나데 13번 G장조 켈번호 525 아이네 클라인의 낙트 뮤직. 자, 작은 밤의 음악, 일악장 알레그로, 산도르 베기 지휘한 카메라타 자스 브루크의 연주입니다.

모차르트의 세레나데 13번 G장조 KL번호 525 아이네 클라인의 나흐트 무지크 작은 밤의 음악 1악장 알레그로 산도르 베기 지휘한 카메르타 잘스부르크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김 마테오 씨는요.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2번 3악장 신청하셨어요. 날씨 좋은 날 산책하면서 듣기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동의합니다. 자, 피아노 협주곡 22번 E플랫 장조 KL 번호 482 3악장 알레그로 감상하시겠습니다. 피아노의 체키아 출신의 캐나다 피아니스트 얀 리셰츠키 그리고 만프레드 호네에게 지휘한 밤베르크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합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2번 E플랫 장조 계열번호 482 사막장 알레그로 피아노에 대한 리셰츠키 만프레드 호넥이 지휘한 밤베르크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산책 잘 하셨을까요? 궁금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막내 제부가 30여 년간 근무한 직장을 퇴직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고 건강하고 여유로운 나날 보내시길 바라며 축하곡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8915 쓰시는 분 올려주셔서 에드워드 엘가의 Pomp and Circumstance March 위풍당당 행진곡 영국인들의 어떤 그 애국심이 아주 돋보이는 그런 곡이죠. 특히 이 Last Night of the Proms에서 앙코르 곡으로 연주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 합창하면서 국기를 흔드는 장면 상당히 뭐 충격 아닌 충격으로 받아들여지는데요. 자, 위풍당당 행진곡 1번 D장조 앤드류 데이비스가 지휘한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로얄 코럴 소사이어티의 연주입니다.

에드워드 엘가의 Pomp and Circumstance March, 위풍당당 행진곡, 1번 디장조. 앤드류 데이비스가 지휘한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로얄 코럴 소사이어티 연주를 감상하셨습니다. 예전에 이게 이제 뭐 그 대한항공의 광고에도 쓰일 정도로 아주 유명했었고,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다 좋아하는 그런 또 행진곡이 되었죠. 자, 앤드류 데이비스, 뭐 이 런던 또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아주 상징적인 그런 존재였고, 그가 지휘한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로얄 합창단 로얄 코럴 소사이어티 연주로 감상하신 곡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가 늦었습니다. 초대해 주신 주미강 독주에 잘 다녀왔습니다. 덕분에 바이올린의 아름다운 선율 속에 흠뻑 빠져들다 나왔답니다. 앙코르곡이 특별히 마음에 들었는데 네이선 밀슈타인이 편곡한 쇼팽의 녹턴 C샵 단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클은 오늘 아침에도 저의 비타민이 되어주십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자, 비타민 같은 유클, 8643 쓰시는 분의 신청곡 함께 듣겠습니다. 프레드릭 쇼팽의 녹턴 20번 C샵 단조, 이게 유작 번호이고요. 자,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작품 밀슈타인의 편곡입니다. 바이올린의 봄소리 그리고 피아노의 라파 블랙하츠의 연주입니다.

프레드릭 쇼팽의 녹턴 20번 C샵 단조 유작 번호이고요. 자, 유작이고요. 작품 바이올린의 봄소리 그리고 피아노의 라파오 블랙하츠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8643 쓰시는 분의 신청곡을 함께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효민 레오 씨가 프레드릭 쇼팽의 12개 에튜드 작품 10 그 중에 8번 곡 F장조 Sunshine 햇빛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또 이 앨범으로 유명한 피아니스트 다니엘 바렌보임의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다니엘 바렌보임이 연주한 프레드릭 쇼팡의 12개의 에뛰드 작품 10, 그 중에 8번 곡 F장조 선샤인 햇빛 피아니스트 다니엘 바렌보임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1번님 며칠 전 로드리고 넉데의 기타를 위한 안달루시아 협주곡 연주 들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유클 가족과 들으면 너무 좋을 듯합니다. 이렇게 유경랑 씨 올려주셨는데요. 화킨 로드리고의 콘시에르토 안달루스 넉데의 기타 오케스트라를 위한 작품 1악장 Tiempo de Bolero, Bolero Tempo로 Los Romeros 그리고 네빌 마리너가 지휘한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연주로 감상합니다.

호아킨 로드리고의 넉대 기타를 위한 안달루시아 협주곡을 듣고 너무 좋아서 유클 가족과 함께 또 듣고 싶다고 올려주신 유경랑 씨의 신청곡이었습니다. 호아킨 로드리고의 콘시에르토 안달루스, 안달루스 협주곡 넉대 기타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작품 가운데 1악장 Tiempo de Bolero, Bolero Tempo로 Los Romeros, 그리고 네빌 마리너가 지휘한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더 필즈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요하네스 브람스의 리베스 리더 왈츠, 사랑의 노래 왈츠 작품 52 가운데서 여섯 번째 곡 Ein Kleiner Hübscher Vogel. 자, 작고 어여쁜 새인데요. 저스틴 도일, 영국의 명합창 지휘자죠. 그가 지휘한 리아스 캄머코, 이 베를린의 명합창단과 필립 마이어스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시면서 전 2부에 다시 뵙겠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경험할 수 없던 총 3,443세대의 스케일, 만나볼 수 없던 최고 59층 스카이마크, 누려볼 수 없던 중산호수의 푸른 일상, 펜타일즈 W, 세상에 없던 삶의 기준을 완성하다. 6월 오픈 예정 053-752-2000번 IS동서.
2: 두 분이 강론 말씀 중에서 아쉬운 순간, 그 되돌리고 싶은 순간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2, 3년 전에 어떤 후회되는 순간,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생각나면서 좀 마음의 치유를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3: 미사 안의 침묵은 들은 말씀을 마음에 머물게 하는 시간이지요. 잊고 있던 마음이 떠오르고 아팠던 기억이 천천히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둘러 답을 찾기보다는 잠시 마음에 머물러 보면 어떨까요?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4: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6: 기쁜 소식 밝은 세상
7: 가톨릭 평화방송.
4: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키스 제릿의 My Song, 피아노의 키스 제릿, 그리고 색소폰의 얀 가르바렉, 그리고 더블 베이스의 팔레 다니엘손, 드럼의 존 크리스텐센, 노르웨이 아티스트들하고 함께 키스 제릿이 연주했습니다. 자, 6월 6일 토요일 현충일 장애범 유쾌한 클래식 2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토요일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신청곡을 메들리로 들려드리는 날이죠.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이 시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도 신청하셔서 다음 주에 이 기쁨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클 여러분, 오랜만에 신청곡 신청해봅니다. 6월인 만큼 치코프스키 6월 들려주세요. 6월은 바로 마르카롤 뱃노래죠. 자, 혹시라도 선물 당첨되면 발사믹 식초 부탁드려요. 요리할 때 소중히 쓰겠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아, 당첨되셨습니다. 곧 보내드릴게요. 6440 쓰시는 분이고요. 뾰드르 치코프스키의 브리멘나고다 The Seasons 4개 작품 37B 가운데 여섯 번째 곡 윤, 준입니다. 마르카롤. 이 마르카롤은 바로 이 베네치아 곤돌라의 마르카롤 밴노래죠. 자, 피아니스트 임윤찬의 앨범 중에서 듣겠습니다.

피오트 지코프스키의 사계 작품 37비 가운데 6월 벤노레 바르카롤 피아니스트 임윤찬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아주 개성 넘치는 임윤찬의 피아노 터치였습니다. 6440 쓰시는 분 잘 들으셨죠? 자, 그리고 안토니 드보우작의 루살카 오페라 루살카 작품 114 가운데 Song to the Moon 매지츠구 나니에비 흘로버겜 저 달 깊은 곳에 계신 달님 제 왕자님을 잘 빚어주어서 집에 잘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부르는 루살카 물의 요정입니다. 소프라노 레굴라 뮬레만 그리고 차츠 체인버 아티스트가 함께합니다.

안토니 드보르작의 대표 오페라 루살카, 물의 요정 가운데서 물의 요정인 루살카가 부르는 Song to the Moon, 메지츠구 난 예비 홀로보겜, 저 하늘 깊은 곳에 계신 달님, 제 왕자님께 빛을 잘 비춰줘서 집에 잘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자, 소프라노 레귤라 밀레만이 이 한눈에 사랑에 빠진 루살카를 표현해줬습니다. 차트 체인버 아티스트가 함께해줬고요. 자, 6월 토요 신청곡으로 로베르트 슈만의 9개 피아노 소품곡 신청해봅니다. 얼마 전 알게 된 곡인데 슈만 특유의 아름다운 서정성도 인상적이고 또 신비로운 숲을 다녀온 한 편의 이야기 같은 느낌이 참 좋았어요. 토요일 오전 마음만이라도 고요한 숲을 산책하는 기분으로 함께 감상하고 싶습니다. 장애보 유쾌한 클래식 청취자인 6381 쓰시는 분이 글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로베르트 슈만의 숲의 전경 전곡 감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숲의 전경은 독일 낭만주의의 정수를 담아낸 작품인데요. 낭만주의 시대 예술가들은 신비로움과 숭고함, 환희와 향수, 그리고 자연과 인간의 교감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숲이라는 상징이 자리했죠. 특히 루트비히 티크와 아이헨돌프, 아달베르트 슈티프터 같은 독일의 시인과 작가들은 숲을 주제로 수많은 작품을 남겼고요. 슈만 역시 이런 낭만적 숲의 매력에 깊이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1849년 숲의 전경을 통해 숲이 품고 있는 풍경과 감정을 음악으로 풀어내며 자연을 찬미한 예술가들의 흐름에 합류했는데요. 이 곡을 작곡할 땐 아예 작업실에 숲과 사슴, 사냥 장면이 담긴 그림과 판화를 걸어두고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8곡으로 구상했지만 나중에 예언의 새를 추가하며 지금의 9곡 구성이 완성됐고요. 작품의 표제에 시장터의 소란을 떠나 우리와 함께 푸른 숲으로 들어가자라는 식구를 덧붙여 작품 전체의 분위기를 암시했습니다. 이 작품은 출간 직후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비교적 연주하기 어렵지 않았고 무엇보다 당시 사람들이 추구하던 시적 감수성과 자연에 대한 동경을 아름답게 담아냈기 때문이죠. 그래서 숲의 전경은 단순한 피아노 소품집이 아니라 숲을 향한 낭만주의적 동경과 상상력, 그리고 자연 속에서 마주하는 인간의 감정을 담아낸 한편의 음악적 산책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먼저 1곡 숲의 입구는 숲속으로 들어서는 사람의 기대와 불안을 담고 있는데요. 서정적인 선율은 신비롭고 환상적인 숲의 풍경을 그려내고 점차 고조되는 긴장감은 아름다운 숲속의 숨은 미지의 세계를 암시합니다. 이곡 숨어있는 사냥꾼은 숲을 뒤에 몸을 숨긴 채 사냥감을 기다리는 사냥꾼과 사냥개의 활약을 묘사한 곡이고요. 3곡 고독한 꽃은 숲속에 홀로 피어있는 들꽃을 바라보는 듯한 곡입니다. 소박하고 단순한 선율 속에서도 깊은 사색과 섬세한 아름다움이 느껴지는데요. 자, 오늘은 먼저 3곡까지 감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베르트 슈만의 발트세넨 작품 82, 숲의 전경, 1곡 아인트리트, 숲의 입구, 2곡 예거 아우프데어 라우어, 숨어있는 사냥꾼, 3곡 아인자메 블루멘, 고독한 꽃까지 피아니스트 미츠코 우치다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6381 신부대 신청곡 로베르트 슈만의 발트센엔, 이 숲의 전경 그 중에서 1, 2, 3곡 들으셨습니다. 먼저 1곡 아인트리트 숲의 입구, 그리고 예거 아우프 데어 라우어 숨어있는 사냥꾼도 감상을 하셨고요. 자, 이어서 아인잠의 블루맨 고독한 꽃 함께 들으셨습니다. 앞에선 작고 연약한 꽃 한 송이에서도 낭만주의자들이 사랑했던 자연의 신비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사곡 저주받은 장소에 이르면 분위기는 갑자기 어두워집니다. 앞선 곡의 아름다운 꽃이 사실은 비극의 기억을 품고 있다는 암시와 함께 숲이 지닌 음산하고 두려운 면모를 드러내죠. 하지만 이어지는 5곡 익숙한 풍경은 이런 긴장감을 걷어내듯 밝고 경쾌한 선율로 펼쳐집니다. 햇살이 비치는 숲길을 걷는 듯한 자유롭고 활기찬 정서가 곡 전체를 감싸고 있고요. 6곡 숙소는 숙소에 모여든 사냥꾼들의 모습을 그린 곡입니다. 서로 다른 선율들이 어우러지며 유쾌한 대화와 활기찬 분위기를 만들어내는데요. 자, 오늘은 이제 4곡 페루펜의 스텔레 저주받은 장소, 또 5곡 프로인들리히의 란드샤프트, 그리고 6곡 헤르베의 개, 이 숙소까지 함께 또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자, 미츠코 우치다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로베르트 슈만의 왈츠에는 숲의 전경 작품 82 가운데서 이 4곡 베르펜의 스텔레 저주받은 장소 5곡 프로인드리히의 란드샤프트 익숙한 풍경 6곡 헤르베르게의 숙소까지 감상하셨습니다. 자, 7곡 예언의 새는 이 작품에서 가장 유명한 곡입니다. 신비로운 새의 노래소리를 연상시키는 선율은 미래를 암시하는 듯 모호하고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데요. 기대와 불안, 현실과 환상이 공존하는 낭만주의적 감성이 가장 아름답게 응축된 곡으로 평가받습니다. 8곡 산행의 노래는 힘차고 활기찬 산행의 장면을 그려내는데요. 호른을 연상시키는 화성과 역동적인 리듬은 사냥꾼들이 숲속을 누비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며 작품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죠. 마지막 9곡 이별은 숲과의 작별을 담고 있습니다. 제목은 이별이지만 음악은 밝고 따뜻한데요. 사냥을 마친 사람들이 즐거운 추억을 안고 숲을 떠나는 듯한 분위기 속에서 음악은 조용하고 평화롭게 막을 내립니다. 자, 이제 7곡 Forget as Prophet 예언의 새의 가장 유명한 곡 그리고 8번째 곡 Yak Dlid 사냥의 노래 그리고 9곡 Abschied 이별까지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자, 우찌다 미츠코의 피아노 연주로 또 이 곡 진수를 감상하시죠.

로베르트 슈만의 발츠에넨 작품 82 6381 쓰신 분의 신청곡으로 전곡 감상하셨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 9곡 압슈트, 8곡 약드리드 산행의 노래, 그리고 7곡 포겔 알스 프로펫 예언의 새까지 이제 또 감상을 하셨고요. 미치다 우치코의 피아노 연주로 이 아름다운 자연주의적인 곡을 함께 또 감상하셨습니다. 니콜로 파가니니의 바이올린 협주곡 3번 2장조 3악장 폴라카, 폴로네스, 안단티노 비바체, 바이올린의 살바토레 아카르도, 샬 디투아가주의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 들으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현충일 뜻깊게 보내시고 또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살베!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차 한 잔의 신앙과 차 한 잔의 편안함과 차 한 잔의 행복, 행복. 차 한 잔 나누는 오후 2시엔 행복으로 가득 찰 듯합니다. 별해는 밤이 있다면 2시엔 아네스의 행복 찻집이 있답니다. 잠깐 들려 차담 나누고 가세요. 그러다 보면 마음은 따뜻한 공감으로, 머리는 유익함으로 가득해질 거예요. 평일 오후 2시 아네스의 행복 찻집.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04번, 주의 성심 홀로.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인의 대리사입니다. 어느 날 인생이 우리에게 눈물나게 신 레몬을 준다면 간신히 삼키거나 뱉어도 되지만 이왕 이렇게 된 거 하고 레모네이드를 만들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레몬을 얇게 썰어서 바닥에 깔고 그 위에 설탕을 크게 한 숟갈 넣고 또 시원한 탄산수도 가득 채워서요. 삶에는 농담이 필요합니다. 레몬을 레모네이드로 바꾸는 농담. 슬픈 일이 있었어도 웃으면서 계속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농담일 거예요.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의 사랑 나눔 프로그램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 시작합니다.

0: 가든의 레몬트리 들려드렸습니다. 아, 정말 삶은요, 예고도 없이 우리에게 짓궂은 날씨를 선물하곤 하는 것 같습니다. 애써서 예쁘게 차려입고 나갔더니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런 날들. 그럴 때 짜증 섞인 표정으로 비를 피하기보다는 차라리 영화처럼, 고전 영화 속의 주인공처럼 빗속에서 춤을 춰보는 거예요. 비극을 희곡으로 바꾸는 데는 뭐 딱히 거창한 게 필요한 거는 아니더라고요. 상황을 살짝 비틀어보는 유쾌한 시선, 요것만 있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 바람에 헝클어진 머리를 보고요. 어우, 오늘 스타일 아주 역동적인데? 라고 웃어 넘겨보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을 때 당황하다가도 얼른 능청맞게 애드리브 쫙 던져주고요. 또 슬프고 힘든 순간마저 나만의 유쾌한 서사로 편집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근사할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멋진 애드리브 그리고 유쾌한 서사로 편집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은요, 가톨릭 평화방송이 기획하고 고 김수환 추계경의 사랑과 나눔 정신을 잇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이 함께하는 이웃돕기 방송입니다. 어려운 이웃의 삶을 들으시면서 그분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후원금이 자동으로 전해지는 ARS 전화를 걸어주시거나 은행 계좌로 직접 후원금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한 통에 5,000원이 후원되는 ARS 전화번호 먼저 알려드릴게요. 060-700-1225 060-700-1225 은행 계좌로 직접 후원금 보내주실 수도 있습니다. 은행은 하나은행이고요. 계좌번호는 810-1009-1009-804 810-1009-1009-804 예금주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입니다. 또 샵 1053으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계좌번호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후원계좌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1053 누르시고 문자메시지 보내주세요. 후원금 창구는 방송 후에도 한 주간 계속 열려있고요. 다음 방송 전까지 모인 후원금은 소개된 주인공에게 모두 전해 그대로 전달됩니다.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 아사하나를 실천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온 감사 인사 메시지 함께 들어보는 시간 이어갑니다. 지난주에는 한국에서 혼자 외롭게 딸을 키우는 브라질 출신의 로사 씨 사연 들어봤었죠. 한국에 여행 왔다가 미혼모, 한부모가 됐고 불안정한 신분과 생활고라는 이중의 고통을 겪는 사연. 다행히도 많은 분들이 도움의 손길 보내주셨습니다. 로사 씨의 감사 인사 함께 들어보시죠.
1: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기 위해서 분유도 사주고 기저귀도 사주고 옷도 사야 돼요. 아기는 계속 크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는 거는 너무 감사하고 내 아기는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니까 노력할게요.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0: 로사 씨와 이제 100일 갓 지난 딸이 서로에게 유일한 가족이라는 게 참 마음 아팠던 사연이었는데요. 방송을 통해 두 사람을 응원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서 로사 씨에게 여러모로 큰 힘이 됐을 것 같습니다. 로사 씨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최용준, 아마도 그건.

0: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이웃을 소개받아 사랑을 실천하고 혼자가 아니란 걸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느끼는 시간. 오늘도 허윤희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뭔가 더 밝아 보이시네요.
1: 아, 제가요?
0: 네. 네. 혹시 뭐 토요일이고 빨간 날이어서
1: 취재 가야 됩니다.
0: 아, 슬프다 슬프다. 이런 날은 뭔가 좀 두 배로 쉬어야 될 것 네.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아깝기도
1: 그쵸, 조금,
0: 하고.
1: 네. 하루가 조금 뭐 48시간으로 바쁘게 보내야 되나요? 쉰다는 건 생각도 못하겠네요. 네,
0: 아, 너무 아쉽습니다. 원래 좀 빨간 날이고 토요일 하면은 확 쉬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날 또 일하면 아니 아쉽다는 생각보다는 그래도 내가 남들보다 더 일을 열심히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려나?
1: 그렇죠. 유쾌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좀 좋은 쪽으로 해석하는 습관은 네. 중요하니까요. 그래도 네. 쉬고 싶습니다.
0: 근데 오늘 뭔가 조금 슬림해진 느낌이에요.
1: 아, 그래요?
0: 네. 네.
1: 왜 그럴까요?
0: 이상하네. 취재를 많이 되셨나? 아, 정말 물론 이제 일부러 저희가 의미를 많이 두기는 하지만 그래도 토요일이고 빨간 날인 특별한 날이니까 많은 분들 좀 의미 있는 혹은 좀 마음껏 쉬는 혹은 정말 열심히 일하는 그런 좀 특별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1: 잘 쉬어야 또 예, 다음 한 주를 또 잘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0: 열정적으로 일할 네네. 수 있잖아요.
1: 맞아요. 와, 열정적까지요.
0: 아니, 근데 쉬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1: 정말요.
0: 네. 네. 전 요즘 육아를 하면서 느끼는 게 너무 피곤이 쌓이니까 내가 아이에게 되게 이렇게 좋은 에너지를 못 맞아요.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확 쉬고 또 다시 활기차게 확 일하고
1: 맞아요, 맞아요.
0: 이런 어떤 화끈함이 참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1: 오늘 두 배로 쉬십시오. 허하노라.
0: 어, 진짜 쉬어야 될 것 같은 네, 느낌이 네. 듭니다. 네.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뭐 하시나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내실지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유 소개해 주시죠?
1: 네, 오늘도 참 안타까운 어르신 가정 기다리고 있는데요.
0: 아, 어르신이에요? 네.
1: 기억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보면 외로움과 고통의 순간들의 연속인 그런 어르신입니다. 1953년생, 지금 올해 73살의 연세시고요. 이순덕 어르신 주인공인데요.
0: 네.
1: 친부모에 대한 그런 정보라든가 기억조차 하나도 없이 네. 보육원에서의 삶이 이제 먼저 기억이 나는 그런 분이고요.
0: 네.
1: 그마저도 돌 무렵부터 입양이 돼서
0: 네. 예,
1: 양부모 슬하에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양부모님이라고 하기에는 학대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길고 네, 피가 나야지만 그런 어머. 학대가 멈춰졌었다고 하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가정부 그 당시에는 이제 식모라는 이름으로 많이 이제 불렸던 그렇게 나를 데려간 게 아닌가라고 말씀을 하시긴 하는데요.
0: 아유,
1: 21살 때 이제 억지로 시집을 보냈는데 거기서도 그 남편에게서도 또 똑같이 학대를 당해서
0: 아, 어떡해요.
1: 예, 너무 안타까운 삶을 살아오신 어른이어서 예, 많은 분들이 좀 함께 마음을 열고 들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거는 친딸 내외가 그러니까 그 부모님, 양부모님의 친딸
0: 네.
1: 그러니까 배가 다른 언니인 거죠.
0: 네네.
1: 그분 내외들이 유산을 다 가로채면서 경제적으로 또 양어머니의 병원비를 이순덕 어르신이 다 내게 되면서 빚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그런데다가 지금 연세가 그렇게 많은 요즘 어른들보다는 그렇게 많은 연세 고령도 아니신데
0: 아니죠.
1: 그 연세에 비해서 골다공증이 85%나 진행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잦은 입원 때문에 그러니까 생계도 어려우시지만 치료비를 위한 나눔으로 예, 여러분과 만나게 됐습니다. 식복사를 오래 하셨고요.
0: 네.
1: 그래서 지금 소아데레사라는 세례명도 갖고 계신 분인데 뭐 교우분이 아니시더라도
0: 들으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1: 네, 네. 뭐 가톨릭 교우이시거나 그렇지 않으시거나 방송 들으시는 분들 다 한 마음으로 좀 마음 열고 들어주시고 나눔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0: 네. 네. 어려서는 양부모한테 학대당하고 결혼해서는 또 남편한테 폭행당하고 아 정말 기구한 삶인데요. 본인이 입양된 거를 나중에 알았을 때 그 충격은 또 얼마나 컸을까요?
1: 그러니까요. 보육원에서 자라다가 1953년, 54년 이 무렵에 입양이 된 건데요. 그러니까 기록으로 남아있는 거고 사실 이제 얘기를 들어서 거기서부터 네. 내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른께는. 네. 당시에는 식모로 키우려고 입양을 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었고요.
0: 그래요? 네.
1: 이순덕 씨도 이 어른도 입양된 후에 집안일을 도맡아 했었고요. 양부모님은 걸핏하면은 때렸고 또 피가 흘러야 폭력이 멈췄던 거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지금도 집에서 이렇게 칼로 뭘 음식을 조리하거나 이럴 때 늘 좀 조심스럽고 잘 못하신다고 하더라고요.
0: 얼마나 네. 트라우마가 심했겠어요. 또
1: 그런데 식복사를 하셨으니까 예, 삶이 그냥 어떤 고통의 시간으로 점철된 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린 시절을 그렇게 힘들게 보내고 21살에 양부모가 억지로 시집을 보냈는데 남편은 결혼과 동시에 폭력이 시작됐고 아마 이제 어르신 기억으로는 나랑 결혼을 해주면 양부모가 그 사위 되는 사람한테 네? 집을 한 채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했던 것 같아요. 헤어지고 난 뒤에 이제 들은 얘기인데요.
0: 네.
1: 뭔가 돌아오는 게 없으니까 그 폭력이 이제 시작이 된 거고요. 그 처가에서 아무것도 나에게 해주지 않는다라는 보복처럼 내 아내를 때리는 것으로 뭐 이불을 뒤집어 씌우고 소리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때렸다고 하니까 게다가 외도까지 눈앞에 보는 데서 이제 외도까지 일삼았다고 하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상상을 해보면요.
0: 네, 정말 어떻게 살아오셨을까요? 그러니까요. 진짜.
1: 삶이 인생의 인생 그 내 삶이 그냥 충격의 연속이었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순덕 소아대리사 어르신 얘기입니다.
2: 어려서부터 많이 맞고 자랐어요. 네가 안 맞으려면 돈을 벌어와라. 근데 아버지가 때리면 엄마도 때리고. 그리고 우리는 그냥 피가 나야지만 멈추는 거였어요. 그 지금도 지금 보다시피 도마 이런 거 잘 안 쓰고 문을 잘 못 잠 거예요. 그냥 이거 지금 칼자국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우리 엄마가 너 데리고 와서 키운 거야. 키운 값 내놓으라고. 53년도 그 당시에는 거의 고아원 애들 데리고 와서 식모로 키우려고 데리고 온 거죠. 거의 맞고 일하는 거 외에는 이제 얘를 빨리 결혼시키기 위해서 얘랑 결혼하면 집을 사놔서 주겠다 그랬나 봐요. 근데 아무리 해도 집이 안 나고 그 남자가 매일같이 이제 때리는 거죠. 사기 결혼했다고. 저 빨간 그거 뒤집어 씌우고 갖고 목 같은 걸로 때리고 뺨 맞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보는 데서 여자 데려와서 막 삶이 인생이 충격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0: 오랫동안 폭력을 당해서인지 어르신 건강이 좋지 않으신데요. 어디가 편찮으신 거예요?
1: 4년 전에는 안구에 종양이 있어서 항암 치료하셨고요. 다행히 초기였기 때문에 예, 지금은 병원 외래로 가시면서 이제 검사 정도만 하고 계신 건데요. 현재는 심한 골다공증과 우울증 때문에 또 몇 년 전에 계단에서 구르는 사고를 당하셨어요.
0: 아이고.
1: 네, 그때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볼 때 뼈의 85%가 그 골다공증으로 진행이 됐다는 얘기를 골절뿐만 아니라 골다공증 진단을 거기서 받게 되신 겁니다.
0: 네.
1: 그래서 그 이후에 조금만 부딪혀도 금이 가고 부러지고 네, 그걸로 인해서 자꾸 잦은 입원이 이어지게 되는 건데요. 어려서부터 몸이 좀 아프기는 했지만 아프다고 하면 더 맞으니까 그냥 혼자 참는 게 일상이셨고요.
0: 네. 네.
1: 그게 누적이 돼서 몸이 전체적으로 약한 상태로 그렇게 성인의 시간을 보내오신 게 아닌가 그러면서 노년까지 오신 건데 골절 때문에 골다공증이 너무 심하다는 그 진단을 받게 되셨고요. 일평생 학대와 폭력을 당하다 보니까 우울증도 생겨서 왜 안 그러실까 싶어요.
0: 네. 네.
1: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고 혹시 저 사람도 나를 좀 꺼려하는 게 아닐까. 예.
0: 대인 기피가 예. 안 생기면 이상한 그렇죠. 상황이에요. 네. 정말.
1: 나 때문에 저 사람도 힘들어지는 게 아닌가. 네. 나랑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내 걱정을 해주는 건 아닐까. 그 사람을 대할 때 두려운 마음이 너무 크다고 하시더라고요. 몸 아픈 거보다 차라리 그런 게 더 힘들다고 하시는데요. 네, 건강에 대한 얘기 어르신께 들어봅니다.
2: 아프다 그러면 맞으니까 아프다는 얘기 못하고 예전부터 많이 아팠어요. 아팠어도 병원에 갈 수는 없었지가. 그것이 이제 누적된 상태에서 굴렀어요. 계단을 탁 잘못 짓다가 빠르르 굴렀어요. 뼈가 다 이제 금이 차차차차 간 거죠. 구르면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서서히 골다공증이 좀 심하게 오는데 하는데 85%면 이게 나이가 65세였는데 뼈가 89세 나이라고. 그러니까 숭숭숭숭 거의 뚫렸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뼈를 누가 이렇게 만지잖아 그러면 금이 확 가버려요. 갈비뼈도 몇 번 그랬는지 몰라요. 자주 입원하고 조심하고 다 요즘 다 힘든데 내가 남을 너무 힘들게 많이 한 것 같아서 성당을 못 나가겠더라고요. 나갈 때마다 언니 어디 아파? 엄마 피하고 싶고 또 저 상대는 얼마나 나를 피하고 싶을까? 아픈 것도 힘들지만 그런 게 더 힘들어요.
0: 양부모와 남편에게 오랜 시간 학대를 당하며 외롭게 살아온 이순덕 어르신. 몸과 마음의 건강을 잃고 의료비와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한 채 어렵게 생활하고 있어서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절실합니다. 한 통에 5천 원이 후원되는 ARS 전화 060-700-1225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060-700-1225 후원금을 직접 보내실 땐 하나은행 계좌번호는 810-1009-1009-804 810-1009-1009-804 예금주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이문세, 나는 행복한 사람.

0: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 가톨릭 평화방송이 기획하고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이 함께하는 방송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 오늘은요, 오랜 학대 끝에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이순덕 어르신이 의료비와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한 통에 5천 원이 후원되는 ARS 전화 060-700-1225 후원금을 직접 보내실 땐 하나은행 계좌번호는 810-1009-1009-804 810-1009-1009-804 예금주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입니다. 어르신 현재 형편이 굉장히 어려우시잖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부담되는 지출 어떤 걸까요?
1: 아무래도 의료비 지출이 가장 크고요.
0: 네, 의료비는 근데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1: 그렇죠.
0: 아, 참.
1: 특히 4년 전에 안구종양으로 치료받은 것도 그렇고 또 최근에 팔이 부러져서 400만 원, 500만 원 가까이 들어간 것도 그렇고요.
0: 네.
1: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을 내고 계시는데 그 네. 공간도 단칸방이에요. 근데 빛도 들어오지 않고 공간도 그러니까 환경도 굉장히 열악한데 그런 부분에 이사를 가거나 또 보증금이 조금 더 이렇게 마련이 돼서 그런 것도 좀 바람으로 생각도 빈첸쇼회에서는 하시더라고요. 추천해 주신 네. 기관에서는. 근데 당장은 병원 가실 때마다 의료비 지출이 크기 때문에 보증금도 근데 그마저도 200만 원을 지인에게 빌렸고 아직 갚지 못하신 채고요.
0: 네.
1: 또 월세도 가끔 지인에게 도움을 받아야지만 낼 수 있다고 하시는데요. 그런 것들이 전부 이제 마음에 큰 부담이고 교회 뭐 가톨릭 그 이제 성당에 자매님들 대할 때 그분을 보면 이제 갚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담 때문에 더 그 사람을 대하는 것들이 두려운 마음이 드시는 것 같아요.
0: 남한테 신세 지고 그렇죠. 이런 거가 너무 마음이 좀 그러신
1: 그렇죠.
0: 거예요.
1: 예.
0: 네.
1: 약 500만 원 정도 되는 이제 부채가 있는 거고요. 이순덕 어르신이 이렇게 형편이 어려워진 거는 양부모에게서 유산을 조금 받을 수 있었는데
0: 네.
1: 양부모님 병원비와 장례비를 모두 이제 이분이 부담하면서 소아들에서 자매님이 그 양부모의 친딸인 배가 다른 그 언니보다
0: 네.
1: 예, 이분이 다 지불을 했기 때문에
0: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1: 근데 그 유산 나눔 그러니까 상속을 하고 그 당시에는 이미 언니분은 돌아가셨고요. 형부하고 그 과정을 했어야 되는데 형부가 이제 이 소아데르사 자매님께 나한테 맡기든가 아니면 이제 처제가 하든가라고 했는데 설마 그런 걸로 이제 속일까라고 믿었던 것 같고요.
0: 아유,
1: 여기에 일단 포기각서를 쓰면
0: 네. 네,
1: 내가 나중에 알아서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철석같이 믿었었고 결국은 그걸 가지고 그냥 외국으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형부는.
0: 이것도 또 상처네요.
1: 그렇죠.
0: 아이고,
1: 아직 그때 당시에 어머니는 양어머니는 누워 계셨는데 간병 중이었는데 그 모든 짐은 이제 이순덕 어르신이 질 수밖에 없었고 그 당시 빚이 3천만 원이었는데 혼자 사시게 되면서 더 이런 빚으로 시작을 하시니까 어려움이
0: 네.
1: 계속 쌓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남한테 패기치지 말고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셨고 생각에 생각에 꼬리를 물다 보면 혼자 사는 게 죄지라는 거기에 이제 귀결이 되는 거예요. 없는 게 죄지 혼자 사는 게 죄지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네, 어르신 목소리입니다.
2: 나를 믿으면 나한테 맡기고 나를 못 믿을 것 같으면 네가 혼자 다 해라 그런데 의심을 안 했어요. 그러면 내가 포기하겠다. 나중에 보니까 아니야. 그러니까 엄마 태연빈이 뭐 돌아가셔서 이제 염하고 이런 거는 빚을 질 수밖에 없죠, 제가. 그러니까 여기 끄집어져 저기 이 사람한테 꼭 저 사람 꼭 되고 방세가 지금 모자라네 하면서 또 돈 빌리게 되고 안구는 한 210만 원 드는데 도움 받아가지고 이제 150만 원 그건 아닌데 이런 이제 팔 부러지고 이제 이게 이제 한 400, 500 나오니까 그래서 없으면 차라리 살지 말고 남한테 끼치지 말고 그냥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 혼자 사는 게 죄고 없는 게 죄지.
0: 가족도 없이 혼자 살아오셨잖아요. 아, 사실 연세가 들고 몸이 아플수록 혼자 지내시는 게 너무 힘드실 텐데 걱정이에요.
1: 그쵸. 네. 결혼 생활 중에 남편이 늘 때리면서 했던 말이 넌 가족이 없으니까 이렇게 때려도 말릴 사람이 없다.
0: 어머, 예. 마음의 상처까지도 저 너무 좋다. 진짜.
1: 잔인하죠.
0: 네.
1: 이혼하고 50년 가까이 혼자 사시면서 가족이 없어서 서러웠던 적이 너무 많았었고 그 남편의 말은 각인이 돼 있을 것 같아요. 머리에 가슴에 너무 새겨져서
0: 그럼요.
1: 그렇지 난 아무도 없지. 그러니까 이렇게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쭉 있는 거구나.
0: 난 당연한 거야. 내가 네. 이렇게 받는 건 이런 생각하실 네. 것 같아요. 참.
1: 아파도 걱정해주는 사람 없고 부당한 일을 당해도 함께 화내줄 사람이 없다는 것. 그나마 7년 전 뭐 그때부터 빈첸쇼 회에서 연결이 돼서 처음으로 가족애를 느끼게 돼서 굉장히 감사하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러니까 작은 따뜻한 말 한마디에도 너무너무 고마워하시고 눈물을 보이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시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나눔을 해주신다면 네, 이 어른께 큰 힘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많이 고마우실 것 같아요.
0: 네. 혼자 계실수록 아프지 않으셔야 되고 그러려면은 병원비 걱정 없이 좀 제때제때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다른 건 몰라도 그 치료비 부분만큼은 아 우리가 좀 도움을 꼭 드렸으면 좋겠어요.
1: 워낙 뼈가 약하고 쉽게 골절이 와서 지금도 한 달에 한두 번씩 입원하실 정도거든요.
0: 골다공증 그리고 그렇게 심하면은 부러지면 큰일 나요.
1: 큰일
0: 진짜.
1: 나니까요. 네. 네. 마치 시한폭탄 같다고 빈첸쇼회 이제 추천해 주신 위원장님도 말씀을 해주시던데요. 주거 환경도 열악해서 어디서부터 개선해야 될지 막막하지만 그래도 어르신이 조금이나마 나은 환경에서 사실 수 있게 빈첸쇼회에서 노력하고 계셨습니다. 성빈첸쇼회 한국이사회 고독사위원회 강병훈 위원장님 말씀해 주셨고요. 이순덕 어르신 여기서 더 이상 좀 몸이 나빠지지 않고 척추가 더 내려앉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너무나 실질적인 바람을 말씀해 주셔서 네. 얼마나 절박하게 살아오셨나를 더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 때리는 사람도 없으니까 예, 좀 마음 편하게 조금 살고 싶다. 아프지 않고 그리고 가족이 너무 그리운데
0: 네.
1: 사람들이 하는 뭐 우리 엄마, 우리 딸, 우리 가족, 우리라는 말 있잖아요. 그런 말도 나도 한번 써보고 싶고 예, 그런 바람을 너무 절절하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강병훈 위원장님 얘기부터 들어봅니다.
3: 한 달에 한 두세 번씩은 입원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리면 병원이다 아니면 또 갑자기 병원 가서 약 처방 받아오시고 조금만 스쳐도 그냥 금이 가는 적이라 상당히 걸을 때도 조심하고 그런 게 이제 좀 안쓰럽죠.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 보니까. 지금 앉아 계시면 알겠지만 환기도 안 되고 빛도 안 들어오고 어디서부터 지금 사실은 손을 쓰면서 단계적으로 이겨나가야 되는 방법을 찾질 못하고 있어요. 어찌 됐든 살 수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게 저희가 해야 할 몫이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2: 안 넘어졌으면 좋겠고 눈도 그렇고 척추가 그대로 이 이상 더 내려앉지 않기를 바라요. 내려앉으면 이제 아무도 이제 올 수가 없을 것 같고 사람이 너무 그리워요. 엄마가 누군지 모르겠고 식구가 그리고 가족이 그리워요. 가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맺대리 사람은 없고 나 우리라는 건 우리 엄마 뭐 우리 딸 우리라는 말을 듣고 싶어요.
0: 이순덕 어르신은 오랜 학대와 질병 속에서 가족의 돌봄 없이 외로운 세월을 견디고 있는데요. 치료비와 생활비의 무게를 갈수록 감당하기 힘듭니다. 이순덕 어르신에게 희망을 전하는 방법 허윤희 리포터님이 알려주세요.
1: 네, 우리 이순덕 소아드레사님을 위한 나눔 진짜 뜨겁고 시원한 나눔 많은 나눔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 통에 5천 원이 후원되는 ARS 전화 060-700-1225번입니다. 뒷번호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번호입니다. 060-700-1225번입니다. 후원금을 직접 보내실 때는 하나은행입니다. 810-1009-1009-803입니다. 가운데 1909 두 번 들어갑니다. 천국을 두 번 예약하는 번호로 많은 분들과 함께 기억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810-1009-1009-803입니다. 예금주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입니다.
0: 아 정말 이순덕 어르신 말씀 듣고 그 우리라는 단어가 이렇게까지 확 와닿은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우리라는 단어가 참 소중하구나 따뜻하구나라는 생각까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이순덕 어르신 아 이게 사람이 아플 때 진짜 더 외롭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항상 학대와 폭력 속에 살아오신 분이거든요. 정말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몸까지 아파요. 이순덕 어르신이 좀 힘 좀 내시라고 우리가 있다고 우리 이순덕 어르신이라고 불러줄 많은 가족들이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료비만이라도 걱정하지 않도록 많은 나눔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절실한 이순덕 어르신의 사연은 내일 다시 한 번 더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수고해주신 허윤희 리포터님과 인사 나눠야 할 시간인데요. 고맙습니다.
1: 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0: 노래 듣고 올게요. 이승철, 내가 많이 사랑해요.

처음엔 당연한 줄만 알았습니다. 학교 마치고 집에 오자마자 산더미처럼 쌓인 집안일을 하고 그러고도 배를 맞고 한 번 맞기 시작하면 피가 흘러야 멈추는 일상. 가장 어릴 때부터 쭉 그래왔기에 다들 그러고 사는 줄 알았죠. 그게 학대라는 건 성인이 돼서 알았습니다. 내가 엄마 아빠의 친딸이 아니라 입양됐다는 사실도요. 당시 부모님은 딸이 아니라 실컷 부려먹을 식모가 아무 때나 분풀이할 대상이 필요했던 겁니다. 가까스로 양부모님의 손에서 벗어나자 이번엔 남편의 폭력이 시작됐습니다. 매일같이 이어진 매질과 외도, 넌 마저도 누구에게 말할 사람도 없지 않냐며 더욱 심하게 때리던 그 사람. 아픈 게 아니라 외롭고 서러워서 울었습니다. 가족이 없다는 게, 내 편이 없다는 게 어떤 건지 절실히 깨달았죠. 돌아보면 늘 견디는 시간의 연속인 삶입니다. 계속되는 폭력과 상처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누군가는 나를 필요로 하리라 믿으면서 언젠가는 평범한 행복이 찾아오리라 희망하면서요. 내 삶은 상처로만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관심이 있다면 나도 웃을 수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오랜 세월 고통 속에 살다가 지금은 홀로 외롭게 질병과 싸우는 이순덕 어르신. 계속되는 생활고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도록 따뜻한 관심과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세요. 한 통에 5천 원이 후원되는 ARS 전화 060-700-1225 060-700-1225. 후원금을 직접 보내실 땐 하나은행, 계좌번호는 810-1009-1009-804 810-1009-1009-804. 예금주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입니다. 또 샵 1053으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계좌번호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후원계좌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1053 누르시고 문자메시지 보내주세요. 후원창구는 이 시간 이후에도 계속 열려있습니다. 한 주간 ARS 전화와 계좌입금을 통해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방송에 소개된 주인공에게 모두 전해 그대로 전달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R. Kelly, I Believe I Can Fly.

이 시간을 통해 후원에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요. 끝곡 권진아의 위로 들려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인의 대리사였고요. 내일 낮 12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주신 여러분의 가정에도 필요한 만큼의 사랑과 도움이 꼭 채워지길 기도드릴게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모드 주행,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지금 르노 대구 로드쇼에서 만나보세요. 6월 5일부터 7일까지 롯데아울렛 이시아폴리스에서.
2: 르노.
3: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4: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5: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6: 예, 지금 이웃이 어디 나라에서 와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 사실 한국에 오자마자 한국인 될 수가 없어요. 자기 나라에서 살아왔던 문화나 행동이나 이런 거 있었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그분들에게 나를 너의 나라 문화와 행동 좀 배우고 싶지만 너도 나라 한국의 문화를 같이 배워가자 하면서 서로 문화 교환하면 나중에 나는 한국인이라 느껴줄 수 있게끔 바꿔줄 수 있습니다.
7: 귀화 한국인인 안산 다문화 의용 소방대장 김아준 씨의 이야기였는데요. 에스프레소에 우유가 섞이면 부드러운 라떼가 되듯이 서로 다른 배경과 피부색이 우리 사회를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닐까요?
5: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8: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9: 제가 들어드릴게요.
10: 여기 앉으세요.
8: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 안에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사랑하는 이를 주님의 품에 맡겨드리며 기도 안에서 부활의 희망을 간직합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 영천성당은 그리움이 머무는 자리로 영천성당 묘원 안에 봉안시설, 영원한 천국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천성당은 미사 중에 세상을 떠난 이들이 주님의 평화 안에 머물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봉안시설 영원한 천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영천성당 사무실 054-338-3381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11: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2: 기쁜 소식 밝은 세상
11: 가톨릭 평화방송.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최근 스포츠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뉴스가 있었습니다. 인간의 한계라 여겨졌던 마의 2시간벽을 깨부순 이른바 서브2 달리기 신기록이 달성이 됐다네요.
1: 네, 진짜 대단합니다. 경기 후반에는 시속 21km로 뛰었다는데 이 정도면 거의 뭐 시내버스랑 경주에도 뭐 이겼다고 봐도 되는 수준입니다. 뭐 저는 뭐 한 100억초도 이거 진짜 못합니다, 이거는.
2: 네. 이것은 보통 42.195km를 뛰는 육상 경기죠. 요즘 날이 좋아서 러닝, 슬로우 조깅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달리기에 재미를 붙이기 시작하면 또 이 대회에 많이들 나간다고 하죠. 신배님들 힌트 더 주시죠.
0: 네, 쿨톤, 웜톤이 아닌 함부로 하지 말아의 톤으로 말할 수 있는 스포츠 경기 이름입니다. 초원이 다리는 백만불짜리 다리, 초원이 몸매는 끝내줘요. 예, 이렇게 드릴 수 있겠네요.
1: 이어서 가겠습니다. 홍신무님 네. 톤으로. 네. 중국에 여러 가지 맛이 있죠. 그 맛 가운데 하나에다 네. 네, 톤을 하나 붙이면 됩니다.
0: 네. 네. 그러지 마라.
2: 아휴, 이 뭐라 해야 되나. 네, 뭐 인생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이거라는 말도 있죠. 네.
0: 정답 아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40 무료인 유튜브 빵톡 댓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수다 첫 곡은요, 옥상 달빛이 부릅니다. 달리기.

0: 친구들의 수다 미소남 3인방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산교구 홍영택 베드로
1: 김병희 도미니코
2: 이추성 베드로 신무입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늦은 인사.
2: 반갑습니다. 예. 자, 첫 곡으로 옥상 달빛의 달리기 듣고 왔습니다. 네. 친구들의 수다 생록방으로 녹음되는 현장 듣고 계십니다. 생록방 함께 하시면 녹음의 전 과정 보실 수 있고 또 색다른 재미 또 피치 못할 사고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0: 오늘 방송을 준비하러 오는데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얼굴이 지금 부어 보인다고 말씀해 주신 우리 김병희 신부님이 오늘 제일 큰 일이 있었는데요. 네. 한번 말씀해 주시죠.
1: 먼저 사과의

0: 있잖아요. 그 주차장에 계속 네. 그 본네트를 열어놓고
1: 그쵸.
0: 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되게 난감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가까운 정비소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을 것 같고
1: 네네.
0: 이 방송이 끝나고 난 뒤에 아마 견적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2: 네.
0: 제발 그냥 예,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화살기도 부탁드립니다.
2: 네. 다음 제 사진은 레카에 띄워져 있는 제 차 사진으로 네. 여러분 미리 예고해 드리겠습니다.
1: 네. 오늘 썸네일 굳이 안 찍어도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그 검은 배경으로 하죠 뭐.
2: 제목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라고.
1: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2: 네, 이렇게 까만 배경으로 해주시면.
1: 네, 네, 네.
0: 네. 네. 자, 벌써 2026년 상반기도 한 달이 채 안 남았습니다. 해가 갈수록 빠르게 늙어가는 기분. 다들 어떠신가요? 나이대별로 세월 체감 속도가 다르다고 하던데 10대는 도보, 20대는 자전거, 30대는 자동차, 40대는 KTX, 50대는 제트기, 60대는 소나살, 예, 70대는 인공위성.
2: 인공위성은 뭐예요?
0: 어느 세대에 속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 추신부님.
3: 저 지금 나이대로는 지금 KTX라고 하는데
0: 네네.
3: 아닙니다. 저는 시간과 정신의 방에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2: 시간과 초월하죠.
3: 네. 시간이 안 가요. 한 3년은 있었던 것 같은데
0: 네네.
3: 이제 겨우 100일 지났다.
0: 우리 희신부님은?
3: 네.
2: 전 시간이 잘 간 것 같습니다.
1: 아.
2: 피정집 시간이 하루하루가 좀 더디 가는 것 같은데
0: 네.
2: 일주일이나 한 달로 치면 엄청나게 빨리 가는 느낌입니다.
0: 맞아요.
2: 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0: 그 본당의 어르신들 이야기 많이 들어보면 자기 나이대가 차로 달리는 자기 속도다.
1: 속도다.
0: 네. 그래서 40km다, 50km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시간 엄청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눈 감았다 뜨면 뭐 주일이고 한 달 가 있고.
2: 그럼 예. 본인이 그렇게 시간 약속 잡잖아요.
0: 아니요. 아니. 근데 너무 빨라.
2: 스케줄을 그래
0: 하루가 잡잖아. 너무 짧아요.
2: 네네. 이벤트를 그래 잡으니까
1: 하루가 짧죠.
2: 그렇죠.
0: 하루가 너무 짧고.
2: 온갖 이벤트에 묻혀 사는데.
0: 그래서 하루를 잘 보내려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수밖에 없다. 라고 했는데 몸이 이제 새벽에 일어나라고 눈이 떠지고
1: 그거는 이미 여기서 적응된 거 아니에요? 교구청에서 적응된
2: 그 사우나 가잖아요.
0: 네네. 오늘 다녀왔어요.
2: 네.
1: 네. 네.
0: 또 신부님 인사드리고 그래 했지요.
1: 네.
0: 자 우리 수다 식구분들도 예, 오늘 오프닝 퀴즈 문자 댓글 이렇게 많이 달아주셨습니다. 퀴즈 정답 다들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원체 쉽게 힌트를 드려서
1: 뭐? 아까 뭐 기억도 안 나요. 정말
0: 웜톤, 쿨톤이 아닌 그라지 마라톤으로 예, 이렇게 예. 일단 퀴즈 정답 발표해 보도록 하죠.
2: 42.195km면 네, 정답이 딱 나오죠.
1: 저 오늘 오프닝 퀴즈 정답은요. 마라톤입니다. 지난달 말에 열렸던 이2026 런던 마라톤에서 케냐의 세바스찬 사웨 선수가 1시간 59분 30초라는 믿기지 않는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했죠.
2: 네. 정답을 맞히신 분 중에서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유튜브의 이현정님 축하드립니다.
1: 네, 축하드립니다.
2: 네. 100원에 드는 문자 메시지 샵 2340으로 성함, 주소, 닉네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모든 분야가 그렇겠지만 어느 정도 그 아이템빨
2: 네.
0: 이런 이 장비가 주는 버프가 있지 않겠습니까? 달리기는 아이템빨이다 아니면 장비 탓하는 건 하수다. 우리 신부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장비 필요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풀세트로 갖춰서 달려야지 좀 그런 맛이 나는데 아까 그 얘기한 그 사회 선수도 운동화가 90만 원짜리라고 합니다. 90만 원짜리 운동화 난 못 본 것 같은데
1: 요즘엔 무슨 탄소? 뭐
2: 카본.
1: 카본.
2: 카본도 40만 원 이랄걸? 근데 90만 원은 난 못 본 것 같은데 이 선수
1: 맞춤이겠죠.
2: 맞춤용 같은데.
1: 네.
2: 그래서 좋은 아이템 장착하면 아무래도 더 잘 뛰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사실 뭐 장인은 도구 탓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저 한번 봤습니다. 실제로 사이클 경기인데 산악 자전거 그 산악 자전거를 배달을 해서 경기장까지 가져와야 되는데 배달 사고가 난 거예요.
0: 네.
1: 옆에 있던 그냥 자전거를 타고
2: 맞아요.
1: 출전을 했는데 우승하셨어요.
0: 아, 그래요?
1: 우와. 수많은 수천만 원짜리 자전거를 단돈 20만 원짜리 자전거가
2: 네.
0: 와.
1: 이겼던 네,
2: 그런 유명합니다.
1: 예, 유명한 아주 일화가 있죠.
2: 네.
0: 그분은 아예 갇혀졌네. 몸이.
1: 그렇죠.
0: 몸이 갇혀진 거잖아요.
1: 네네.
0: 근데 그런 몸이 갇혀진 데다가 또 도구까지 좋다. 그러면 더 좋은 기록을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1: 네. 네.
0: 자, 마라톤 얘기는 이제 여기까지.

0: 하고요. 오늘은 또 어떤 사진이 신스타그램에 준비되어 있을지. 아, 벌써부터 그 레카 사진이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1: 레카 사진. 3주 뒤에 뵙겠습니다.
0: 다음에 이야기 들어보기로 하고 지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사진 한 장으로
2: 신부들의 일상에
3: 가까워지는 시간
2: 신스타그램.
0: 네, 신부들의 인스타그램 신스타그램 줄여서 신스타입니다. 오늘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사진 떠 있으니까 사진 확인해 주시고요. 우리 희신부님 사진입니다. 우리 추신부님께서 사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 희신부님 어디 가셨네요. 여기 어딘지는 제가 지금 모르겠는데 성당 아닌데 지금 제대 앞에 초도 켜놓고 성화를 가져다 놓고 그 앞에 또 뭐가 하나 아주 조그만하게 예, 현실을 해놓고 전례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0: 네, 우리 희신부님 직접 사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2: 아, 네, 이 사진은 양산 성당입니다.
0: 아, 양산.
2: 네, 양산 성당에 이제 불을 좀 어둡게 해놓고 네. 좀 이렇게 그런 분위기고 이게 성시간이 지나고 아쿠티스 성인 네. 그 유해 그리고 그 십자가 경배하는 그런 시간에 청년들 그리고 지구에 그러니까 특히 양산 성당의 어르신들 공지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모여서 성시간 하는 시간, 그 경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5시 미사였는데 주일날 저녁 오후 시간이죠. 3시부터 행사가 진행되었고 5시 미사하고 미사 이후에 한 6시 이후부터 해서 7시 한 반 넘게까지 좀 긴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고 또 좋은 시간 보냈었습니다.
0: 성인에 대해서 보면 90년대 이후 출생 청년층 세대 가운데 첫 가톨릭 성인으로 선포되신 분이죠.
2: 맞습니다. 예.
0: 독실한 집안이 아니었는데 유독 성인께서는 신앙심이 깊었다고 합니다. 주변 가난한 노숙자와 소외된 친구들을 항상 챙겼고 코딩을 독학해서 가톨릭 성인의 기적을 소개하는 웹사이트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 두 번의 기적이 인정되어서 2025년 네. 성인으로 시성되신 분입니다. 밑에 우리 댓글을 좀 달아주셨는데요.
2: 네. 네.
0: 유튜브 살구 정원님께서 밀레니엄 시대 첫 성인 성체 기적을 앱사이트로 만드신 분 손주 유아세례 수호 성인으로 할까 하고 고민 중이시다. 예. 또 유튜브 최지민님께서는 최고 예. 그리고 임경혜님께서도 와 김병희 신부님 감사드립니다 라고
2: 사실 네. 제가 한 게 아니고 그 청소년 사목국에 이철희 신부님이 네네. 지금 지구마다 돌아다니면서
3: 순회를
2: 지금
3: 하고 있죠.
2: 순회하면서 하고 있어요. 이 방송이 나가면 아마 5월 달엔 저였는데 5월 말에 야음지구로 알고 있습니다.
3: 야음지구니까?
2: 그러니까 야음지구는 이미 이 방송이 나가면 했을 거고 5월 말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매월 지구마다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미 한 대가 중앙지구 한 걸로 알고 있고요. 하단지구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그 스케줄표가 나와 있거든요.
3: 네네.
2: 그래서 9월 달까지 요건 계속 지속되고 아마 10월에 교구 네, BYD 때 전체 일정 가운데 성시간 일정도 아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네. 네. 그럼 댓글 보내주신 분 중 한 분 뽑아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선물 당첨자는요 유튜브 제롬 1001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2: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0: 문자면 CG 샵 2340으로 성함 또 전화번호 주소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3: 대본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오프닝부터 신스타까지 마라톤으로 달려봤다고 하는데 오늘 이상하게 단거리
2: 나만 마라톤이야. 네. 나 아직도 네네네. 숨이 가빠.
3: 네네. 오늘 희신부님은 방송 전에 마라톤을 하고 오셨고
0: 네. 네네.
3: 오늘 오프닝만큼은 아주 단거리로 이렇게 컴팩트하게
2: 나 1시 반부터 지금 3시 반까지 지금 3시 20분 있네 지금. 나 지금 1시간에 1시간 50분 동안 지금
3: 1시간 50분 끊으셨네. 서브투
2: 했네. 서브투. 지금 서브투 중입니다.
3: 네 네. 자, 아무튼 뭐 단거리 달리기였지만 계속해서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준비했으니까 노래 한 곡 듣고 가톨릭 수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크릿의 마돈나.

0: 1932번님, 2학년인 외손자가 최근 비행기를 처음 탔어요. 할머니,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하늘나라가 있는 줄 알았는데 없던데요? 아무도 없었어요. 이를 어쩌면 좋답니까? 우리 1932번님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조금 더 올라가야 한다라고. 가톨릭 수다 지금 시작합니다. 조금 더 올라가야죠.
1: 아니죠. 거기서 급하게 떨어지면 이제 하늘나라 가는 거.
0: 아, 거기서 급하게 떨어져야 한단다.
1: 네.
2: 양양한테 할 말은 아니지만 네. 네. 죽을 때까지 올라가는 거.
1: 그렇죠. 죽을 때까지 올라가야 된다. 된다.
0: 아, 네. 이거 굉장히 그 심오한 말씀인 거 같네요.
2: 네. 네.
0: 참 이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을 깨는 그런 순간들이 오면 참 이렇게 뭐라고 말해 줘야 될지 좀.
2: 사실은 성인들한테는 네. 2학년이니까 이 말이 안 먹힐 수 있는데
0: 네.
2: 왜 하늘만 바라보고 있느냐. 그러면 이제 어르신들이 그냥 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네. 아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2학년한테 CR도 안 먹혀요.
0: 그럼 말, 어딜 봐야 돼요? 이렇게 하는데.
2: 어디예요?
1: 앞에 봐라 앞에.
2: 쓸데없는 생각하고 이제 또. 네.
0: 자, 여러분이 보낸 메시지와 또 사연을 만나보는 가톨릭 수다 시간입니다. 신부님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답답한 일들, 고민거리, 자랑거리 뭐든 털어놓을 수 있는 시간이죠. 그럼 고 미사데이 출발합니다.

0: 네, 오늘 가톨릭 수다 고미사데이 첫 번째 사연입니다. 6818번님이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제목 5월의 편지 임현경. 5월의 햇살 그대 위에 머물거든 내 사랑이 그대 위에 머물렀다 생각하오. 길을 걷다 풀꽃 그대의 발목을 잡걸랑 내 사랑이 그대의 발목을 잡았다 생각하오. 그대가 걸어가는 그 길목에 숨어있다 차마 그대를 부르지 못하고 돌아서는 서툰 내 사랑. 5월의 반짝임도 그대를 막지 못하고 꽃의 미소로도 그대를 잡을 수 없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기에 그대 가는 그 길에서 축복이나 빌 밖에. 붉은 가슴 씻길 5월의 바람이여 6월의 어느 길목에서 혹시 그대 만나걸랑 내 따스한 사랑의 편지 꼭 전해줘. 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1: 네, 5월의 편지라고 이렇게 정성스럽게 써주셨는데 6월이거든요. 네. 추신부님이 답시라도 전해달라고 적혀있는데 이거 뭐예요? 네. 이 작가가 적은 거예요?
0: 그런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1: 네.
0: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월의 땡볕이 그대 정수리에 머물거든 5월의 사연을 이제야 읽은 새 신부의 미안함이 머물렀다 생각하시오.
2: 길을 걷다 라디오 소리가 그대 발목을 잡걸랑 사연을 보름 뒤에 발견한 제작진의 불찰이라 생각하시오.
1: 이거 뭐예요? 6월의 어느 길목에서 혹시 그대 만나걸랑 니하오 양꼬첸 칭빙따오 마라탱엔 꼬바로 아무튼 정말 미안하오. 이게 뭐예요?
2: 아, 답시를 또 이렇게.
1: 네. 예. 제작진 일 대충하네. 주차하다가 차가 고장 나걸라.
0: 네네.
1: 내 사랑이 그대 발목을 잡았다 생각. 네,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0: 그 우리 지난번에
1: 네.
0: 그 썸네일로 시옷 비읍 니은 이렇게 해서 한번 올린 적이 있었거든요.
1: 아, 맞습니다.
0: 신부님. 네,
1: 신부님.
0: 신부님.
1: 네, 신부님입니다.
0: 어느 신부님이 작가 무슨 일 있나?
2: 네. 아, 우리 초성.
0: 초성. 예. 네. 네. 바로 신부님이 안 떠오르거든요.
2: 네, 안 떠오른다고 하더라고요.
1: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청년들이 항상 시옷 비읍 니은이라고 항상 불러줬는데.
2: 아, 그래요?
1: 네. 나만 나한테만 그랬나?
2: 서방님이라는데 서방님.
1: 네.
2: 서방님.
1: 네. 아, 서방님도 있었어요.
0: 네, 서방님.
1: 네. 네. 나한테만 그랬나?
2: 아, 우리 임형경님 그 느낌 있게 시를 네. 잘 적으신 것 같은데.
1: 네. 네. 지금 신부가 된 모 동기 신부님께서
0: 네.
1: 그 우리 신학교 그 1층 옆에 그 나무에 그 떨어지는 그 까만색 그 열매 이름 뭐죠?
0: 버찌요?
1: 버찌. 제목이 버찌였습니다.
0: 아.
1: 버찌 열매를 따와서
0: 네.
1: 그거를 으깨서
0: 으깨서
1: 자기 몸에 바르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시를 읽습니다.
2: 시 내용이 뭐였나요?
1: 버찌.
0: 아, 옷을 벗었네요.
1: 옷을 버렸죠. 흰 티였어요.
2: 네.
1: 흰 티를
2: 네.
1: 자기 얼굴에도 바르고 막 발라요.
0: 네.
1: 그렇더만 읽기 시작하는데
0: 네.
1: 아, 그게 너무 생각이 났습니다.
0: 아.
1: 저는 그렇게 사실적이고 생동감 있는 시를 여지껏 본 적도 없어요.
2: 아, 입체낭송이네.
1: 입체낭송입니다. 교수님도 깜짝 놀래갖고
0: 깜짝 놀래죠.
1: 네. 뭐 하는 짓이냐고. 너무 놀래갖고.
2: 네.
1: 다음 사연입니다. 8110번님. 안녕하십니까, 신부님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아들과 6살 딸, 두 남매를 홀로 키우고 있는 싱글 데디입니다. 며칠 전 아들이 게임을 하느라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동생이 다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하고 속상한 마음에 아들을 크게 혼내고 말았는데요. 돌아서서 생각하니 우리 마르코도 아직 어리고 한창 보호받아야 할 나이인데 내가 너무 모질게 혼낸 건 아닌가 내내 마음이 무겁고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마르코가 제게 슬그머니 편지 한 장을 건네주는 겁니다. 편지를 열어보니 동생을 더 잘 돌보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과 앞으로는 동생을 더 잘 돌보겠다는 글이 적혀 있었는데요. 보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우리 마르코가 신부들의 수다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방송을 통해 아들에게 정말 미안하고 기특해서 고맙고 또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고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마르코가 준 편지는 제 지갑 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다니면서 지치고 힘들 때마다 꺼내보며 큰 힘을 얻어야겠습니다. 요즘 날이 슬슬 더워지다 보니 생수 배달 주문이 부쩍 많아져 바쁘지만 늘 신수다 들으며 파이팅하겠습니다. 신부님들도 파이팅하십시오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그 사진을 이거 네네. 편지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네네. 아, 뭐 게임 끝입니다 그냥. 뭐 아빠 해놓고 하트 해놓고 아빠도 그려놓고
2: 아무튼 이게 마음을 담아서 꾹꾹 눌러 쓴 편지가
1: 우리 행복한 하루 보내요. 와, 하트.
2: 네, 아빠 막 힘나겠습니다. 예. 네. 우리 마르코 예. 기특하네요 정말. 예.
0: 그렇죠.
2: 이럴 때 또 자녀들 보면서 아버님 또 힘나거든요.
0: 네. 네. 네, 그럴 수 있죠.
2: 이 편지 보면서 네. 아이고 가자 일하러 가자 또 가자 막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그 주변에 싱글 맘이나 싱글 대디를 네. 종종 이렇게 보게 되는데 네. 삶의 원동력이 다른 게 없어요. 자식밖에 없어요.
2: 우리 최지민님께서 아이고 기특해요. 아빠 힘내시고 아이들도 화이팅 눈물 나요 라고 또 해주셨습니다. 네. 네. 예. 자 오늘 사연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가톨릭 수다 고음 미사데이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사연과 함께합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40 또 홈페이지 사연 게시판 CPBC 빵톡으로 여러분의 이야기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노라조가 부릅니다. 슈퍼맨.

이게만 뉴스가. 아유, 일단 한번 들어보소. 듣다 보면 공감되는 소식, 집처럼 편안하게 들려드립니다. 신수다의 뉴스가.

0: 안녕하십니까. 평화를 전하는 굿뉴스입니다. 요즘 10대 청소년들 잘파 세대라고 하죠. 잘파 세대는 학교에서 교우 관계를 어떻게 이어가는지 살펴보기 위해 우리 추 기자가 현장에 나가 있는데요. 수다 고등학교에 나가 있는 추 기자 연결합니다. 추 기자!
1: 네, 추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수다고 운동장 한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요즘 10대들의 교우관계 현황 파악을 위해 몇 가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때마침 이 스마트폰을 바쁘게 두드리고 있는 모자 쓴 학생과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누구세요?
1: 저는 굿뉴스 추 기자입니다. 근데 학생, 요즘은 모자를 써도 학생 주임 선생님한테 안 걸립니까?
2: 모자, 뭐 우리 아빠도 뭘 안 하는데 기자님 뭔데요?
1: 와, 이 큰일 났네 이게. 네, 이제 모자도 자율화가 됐나 봅니다. 큰일 났네.
2: 너무 양아치인데.
1: 아무튼 요즘 학교 친구들이랑 주로 어떻게 뭘 하고 노는 편입니까?
2: 친구랑 어떻게 노냐고요? 잠시만, 잘 모르겠는데. 어, 재미나이? 알겠어. 이게 이거 수다수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최근 청소년들의 메타버스 공간에서 아바타를 활용한 고차원적 사회적 교류를 나누고 하이퍼 로컬 기반의 커뮤니티 활동을 주로 즐긴다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1: 메타버스와 하이퍼 로컬 커뮤니티요? 이게 뭐 결국에 안 만나는 거잖아요.
2: 죄송합니다. 그 시스템 오류가 있어갖고 이전 답변을 잠깐 수정해서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보니까 이 내용이 대서양 본문자 삼각지 기준이고요. 저희는 보통 PC방에서 그 롤하고 그 코인 노래방 그 코노 아시죠? 코노 몰라요? 코노 그 방과 후에 그 코노 가서 그냥 놉니다. 네.
1: 네. 역시 롤이랑 코노죠. 페이커랑 카리나인 것처럼.
2: 페이커입니다.
1: 네. 역시 예상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노래 한 곡도 해주실 수 있나요?
2: 노래 여친 앞에서 아니면 잘 안 부르는데 재미나이 그 가사 좀 오케이 버즈에 가신 또 왜 불러야 돼요 이거 잠깐 그대 기억이 지난 사랑이 내 안을 파고드는 가시가 되어
1: 이 학생 아닌데 이거 아저씨 아니야
2: 복학생 기억이
1: 고학생인데 아무튼 답변 감사합니다.
0: 아, 추 기자, 딱히 어려운 질문들도 아니었는데 이거 사람이랑 인터뷰하는 건지 AI랑 인터뷰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학생들 AI 의존도가 높다던데 아, 저 모자 쓴 학생은 특히 심각하네요. 스마트폰 빼뜨려야겠어요.
1: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학생을 잘 못 고른 것 같습니다. 최근 가톨릭 교육계에서도 요즘 청소년들이 AI를 맹신하고 있다고 하며 인공지능의 무분별한 활용을 경계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AI의 답을 무조건 소비하는 데 머물지 않고 AI를 내 생각이 깊어지게 만드는 질문의 도구로 활용하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아우, 그런데 추 기자, 오늘따라 정리를 잘하시네요.
1: 네, 감사합니다. 오늘 추 기자님이 연차 쓰고 여행을 가셔서 지금은 AI 추가 대신 리포팅을 했습니다.
0: 아하, 자 오늘은 추 기자도 AI였네요. 오늘 굿뉴스 AI가 줄을 잃었다는 점 지금이라도 안내해드리면서 어쨌든 AI는 너무 맹신하지 맙시다. 지금까지 인간 앵커 홍이 진행한 신수다의 뉴스가였습니다.

0: 네, 오늘 신스타의 뉴스가 청소년들의 AI 활용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최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교육위원회가 AI 시대, 가톨릭 교육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는데요. 여기서 청소년 AI 맹신이 심각하다, 생각의 도구로 써야 한다라는 의견과 또 다양한 해법들을 모색해 봤다고 합니다. 우리 신부님들 주변의 청소년들 AI 많이 쓰는 것 같습니까?
1: 많이 씁니다. 실제로 제가 요전에 청소년 사무국에 있을 때
2: 네.
1: 좀 굉장히 심각했어. 심각하다는 표현은 그렇지만은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교사 담당이지 않습니까?
0: 네.
1: 새샘 그 저희 교구의 교육 프로그램이 1단계부터 4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들어올 때 제출을 합니다. 내가 교사가 되려는 그 이유 같은 거 한장 페이퍼
2: 네네.
1: 적거든요. AI로 적어서 제출합니다.
2: 오.
1: 놀랍게도 지금 현재 사무국에 계시는 김상준 신부님이
2: 그렇죠.
1: 다 잡아냅니다. 유일하게 우리 교구에서 AI를 제일 잘하는 신부님이 청소년 사무국에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신부님은 중고등 담당이고 제가 교사 담당인데 제가 맡겼어요. 이것 좀 검토해봐라. 그러더만은 페이퍼를 뽑아와요. 이거는 AI 진단 결과 몇 프로 AI 썼다. 뭐 30%, 60% 그걸 가져와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내가 교사가 되려는 이유를 AI가 써준다는 게 사실 말이 되나? AI가 교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2: 그렇죠.
1: 그런 거를 가지고 오는 거에 대해서 좀, 아, 이제 AI가 우리 삶의 그냥 일부분이 됐구나.
2: 네.
1: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2: 김상준 신부님이 일단은 우리 교구 안에서는
1: 원톱이죠.
2: AI
1: 네.
2: 관련해서는 가장
1: 타교구
2: 전문가시죠.
1: 신부님들
2: 네네.
1: 뭐 교육에도
2: 네네.
1: 직접 전체 교육에도 가셨고.
2: AI
1: 네, 구독해서 하면 됩니다. 전문가죠. 가톨릭 센터 직원들도 김상준 신부님한테 AI 교육받았답니다.
0: 그렇구나.
1: 사실은 저도 최근에 썼습니다.
0: 어떤 걸
1: 그대로
0: 물어봤나요?
1: 썼습니다. 트랙스 차 전원이 꺼졌는데 엔진룸에서 팬이 계속 돌아가 이거 뭐야? 실제로 썼습니다.
0: 답이 뭐라고 나왔나요?
1: 정상일 때 점검이 필요한 경우 흔한 원인 지금 할일 그렇게 해서 한번더 제가 좀
0: 점검하시고
1: 한 다섯 줄짜리로 세분화해서 따라락 적어서 했거든요. 그러면 차 이점 10분 이상 지속될 때 위험 즉시 할것 정비소 방문 임계 상황 그리고 상태 의미 행동 표로 정리해서 알려줬습니다.
0: 그래서
1: 그 바쁜 가운데.
2: 사실은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되죠? 저희가 잘 모르는 분야, 뭐 이렇게 자동차도 사실은
1: 모르죠.
2: 잘 모르죠. 그래서 그런 분야를 그래도 손쉽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를
1: 맞아요.
2: 과거보다는 좀 쉽게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1: 막막한 것보다 훨씬 낫죠.
2: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제가 샤워를 하고 있는데 몸에 뭐가 이렇게 오돌토돌 이렇게 난 거예요. 나서 이게 뭐지? 라고 해서 이제 그 사진을 찍어서 얘한테 물어봤어요.
1: 안 씻어서 그래요.
2: 몇 가지 이제 상황이 나온 거예요. 안 씻어서 그렇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대상포진이 있었어요. 근데 대상포진이 보통 통증이랑 같이 오거든요.
1: 맞아요.
2: 그게 너무 초기여서 통증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24시간 안에 약을 먹어서 발병한 지 24시간 안에 약을 먹어서 아무런 통증 없이 대상포진이 싹 지나갔던.
1: 저도 약간 그 증세가 있었는데 다리에 흉터만 남았고 저는 그냥 지나간 것
2: 전
1: 같아요.
2: 흉터도 없어졌어요.
1: 제가 자다가 끌거가 예를 들면 그래서 지금 약간 흉이졌는데
2: 그래서 이게
1: 허벅지 쪽에
2: 저희가 뭐 의학적인 지식이 뭐 그렇게 뛰어나지가 않잖아요.
1: 없죠.
2: 그건 사실 뭐 없다고 봐야죠. 근데 내 증상을 어떤 뭐 사진이나 이렇게 글로 이렇게 좀 한다면은 이렇게 내가 무슨 과를 찾아가야 하는지 이것도 좀 쉽게 판단할 수 있게 된것 같아요.
0: 그전에는 누군가 뭐 아는 사람 있니? 뭐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렇게
2: 네.
0: 물어봤다면 내 가까운 곳에 그런 도움을 줄 도구가 있다. 이제 이런 차원인데 여기 이제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는 거죠.
2: 뭐 그렇죠.
0: 예. 그 예전에는 삐삐 이런 거 사용하고
1: 아, 네. 네,
0: 동전 넣고 전화하고 이럴 네. 때
1: 맞습니다.
0: 전화번호를 꽤 많이 외웠거든요.
1: 네. 네. 달달달 외웠죠.
0: 달달 외웠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이 스마트폰이 있고 예전에 그 한참 우리 집 하면 우리 집 음성 듣고 집에 딱 전화 걸어주는 그런 게 광고가 나오면서부터 맞습니다. 해서 네. 어느 순간 전화번호는 모르고
1: 예. 전화번호 그, 뭐, 예. 뭐 모르죠.
0: 예. 그냥 저장해 놓은 그것만 알게 되는 지금 시대가 왔잖아요. 그런 그렇죠. 거 보면서 이게 순기능과 역기능이 좀 있다. 예. 그런 것들을 좀 잘 이렇게 좀 선별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 네. 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최근에 교황님도 그 이야기를 좀 하셨지 않습니까?
1: 심지어 문헌도 나왔어요. 네. 네. 옛 것과 새 것인가? 그렇죠. 네. 아마 최근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주교의전.
0: 그래서 그 AI에 너무 의존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성경에 그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다. 예.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경계하고 예, 좀 잘 도구로서 써야 될 거를 좀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1: 네.
0: 예.
1: 네, 그 지난달에는 한국 천주교 중앙협의회에서 AI 대응하기 위한 한국 교회 TF도 꾸렸답니다. 요즘 하도 가톨릭에 관한 가짜 AI 뉴스 같은 게 판을 치다 보니까 이런 걸 바로잡을 기구가 사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0: 네. 네. 이것도 그냥 그 뭐 하나 탁 던져놓고 그냥 자고 있으면 아이들이 알아서
2: 그렇죠. 자동으로
1: 일을 하죠. 예.
0: 네, 일을 한다고 되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무서운 그런 게 됐다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1: 그러니까 이게 종교적인 것도 이제는 교리적인 걸 가르쳐서 될 그게 아니라 요즘 워낙 영상적인 게 워낙 강하다 보니 영상으로 하나 AI 뚝딱 만들어서 잘못된 교리를 전달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접했고 저한테도 이렇게 아는 청년이 보내와서 심지어 이상한데요 하고 해서 그거 이상한 거다 설명도 해주고 실제로 교리적인 지식이 아예 없는 사람들한테는 오해할 수 있고 오인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겠다.
0: 보니까 그 AI 이게 이제 있으면서 참 좋은 점도 있는데 이제 모르는 걸 많이 물어보니까 타로 점을 봤다.
2: 네, 네. 그런 경우도 많죠.
0: 뭐 주식을 늘 물어본다.
1: AI 활용도가 가장 높아진 분야가 뭐냐면 사주입니다. 앱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안 받아준대요. 쉽게 그 사주 보는 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네. 너도 나도 돈 벌려고 사주 관련된 앱을 올리니까 네. 쳐내지를 못한다고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2: 그래서 그 쇼츠 영상을 하나 본 적이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사주라는 건 본인의 삶의 어떤 대인관계나 이런 게 사회와의 이런 상호성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AI한테 물어보기 시작하니까 누군가가 이제 길 가다가 뭘 좀 부탁을 한 거예요, 친구가. 그러니까 이거를 들어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걸 그 자리에서 AI한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0: 맞아요.
2: 당연히 뭐 내가 사정이 되면 그 친구의 부탁 친구니까 네. 들어줄 수 있는 거고 내가 좀 사정이 안 되면 이제 거절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것조차도 이제 판단이 안 서는 거죠.
0: 나중에는 그렇지 않을까요? 정말 이게 심각해지면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 그 인터뷰할 때 질문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아 인터뷰하는데 너가 대신 좀 대답을 해줘. 이렇게.
2: 그렇죠.
0: 예. 근데 상대방도 내 할 게 있으니까 너가 가실 때 대신 만나줘. 네네네. 그래서 AI끼리 막 AI끼리 이렇게 이야기하고
2: 답을 하는.
0: 그래서 만남이 어떤 네. 결과가 있었는지 정리해서 알려주고. 와 이런 뭐 삭막한.
2: 그렇죠.
0: 그 가지도
1: 인간성이 없어지죠.
0: 예. 네. 그럼 사람은 점점 숨어버리는 거예요.
2: 그렇죠. 예. 요즘 식당 예약도 AI가 받잖아요.
1: 아 그래요?
2: 전화를 걸면. 이제 그 AI가 몇 시에 올 건지 그 다음에 뭐 성함은 뭔지 이렇게 해서 딱 하는데 그래서 성함이 뭔지를 물어봤는데 아 잠깐만요라고 했는데 잠깐만요로 기록이 되었다.
1: 잠깐만요 씨.
2: 네.
0: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정말 사람이 아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지내는 그쵸? 그런 상상을 해보니까 아 무섭더라고요.
2: 네.
0: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네. 교황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다 여기에 있구나 하는 것들도 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사의 뉴스가 퀴즈 시간이 왔는데요. 네. 추신부님.
2: 네. 퀴즈를 듣고 문자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정답을 보내주신 분이랑 즉석에 전화 연결해본답니다. 여러분 전화 연결한답니다. 상품도 드립니다. 당신으로 완전해지는 공간 제주 구자읍 감성숙소 미완에서 숙박권 드립니다.
0: 어허.
1: 지금 제주도에 비 옵니다.
0: 네. 비 안 올 때 가시면 되죠.
2: 비 안 올 때 가시면 됩니다. 되죠.
1: 네. 네.
2: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정보가 없거나 오류가 생겼을 때 마치 사실인 것처럼 거짓 정보를 그럴싸하게 만들어내는 현상을 영어로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할루시네이션이 우리말로 뭐라고 하는지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죠? 그래서 보기가 있습니다. 1번 환경 오염, 2번 환각 현상. 네, 정답은요 1번 환경 오염, 2번 환각 현상 두 개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0: 인공지능이 잘 모르면서 멋대로 그럴듯하게 거짓말하는 것. 1번 네. 환경오염, 2번 환각증 현상.
2: 환각현상.
0: 현상. 예, 정답하시는 분 예,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1: 네,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2340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1: 그 저도 이런 현상을 겪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쵸? 아까 네. 제가 얘기 대화를 하다가
0: 네, 맞아요.
1: 이상한 소리를 오류겠죠.
0: 네네.
2: 오류죠. 어떻게 보면 자가당착인 거죠. 자기 AI가 자기가 스스로 답변을 하다가 논리가 안 맞게 되는 거죠.
1: 그죠.
2: 그러다 보면 자기 스스로가 이제 이상한 길로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점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를 헛소리를 하지?라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1: 아, 그 뉴스를 봤는데 네. 우리나라의 연구진인가 기업인가 아무튼. 그걸 잡는 기술도 그걸 올바르게 수정하는
2: 네네.
1: 그것도 뭐 개발했다고 그래서 그 대답에 그걸 줄여 나간다고 네.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0: 그래도 뭐 정답 예,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2: 네. 네. 보기 다시 한번 드리면 1번 환경오염,
0: 네.
2: 2번 환각현상입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정답 확인하러 가보겠습니다. 엠블랙의 모나리자.

0: 네, 엠블랙의 모나리자 듣고 왔습니다.
1: 네.
0: 신세 뉴스가 퀴즈 예, 정답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그 중에 한 분과 지금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아, 네, 여보세요?
0: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남천성당에 다니고 있는 송혜리 실비아라고 합니다.
0: 네, 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남산입니까? 남천입니까?
2: 아, 네, 남천입니다.
0: 아, 남천. 네. 남천 담당.
1: 남천 담당.
3: 아, 남천 아, 담당입니까?
0: 이초성 신부님.
1: 네. 그것도 누가 담당이죠?
3: 저희 옆집에, 네, 옆집에 살고 있는데.
0: 아, 네. 자, 먼저 퀴즈 정답 먼저 말씀해 볼까요?
2: 네, 2번 환각현상입니다.
0: 네, 아, 맞습니다. 네. 인공지능이 정보가 없거나 우리가 생겼을 때 마치 사실인 것처럼 하는 예, 이런 것을 뭐라고 하느냐 환각현상입니다.
4: 네.
0: 아니 우리 저 실비아 자매님은 AI를 자주 좀 이용하시나요?
2: 네, 뭐 물어보고 네네.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3: 최근에 뭐 물어보셨어요?
2: 아 근데 사주가
0: 실비아 장님
3: 이렇게 고백을
1: 아니 AI가 회계가 안 돼 네. 이게 문제야 AI가 회계가 돼야 되는데
3: 네.
1: 금마가 회계가 안 되니까 지금 이런 사단이 벌어지는
0: 아니 이게 또 네. 뭐가 있냐면
1: 네.
0: 직접 안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한테 물어본 거는 약간 죄책감을 좀 많이 덜어낸다는 그런 네, 느낌이 네. 있는 것 같아요
1: 내 자리에서 내 그냥 그러니까
0: 스마트폰으로 물어본 건데요 뭐 이렇게 알고 그래서 도움을 좀 받으셨나요?
2: 아 그렇게 뭐 상담 같은 역할을 해주니까 뭔가 마음의 안정을
3: 아 마음의 안정은 찾으셨다
2: 네, 그렇죠
1: 그러려고 하는 거죠 사실 상담은
2: 네네
0: 혹시 AI를 이용하다가 황당한 경우 겪은 적 있으신가요?
2: 틀리거나 이렇게 하는 정보도 있네 약간 이런 생각들을 하긴 했어요 뭐 그림 그려달라고 하는 것도 이제 바로 처리가 안 돼서 뭐 다음 날 이용할 수 있다든지
1: 아 네네
2: 먹기도 하고 그래서 아, 그 기억은 안 나는데 뭐 아무튼 얘 정보가 틀린 정보를 가르쳐 줄 때도 있어서 아 그래서 여기에 뭐 너무 의지하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할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1: 제주도 언제 가실 거예요?
2: 아 제주도요?
1: 네, 네 저희가 지금 이거 보내드릴 거거든요.
3: 숙박권
1: 하나 보내드릴 건데.
2: 아 그러면 가야죠.
1: 그래 언제 가실 생각이십니까?
0: 잠시만 좀 물어보고요.
1: 네. 또 AI한테 물어보고 또 하실라고.
2: 아 맞아 진짜 이사 날짜 이런 것도 아예
1: 제주도 가는 여행 날짜를 왜 AI한테 물어봐요?
2: 아 그래서 언제 가면 좋을지
0: 가족들과 또 제주도로 네. 또 갈 수 있는 숙박권이 또 이렇게 당첨되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2: 아, 네 정말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AI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아 내가 조금 이렇게 적절하게 잘 네, 이용해야 네. 되겠다는 그 마음들 가지고 계시는데 삶에서 네. 잘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네, 혹시 이제 마지막으로 혹시 뭐 아무거나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하시죠.
2: 아, 네. 저 사실 홍 신부님하고 이춘 신부님 다 너무 또 따로 인연이 있으신 신부님들인데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1: 네.
2: 네 저희 이제 홍배 성사할 때 해주셨던 신부님들에서 가지고 네, 지금까지 무탈하게 잘 살고 있어서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아, 그렇구나.
0: 네. AI 때문은 아니고.
1: 네. 신부님 덕분에.
0: 고마워요.
3: 그거 AI 답변 아니죠?
1: 검색한 것 같은데.
2: 아닙니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3: 네.
1: 네. 네. 네, 오늘 전화 연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신수단 많이 청취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 네네, 감사합니다.
1: 네, 네 감사합니다.
2: 네, 건강하세요.
1: 네. 네.
0: 자, 오늘 신수의 뉴스가는 AI를 주제로 꽁트 꾸미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신수의 뉴스가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신수다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물러갈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생록방은요. 6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예, 알람 설정해 주시고 6월 10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꼭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자 메시지 빵톡 손편지 홈페이지에 사연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당첨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유튜브 이현정님 소중한 순간 유리빛으로 물들이다 부산남구 유리공방 어느 날에서 스테인드글라스 십자가 선캐처 그리고 유튜브 제롬1001번님 예. 첫 영상제 기도처 전문 주님 바라기에서 카카오톡 1만원 상품권 드립니다.
1: 네 그리고 유튜브 아이린 최님 BSG H&B에서 콜라겐 고트밀크 앰플 마스크팩 드리고요. 그리고 5780번님 파전 수육 보쌈이 맛있는 부평 깡통시장 녹두밭에서 모바일 커피 쿠폰 드립니다.
3: 네, 그리고 유튜브 최지민님께 맛의 명태자 최고급 젓갈을 만드는 대경 F&B에서 큐브 명란 드리고요. 그리고 7635번님께 재료가 최고의 기술이다 100% 우리 밀빵 아빠와 소풍에서 맛있는 베이커리 상품권 드립니다. 그리고 0610번님께 당신으로 완전해지는 공간 제주 구자읍 감성숙소 미완에서 숙박권 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문자번호 샵2340으로 성함 주소 닉네임까지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지금까지 연출 최수련 안토니아 황정한 베드로 작가 김국희 기술 유정원 글라라 제작의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저희는 부산교구 홍영택 베드로
1: 김병희 도미니코
3: 이추성 베드로 신부였습니다. 여러분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두 분이 방금 말씀 중에서 아쉬운 순간, 그 되돌리고 싶은 순간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2, 3년 전에 어떤 후회되는 순간,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생각나면서 좀 마음의 치유를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0: 미사 안의 침묵은 들은 말씀을 마음에 머물게 하는 시간이지요. 잊고 있던 마음이 떠오르고 아팠던 기억이 천천히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둘러 답을 찾기보다는 잠시 마음에 머물러 보면 어떨까요?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3: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소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2: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3: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4: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05번, 사랑의 성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6월 6일 현충일이자 24절기 중에 하나인 망종입니다. 망종은 이름 그대로 벼같이 수염이 있는 곡식에 씨앗을 뿌리기 좋은 때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농가가 지금 한창 바쁜 시기라고 해요. 바지런히 씨를 뿌려야지 나중에 수확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이 망종이 현충일과 자주 겹치는데요. 그건 아마도 오래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뿌리신 희생이 씨앗이 돼서 지금 우리가 풍족한 행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현충일의 의미를 알게 된 순간부터 마음으로는 그 숭고한 희생에 감사하고 있었지만 그 마음을 밖으로 표현하려니까 좀 쑥스럽더라고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우리 그 마음 숨기지 않고 슬쩍 꺼내보는 거 어떨까요? 토요일 신나는 세상 이야기 첫 곡입니다. 커피소년이 불러요. 행복해.

커피소년의 행복해 였습니다. 특별한 뭔가를 하지 않아도 기분 좋은 토요일 오후, 재미있는 세상 이야기와 신나는 음악으로 더 행복하게 만들어드릴 토요일 신나는 세상 이야기, 안녕하세요 신상지기 김현정입니다. 노래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나른하고 살랑거리는 목소리로 행복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오래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뿌린 그 희생이 씨앗이 돼서 정말 이런 평화와 행복이 가능했구나라는 걸 새삼스럽게 오늘 느끼게 되네요. 지구 이곳저곳에서 들려오는 전쟁 소식들이 있고 그 전쟁의 피해가 고스란히 요즘 몸으로 느껴지고 있기도 하잖아요. 뭐 경제적인 것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 시절 그분들의 희생이 더욱더 피부로 와닿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어릴 때 뭐 군인 아저씨 감사합니다 이런 거 편지도 쓰고 했는데 요즘은

친구들한테도 좀 사랑합니다. 이렇게 좀 시원하게 마음 표현해 보자고요. 여러분들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쪽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 긴 문자, 짧은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우물정 093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CPBC 빵앱, 빵톡으로도 함께해 주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해서 교감형 생태동물원 네이처파크 초대권, 대구 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과의 기프티콘, 가정식 이태리 레스토랑 마리아 쿠치나의 2인 파스타 식사권 드립니다. 30년에 울린 말씀과 평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토요일 신나는 세상 이야기. 정말 매주 다양한 주제 가지고 초대 손님과 함께하는 시간 준비하고 있잖아요. 오늘 2026년 6월의 첫 번째 토요일인 오늘은 어린이들과 함께 모래놀이 하면서 마음을 치료하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 모래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만나는 고정 코너, 흥얼흥얼 흘려듣기 쉬운 노래 가사를 자세히 오래오래 보면서 얘기 나누는 한발늦은 퀴즈 가사의 발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여러분들의 얘기를 좀 소개해드려야죠. 율리안나님, 엘리사벳님, 이미데레사님 빵톡으로 인사해 주셨고요. 아니, 엘리사벳님은 깜짝 초대석 지난주에 듣고 막걸리밖에 못 마신다는 고백과 함께 얘기를 아주 재미나게 들어주셨습니다. 지난주 깜짝 초대석에 차근차근 전통주라는 책을 쓰시기도 한 박운석 원장님 모시고 함께 얘기 나눴었죠. 아, 진짜 뭔가 좋아하는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할수 있다는 게참 부럽던데, 우리 엘리사벳님은, 오, 좋은 취미가 있으시네요. 책을 읽고 나면 필사를 하신대요. 와,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우리가 책을 읽는 것도 읽는 건데, 이거를 또 구절이나 뭐 특별한 얘기들을 담아서 글로 옮긴다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필사를 열심히 하셔서 필사 모음집이 있답니다. 이거를 따님이 책장에 고이 모셔놓고 있다고. 와. 이 따님이 보관하시는 이유 저는 알 것만 같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한발늦은 퀴즈 정답자 발표해야죠. 한로로의 사랑하게 될 거야에서 가사 중에 뾰로롱에 나온 단어는 무엇일까요가 문제였는데 정답은 용서였죠. 4023님 정답 용서 하시면서 대학원 과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조금씩 해보니까 마무리가 됐어요. 뿌듯합니다.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와, 대학원 다니시는군요. 제가 정확히 4023님의 상황을 잘 모르지만 그렇더라고요. 막 학교 졸업하자마자 대학원을 가고 이렇지 않은 이상은 그 공부를 다시 시작하는 시기가 인생의 전환기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참 그런 게 20대 때랑 달리 이렇게 공부를 좀 늦게 해보면 뭔가 이렇게 머리가 예전처럼 막 횡횡 돌아가는 느낌이 안 들고 또 세상도 많이 달라져서 예전에 막 이렇게 손으로 리포트 쓰고 이랬던 시절이랑 너무 달라졌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옛날 사람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뭐 과제를 내거나 할때 모든 순간이 다 부담스럽게 느껴지곤 하는데 그래도 용기 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무리가 됐다니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뭐 우리 4023님뿐 아니라 새로운 도전을 좀 늦은 도전을 하시는 모든 분들은 용기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요즘 친구들처럼 재빠르진 않지만 세월이 가지는 지혜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8779님 정답 용서 하면서 너의 죄를 사하노라에서 알았습니다 하면서 문자를 주셨는데 또 나중에 다시 한번 문자 주시면서 노래 가사 해설해 주시는 거 듣고 그게 누군가가 아니라 자신을 용서한다니, 와, 이 가사 굉장히 깊이가 있네요 하면서 깊은 묵상이 됐다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그렇죠? 그리고 1664님은 정답 용서입니다. 우리 강아지가 가끔 아빠를 모을 때가 있는데 그때 피식 웃게 돼요. 괜히 다른 사람 때문에 화났다가도 마음이 풀려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강아지가 이렇게 예쁜 짓 하는 그 순간에 괜히 누군가를 용서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으신가 봐요. 강아지가 천사 같다고 해야 될까요? 우리 1664님한테 정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려견, 반려묘 이런 동물들이 정말 소중한 존재로 느끼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유, 너무 좋습니다. 오늘 좋은 얘기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난주 한발늦은 퀴즈에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선물은 8779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수 있는 주소와 성함을 문자 메시지로 다시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00원의 정보

한발 늦은 퀴즈 가사의 발견. 누군가 노래는 멜로디와 함께 듣는 한 편의 시와 같다고 했습니다. 한 편의 시 같은 노래를 정말 시처럼 낭송해드리며 함께 퀴즈도 풀어보는 시간, 한발 늦은 퀴즈 가사의 발견. 여러분들의 귀에 익은 우리 가요를 시처럼 낭송해드립니다. 낭송해드리는 노래 가사를 듣다 보면 갑자기 효과음 뾰로롱이 들릴 텐데요. 그럼 그 효과음에 들어가는 단어를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가 있는 우물정 0931번으로 보내주세요. CPBC 빵앱의 빵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단, 노래가 끝나기 전까지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한발 늦은 퀴즈답게 당첨자 발표는 다음 시간에 해드립니다. 오늘의 노래는 다비치의 타임캡슐입니다.

점점 지쳐만 가는 많은 무료한 날들. 하루 끝의 나를 돌아보기도 싫어. 나도 내가 아쉬워. 꿈이라 어려워. 그런 감각은. 그러다 어느 날 나는 먼지 쌓인 서랍장을 열어보니 방긋하고 웃어버리며 이 타임캡슐, 어릴 적 내가 쓴, 내게 쓴 말 한가득. 곱게 접어 묻어둔 한 장. 느렸어도 즐겁던 거북이와 나. 잠깐 멈춰 살짝 열어 한참 서서 시간을 잇다가 어디까지 갔나요? 또 어떤 어른이 됐나요? 언젠가 내가 마주할 아주 먼 미래의 넌 그 꿈을 이루나요? 난. 오늘 낭송해드린 노래 다비치의 타임캡슐이었습니다. 노래 낭송 중에 뾰로롱에 들어갈 단어는 뭘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100원의 정보 용료가 있는 우물정 0931번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CPBC 빵 앱 빵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단 노래가 끝나기 전까지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가사가 그래요. 곱게 접어 묻어둔 뾰로롱 한 장. 느렸어도 즐겁던 거북이와 나.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아, 이 뾰로롱이 뭘까요? 제가 앞서서 무슨 얘기하다 살짝 이 단어가 나오기도 했었어요. 요즘 이거 진짜 안 쓰죠. 옛날에는 얼마나 이걸 많이 썼는지 마음을 가득 담아서 친구한테도 하고 군대 간 아들한테도 하고 해외에도 이걸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 이걸 써서 사귀기도 했습니다. 막 해외로 이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친구가 됐죠. 이걸 뭐 펜팔 이렇게 불렀었죠. 심지어 행운의 이것도 있었습니다. 자, 이 정도 힌트면은 정답 아시지 않을까요? 아직까지 효과음에 들어간 정답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원곡 힌트 드립니다. 잘 들어보시고 맞춰보세요. 다비치가 부릅니다. 타임캡슐.

다비치의 타임캡슐이었습니다. 오늘 낭송해드린 노래 원곡까지 듣고 왔는데요. 노래를 한 편의 시처럼 낭송해드리는 가사의 발견. 오늘 낭송해드린 노래 가사 속에 효과음에 들어갈 정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편지였습니다. 오늘 정답 편지였는데 이 노래 가사는 그런 거잖아요. 옛날에 내가 나한테 쓴 편지를 넣어둔 타임캡슐을 꺼내보고 아 그때 그 시절 추억 그리고 지금 내 모습 이런 걸 돌아보면서 앞으로 내가 나아갈 길을 그리는 그런 곡인데 이 노래를 듣고 있으면 막 희망이 저절로 생기는 것 같지 않으세요? 막 쫙 올라가면서 부를 때 뭔가 나도 확 나아질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러고 보면 그때 그 시절에는 친구들하고 편지를 주고받고 마음속 얘기부터 뭐 누가 누굴 좋아하고 나는 또 어떤 마음으로 누굴 좋아하는데 이런 시시콜콜한 얘기부터 시작해서 막 미래에 대한 고민, 약속 이런 것들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돌아보면 그렇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어서 더 행복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물론 그런 소중한 친구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제 그런 친구 만나는 건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나한테 편지 한번 써보는 건 어떨까요? 뭐 지금도 늦지 않았죠? 네, 지금 이 순간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한 5년? 뭐 10년 뒤에 이렇게 보는 거죠. 아니면 한 2년만 있어도 충분히 요즘은 달라지더라고요. 편지 쓰기 좀 그러세요? 그러면은 문자로 여러분들 얘기를 보내주세요. 제가 딱 보관하고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잘 살 거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아 이렇게 해서 난 이런 삶을 살아볼 거야 라고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지만 또 생각해놓으면 많이 다른 삶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얘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어니언스의 편지 듣고 난 뒤에 내 마음을 알아주는 모래놀이 이어집니다.

0: 내 마음을 알아주는 모래놀이. 의사소통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모래놀이로 몸과 마음까지 치료하는 시간, 내 마음을 알아주는 모래놀이. 대구 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과 특임교수 김자연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아, 6월 첫 주잖아요.
1: 네네.
0: 오, 그러면은 지금 학생들은 뭘 하고 있을까요?
1: 이제 다음 주 기말고사를 치르고 그 다음 주부터는 방학입니다.
0: 그럼 뭐 이번 주말은 없는 거네요.
1: 네네.
0: 발등에 불이 활활 타고 있을 거기
1: 맞습니다.
0: 때문에 열심히 지금 공부를 하면서 도서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학생들은 좋겠어요. 다음 주 시험을 막 치고 나면 방학이 되니까.
1: 근데 저희 네. 대구 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과 3학년 학생들은 방학이 없어요.
0: 왜요?
1: 치료 실습을 무조건 해야 되니까.
0: 네. 아.
1: 네. 그래서 지금 3학년 내년 국시를 칠 때까지 네. 방학이 없습니다.
0: 국시를 치는군요.
1: 네네.
0: 그러니까 이번 시험 끝나면 해방이다가 아니라 그러나 큰 시험이 남았다 하면서 네. 지금부터 또 더 열심히 뭔가를 방학 때 이 젊음을 불태워야 되는군요.
1: 네. 네.
0: 위로의 박수를 보내면서.
1: 네.
0: 자, 우리는 이제 모래놀이 얘기를 해야 될 텐데
1: 네.
0: 지난 시간부터 즐거운 모래놀이 얘기를 하거든요. 자, 단체로 하는 모래놀이인데 개인 놀이, 모래놀이가 개인 치유라면
1: 네.
0: 즐거운 모래놀이는 성장에 초점을 맞췄다. 이렇게 우선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1: 네네. 개인 모래놀이와 즐거운 모래놀이는 모두 성장과 치유를 목표로 하지만
0: 네.
1: 그 초점에는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0: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좀 설명을

0: 것이죠.
1: 네. 개인 모래놀이는 내담자가 치료실에 올 때 가지고 오는 콤플렉스, 트라우마, 또 애착의 어려움 여러 가지 것들을 치유해 나가는 과정이라면
0: 네.
1: 또 개인 모래놀이 치료는 첫 해기에 아이들이 치료실에 와서 모래상자에 피규어를 가지고 오면서 보여주는 그러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결핍, 상처, 또 약한 부분을 드러내거든요.
0: 네.
1: 그러면서 나 이렇게 힘들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0: 네.
1: 예, 그래서 개인 모래놀이 치료는 아동과 치료자가 1대1의 관계 안에서 그 마음을 공감하고 수용하고 또 함께 치유 과정을 해나간다면
0: 네.
1: 그룹 모래놀이, 즐거운 모래놀이는 또래와의 관계 속에서 함께 성장해가는 그러한 가정으로 거기에 더 초점을 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1: 그 오늘날 지금 이제 청소년들이 자신들만의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잖아요.
0: 그렇죠.
1: 저희가 버스에서 옆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문화 듣잖아요. 네. 아이들 역시 네. 자기들 또래들만이 공감할 수 있는 감정과 경험을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가정 속에서 상호작용이 극대화되는 것을 제가 직접 좀 경험하고 있고
0: 네.
1: 아이들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친구들이 만든 모래상자를 경험하면서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감정,
0: 네.
1: 자신의 경험 등을 확장해 나가는 것 같아요.
0: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내 생각과 감정들을 넓히는.
1: 네네네.
0: 예.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1: 그래서 특히 즐거운 모래놀이의 중요한 특징은 타인의 생각을 듣고 이해하는 경험이 가능하다는 것. 네. 개인 모래놀이에서는 저희들이 그 무의식의 흐름을 존중해 주면서 그 흐름을 깨뜨리지 않으려고 개입을 최소화하거든요.
0: 네.
1: 그렇다면 즐거운 모래놀이에서는 서로의 작품을 만든 것을 서로가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한 과정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친구들의 발표를 경청하고
0: 네.
1: 또 자신의 이야기를 표현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아이들은 남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과정에서의 집중력도 생겨나고
0: 네.
1: 또 남의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그 남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한 이해. 그래서 청각적 이해력이라고 하죠.
0: 네. 네,
1: 그러한 부분들이 아이들의 의사소통 능력이 자연스럽게 발달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0: 네. 그렇군요. 그렇게 누군가의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이야기가 어떤 뜻인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
1: 네네.
0: 또 아무래도 집단이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다 보니까 어떤 사회적 기술 이런 것도 좀 배울 수 있겠네요.
1: 네네. 그래서 집단 안에서는 다양한 사회적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0: 네.
1: 그래서 또 훈련되어져야 되고 그래서 어떠한 부분들이 제일 가장 많냐 하면은 부모님들이 말하고 있는데 중간에 끼어든다든지.
0: 아, 네.
1: 근데 모래놀이실에도 마찬가지예요. 친구가 발표하고 있는데, 예, 너 이거 뭐야? 하고 중간에 끼어드는.
0: 네. 네.
1: 그래서 기다리는 방법을 배우고.
0: 아.
1: 네. 또 표현이 느린 아이는 말을 하려고 멈칫멈칫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네. 자꾸 끼어드니까 뭐예요? 내가 빨리 말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가운데에 이제 치료자가
0: 네.
1: 조금 개입은 이루어지겠지만 그래서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아이들이 함께 활동하면서 조율하고 배려하고 이러한 능력을 익혀가는 것 같아요.
0: 그러면 이제 즐거운 모래놀이 자체를 통해서 아이들이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가는 거군요.
1: 네네. 그래서 저는 즐거운 모래놀이를 함께 성장하는 모래놀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0: 함께 성장한다.
1: 네네. 개인 모래놀이가 개인 내면을 치유하는 과정이라면 즐거운 모래놀이는 관계 안에서 성장하고 사회성을 확장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그럼 이런 모래놀이는 어느 연령대가 하면 좀 효과가 좋을까요?
1: 저는 이제 건장하는 그 연령 개월수를 한 30개월에서 한 즐거운 모래놀이 한 60개월 그리고 뭐 조금 한 72개월 정도도 괜찮아요.
0: 네.
1: 네네.
0: 이렇게 개월로 얘기하니까 갑자기 너무 아기같이 느껴지는데 이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 네.
0: 보통 우리가 몇 살이야 했을 때 저 다섯 달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그 학문에서 얘기하는 여기에서 말하는 5살의 좀 나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헛갈려가지고 네네네. 교수님께서 오늘은 개월수로 얘기를 하겠다. 방송 들어오기 전에 얘기를 하셨어요. 30개월에서 네. 60개월 혹은 72개월까지 네네. 아이들한테 제일 네. 효과가 있다. 아무래도 이때 아이들이 좀 뭐랄까 이 뭐 적극적인 이런 면들이 있어서 그렇겠죠.
1: 네네. 아이들은 그 즐거운 모래놀이에 참여하기 위해서 네, 스스로 규칙을 지키고 또 그 즐거운 모래놀이에 참여하기 위해서 친구들과 협력하고
0: 네.
1: 또 참여하기 위해서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0: 오.
1: 네, 이게 즐거움이라는 강력한 동기가
0: 네.
1: 아이들에게는 사회성, 언어 능력, 자기 조절 능력 이러한 것들을 자연스럽게 성장시켜가는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0: 네. 네. 아 그래서 그러니까 집단 모래놀이라고 표현해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1: 네.
0: 즐거운 모래놀이라 이름을 지은 이유가 바로 이 즐거움이 네. 동기가 된다.
1: 네, 네,
0: 그래서
1: 네.
0: 이렇게 한 거였군요.
1: 네, 네. 그래서 개인 모래놀이가 치유의 공간이라면
0: 네.
1: 즐거운 모래놀이는 함께 성장하는 배움의 공간이라고 정의하고 싶어요.
0: 네.
1: 네.
0: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들을 조금 종합해서 네네. 정리를 확실하게 이제 오늘 해주셨고요.
1: 네네.
0: 이 그때는 어린 아이들 얘기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오늘은 거기서부터 조금 나이가 더 든다면
1: 네네.
0: 어떤 모래놀이를 할지 이 아이들한테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그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네.
0: 7살 정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1: 네네.
0: 그럼 7살이 몇 개월을 기준으로 해야 될까요?
1: 아마 60개월 정도?
0: 아,
1: 네네네. 네. 네.
0: 그 60개월 정도 아이들은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모래놀이를 하게 될까요?
1: 네. 이제 지난 시간에는 60개월 미만의 아동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0: 네.
1: 60개월 미만 정도의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이 내 거. 네. 내가 먼저. 자기 중심적 사고잖아요.
0: 그쵸.
1: 내가 할 거야.
0: 그쵸, 네. 그쵸, 네.
1: 엄마가 단추를 잠가줄 내가. 이렇게 그렇죠. 이야기를 하잖아요.
0: 손을 뿌리치면서 막. 네.
1: 이제 그렇게 한다면 60개월 무렵의 아이들은 비로소 자기 앞에 있는 친구, 옆에 있는 친구, 또 나와 다른 사람들이 이제 함께 옆에 있는 것을 감각적으로, 감정적으로 또 실제 또 이렇게 함께 느끼는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이제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0: 네.
1: 친구가 무엇을 원하는지 친구와 함께 놀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마 생각하는 그러한 시기인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48개월에서 한 60개월 정도의 아이들이 즐거운 모래놀이는 개인의 표현을 넘어서
0: 네.
1: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는 경험에 좀 더욱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 같아요.
0: 그럼 아무래도 이제 뭐랄까 소통도 해야 되고 뭐 좀 같이 힘도 합쳐야 되고
1: 네네네.
0: 이런 것들의 중요성을 이제 배우기 시작하겠군요.
1: 네네. 그래서 이 시기에 아이들은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죠.
0: 네.
1: 예를 들어서 조별로 이렇게 하나의 모래상자를 네 명의 조별이 이제 하나의 모래상자를 이제 만들게 하고
0: 네.
1: 거기서 이제 제목을 정하게 하고 또 이야기 스토리를 만들게 하고
0: 네.
1: 또 발표하게 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협동심이 요구되어지는 거죠.
0: 네.
1: 그래서 누군가의 의견만 반영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의 작품이 만들어질 수는 없잖아요.
0: 그렇죠.
1: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즐거운 모래놀이 안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규칙과 약속을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0: 네.
1: 왜냐하면 내가 즐거운 모래놀이를 계속해야 되니까.
0: 아.
1: 그래서 모두가 네. 즐겁게 참여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는 거.
0: 오.
1: 또 차례도 지켜줘야 되는
0: 그렇죠,
1: 거.
0: 그렇죠. 그렇죠. 네.
1: 네. 그리고 함께 역할도 나누어야 되는 것을 네. 치료자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0: 네.
1: 자기를 스스로가 역할 분담이 되어진다는 것.
0: 네.
1: 만약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참여하지 않거나 친구들의 활동을 방해한다면
0: 네.
1: 어떻게 할 것인지도 함께 의논을 해가는 것 같아요.
0: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1: 네.
0: 저희 어릴 때 막 동네에서 꼬마들끼리 놀면서
1: 네.
0: 뭐 고무줄 할 때 뭐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말해서 너 그거 네 맘대로 할 거면은 넌 뭐 해. 이렇게 했던 네네. 그 기억이 납니다. 진짜 이제 이 나이 때는 이제 그런 것들을 스스로 자꾸 정해서 네. 재밌게 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거군요.
1: 네, 네. 아이들이 네. 너 이렇게 하면은 우리 즐거운 놀이 못 해.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목표는 규칙을 지키고 또 이러한 즐거운 모래놀이를 이끌어가는 것이 목표이지만 아이들은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0: 아, 우리 목표와 아이들 목표가 다르군요.
1: 네네네. 네. 근데 궁극적인 목표는 똑같지만은 네. 아이들은 단순히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0: 네.
1: 아이들이 중요한 것은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모래놀이를 하는 것이 목표예요. 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회적 규범과 공동체 의식을 누군가가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학습되는 거라는 거죠.
0: 와, 그렇죠. 우리가 뭐 이거 하면은 벌금 내야 돼. 근데 이렇게 무서워서 지키는 것도 있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지키게 되는 것들 있잖아요.
1: 네네네.
0: 그게 진짜 잘 지켜지는 거고.
1: 네네.
0: 근데 이게 이제 모래놀이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즐겁게 놀기 위한 것들을 스스로 지켜가게 되는 거군요.
1: 네네.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그러잖아요.
0: 네.
1: 근데 이 즐거운 모래놀이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힘을 길러주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같은 주제를 가지고도 친구마다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또 표현 방식이 다르다는 거.
0: 네.
1: 그래서 내 생각만 옳은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배우는 거죠.
0: 네. 네.
1: 그래서 친구의 의견을 존중하고 조율하는 과정 속에서 의사소통 능력과 공감 능력도 함께 성장하는 것. 그래서 함께 성장한다.
0: 아.
1: 네. 작은 사회를 경험하는 과정?
0: 아, 그러네요, 네. 진짜. 네.
1: 네, 네.
0: 아이들끼리 새로운 사회가 만들어지는 거네요.
1: 네,
0: 어른들이
1: 네.
0: 간섭하고 어른들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네. 자신들만의 사회.
1: 네, 네, 네. 그래서 아이들은 모래상자 안에서 협동하는 법도 배우고 또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도 익히고
0: 네.
1: 네, 또 서로의 다름을 또 인정하고 그러한 경험을 하면서 이러한 경험은 이후에 이 친구들이 앞으로 나아갈 학교 생활에서의 또래 관계
0: 네.
1: 또 나아가서는 또 가정에서 또 더 커다란 건강한 또 가족의 구성원 또 건강한 구성원의 또 다른 구성원의 역할로서의 성장하는데 매우 중요한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요?
0: 네. 그렇죠. 진짜. 뭔가 이렇게 주도적이 돼가는 이런 모습들이 조금은 뭐랄까 성장해서 네. 주도적이 된다는 게 그 조금 더 어른스러워진다는 의미랑 좀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네네. 생각을 하면서 노래를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옥상달빛이 부릅니다. 어른이 될 시간.

0: 옥상 달빛이 부른 어른이 될 시간이었습니다. 60개월 아이들에게 너무 가혹한 노래 같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아니, 어른이 된다기보다 이 어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잖아요. 그 어찌 보면 그 첫 번째 단계를 아이들이 넘어서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방법도 이제 알고 네네. 우리가 만든 세상 안에서 뭔가 이렇게 규칙을 지키는 모습 너무 예쁜데요. 오늘 내 마음을 알아주는 모래놀이, 즐거운 모래놀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나이가 있는 아이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7살 정도 되는 아이들, 그러니까 아, 7살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면 헷갈리니까 네. 네. 아, 60개월 정도 되는 어린이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모래놀이를 하는지 좀 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 주시죠.
1: 네네. 예를 들어서 이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장시간, 뭐 장기간, 뭐 1년 정도의 진행이 어려울 경우가 있잖아요. 예산상의 네네. 이유로.
0: 예.
1: 그럴 경우에는 한 10회기 정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해요. 그러면은 이제 뭐 가장 잘 예시를 들 수 있는 게 이제 지금 제가 최근 대구 유아교육진흥원의 10회기
0: 네.
1: 네, 그런 모래놀이를 예로 든다면
0: 네.
1: 예, 먼저 4회기는 개인 모래 상자를 꾸며요. 그리고 그 개인 모래 상자를 꾸미면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시간이에요. 조금 더 설명을 조금 하자면은
0: 네.
1: 48개월 미만 정도의 아이들은 조금 전에 설명하셨지 나, 내 거.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는 어때요? 자기 걸 먼저 꾸미고 싶잖아요.
0: 아.
1: 네, 그래서 이제 10회기 중에서 4회기는 자기의 개인의 모래 상자를 꾸며서 좀 자신의 이야기를 좀 끌어낼 수 있도록 해주고
0: 네.
1: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한 3회기 정도는 동화책이나 또 다양한 사항을 주제로 해서 또 모래 상자를 꾸미게 해요. 네. 예를 들면은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신데렐라, 콩지팥쥐
0: 네,
1: 이러한 동화를 읽고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을 표현해 보기도 해요. 그 이제 친구와의 갈등 사항이나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을 모래 상자 안에 재구성해 보기도 하고.
0: 네.
1: 이러한 과정이 이제 이야기의 이해력뿐만 아니라
0: 네.
1: 자신의 생각을 구성해내고 표현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0: 아, 그러니까 처음에 한 네 번 정도는 자기 얘기를 하는 거고
1: 네네.
0: 그다음 세 번은 이제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1: 그러니까
0: 동화 같은 것들을 가지고 그 안에서 이해력이나 이런 표현을 하는 시간이고 네네.
1: 마지막 3회기에서는 본격적인 그룹 모래놀이가 이루어져요.
0: 네.
1: 처음에는 두 명이 한 상자를 함께 꾸미고 그 이후에는 네 명이 한 상자를 만들고
0: 네.
1: 그래서 협동의 범위를 넓혀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네 명의 아이가 각각 만든 상자를 하나의 큰 작품으로 연결해서 대형의 모래 상자를 만들어내기도 해요.
0: 네. 이것도 굉장히 재밌겠네요.
1: 네네.
0: 같이 뭔가 한 상자에서 막 하는 것도 있겠지만
1: 네네.
0: 각자에서 네. 딱 붙였을 때 뭐 새로운 세계가 딱 이루어지는
1: 맞아요.
0: 이런 것도 굉장히 재밌겠습니다. 네네.
1: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역할을 나누어요. 너는 이쪽에 무엇을 꾸미고 나는 이쪽에 무엇을 하고
0: 네.
1: 그러면 또 옆에 아이가 자신의 생각을 또 이야기 의견을 또 하고
0: 네.
1: 그러면서 또 조율해 가고 그러면서 주제를 정하라고 하거든요.
0: 네.
1: 그 주제가 공동의 목표.

0: 목표잖아요.
1: 그렇네요.
0: 네네. 그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협력해 가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누가 어떤 부분을 만들지 의논하고 이야기의 흐름을 맞추고
1: 네.
0: 작품의 제목을 정하고 그러한 과정 자체가
1: 네.
0: 중요한 학습이 된다는 거죠. 네.
1: 아, 그렇군요.
0: 특히 이 마지막 회기에서는 완성과 안정성을 상징하는 사회 구조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1: 네.
0: 아이들은 하나의 공통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동안 배운 협동과 소통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거예요.
1: 오.
0: 네.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의 생각만을 주장하던 아이들이
1: 네.
0: 친구의 의견을 듣고 또 조율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서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른 팀에서 하는 것들을 들으면서 그 만든 결과물에 대해서 큰 성취감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니네는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러면서 또그 상자에서 궁금한 것들을 또 물어보거든요.
1: 그러면 이걸 약간 발표하고 그런 시간도 있는 건가요?
0: 네네네. 그러면서
1: 오.
0: 이게 왜 여기 있어?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 중에 이제 그팀 중에 아이가 이거는 이래이래이래해서 이렇게 넣은 거야. 네, 대답도 하고요.
1: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처음에는 네 명의 어떤 세상 안에서
0: 네네네.
1: 소통을 했다면
0: 네.
1: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그 어떤 폭이 더 넓어지겠네요.
0: 네네네. 네.
1: 그이 친구들이 그럼 뭐 이렇게 모둠 활동을 할때 자신들의 어떤 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나요?
0: 네네. 예를 들면은 뭐한 60개월, 그러니까
1: 네.
0: 이제 유치원을 졸업할 유아교육 기간을 졸업할
1: 네.
0: 무렵에는 졸업여행도 떠나거든요.
1: 아,
0: 네네.
1: 그렇군요.
0: 그러면은 졸업여행을 떠나면서 아이들이 그때 경험했던 것들을 네그 이제 모래상자에서 표현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자기 조별로 우리 이제 졸업여행 갔을 때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러면 우리는 뭘 꿈일까? 뭐가 제일 재밌었지? 네, 가장 추억에 남는 거는 뭐지?
1: 네.
0: 라고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상자를 꾸미고
1: 네.
0: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프린트를 하나 줘요. 조별 이름.
1: 오.
0: 네, 그리고 조별 명단.
1: 네.
0: 그리고 가장 뭐 인상 깊었던 것 아니면은 표현하고 싶은 거를 적게 해요. 그러한 것들을 함께 참여하면서
1: 네.
0: 작품의 주제 또 이야기를 설명하고 그리고 다른 조의 질문에 답을 하고 이런 활동들을 진행해 가는 거죠. 네.
1: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나중에 학교를 들어갔을 때할수 있는 모둠 활동이 이런 거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 아이들이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실은 여행 다녀온 거 좋았다, 이렇게 난 이게 좋았다 하고 기억하는 게 아니라 쟤는 저게 좋았고, 아, 우리는 이게 좋았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더 많은 추억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0: 네네.
1: 아, 그렇네요.
0: 네네.
1: 아니, 교수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금방 지나가네요. 실은 또 준비한 게 되게 많았는데
0: 네네.
1: 더 얘기를 못할 것 같은데,
0: 네.
1: 어쨌든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모래를 만지면서 뭔가 함께 할수 있다는 이것 자체가 진짜 아이들 성장에 도움이 많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0: 네네. 저는 우리가 하지마 하지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1: 네.
0: 모래 상자 안에서 스스로 아이들이 네, 규칙도 만들어내고 약속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듯이 단순히 모래를 만지는 놀이가 아니라 함께 계획하고 또 협력하고 발표하는 작은 공동체의 경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1: 네.
0: 가장 자연스럽게 사회적 상호작용을 경험할 수 있는 함께 성장하는 그러한 즐거운 모래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 마음을 알아주는 모래놀이, 지금까지 대구 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과 특임교수 김자연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베란다 프로젝트의 괜찮아 듣고 왔습니다. 가수 목소리도 그렇고 노래 풍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가요? 이 괜찮아라는 말이 진짜 따뜻하게 느껴지죠. 아, 시작할 때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이런 말 많이 하자고 했는데 그 말만큼이나 따뜻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가사도 그렇더라고요. 누가 나보다 갑자기 앞서갈 때 뭐 불안해하지 마라. 지금 이 순간도 분명히 의미 있으니까 괜찮아. 이런 얘기였는데 이런 얘기 해주는 사람 되면 참 좋겠죠? 그리고 누군가가 이런 얘기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아, 제가 여러분께 해드릴까요? 괜찮아요. 오늘 토요일이니까 좀 더 편안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또 우리한테 늘 괜찮다고 해주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께서는 늘 우리에게 잘못했다, 왜 이렇게 늦냐 이렇게 타박하지 않으시는데 늘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달려놓고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늘 얘기했던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분 품 안에 토닥토닥하는 그 손길 느끼면서 편안한 토요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 신나는 세상 이야기 지금까지 구성의 나유선, 제작진의 김현정이었습니다. 남은 오후도 신나게, 고맙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마침내 6월 호수공원을 품은 초거대 수변 문화복합물을 주목하라.
2: 호수공원과 대로변을 아우르는 복합상관, 이탈리아 감성을 담은 원스톱 쇼핑 환경, 총 9만여 제곱미터의 압도적 스케일까지.
1: 펜타일즈 W 스퀘어 053-745-2500 IS 동서.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여러분의 설레는 5시를 책임집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음악과 정보, 유쾌함과 감성을 한아름. 종합선물 세트 같은 평일 오후 5시에 달콤한 프로포즈. 라디오 듣고 갈래요?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5시에 설레는 라디오.

0: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1: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0: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1: 뭐라고요?
0: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5: 기쁜 소식 밝은 세상
6: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찬혁의 멸종위기 사랑으로 두쉘뮤직 김빛나입니다. 이 부분을 열었어요. 토요일 2부는 과거의 차트를 살펴보고 추억 속의 음악을 들어보는 뮤직 올드 앤 뉴 함께 할 건데요. 신곡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아이콘의 칵테일, 권은비의 플래시 듣고 다시 올게요.

과거로 떠나는 음악 차트부터 새롭게 나온 신곡까지 토요일에 만나는 음악 종합 선물 세트 뮤직 올 앤 뉴. 과거 6월 첫째 주엔 어떤 가요가 사랑을 받았고 또 같은 해 어떤 팝이 사랑받았는지 비교해서 들어보는 시간이죠. 오늘은요 2005년으로 차트 여행을 떠나볼게요. 2005년에는 2년간의 이 공사 끝에 청계천이 서울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해였어요. 청계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서울이 예뻐진 해가 바로 2005년이더라고요. 63빌딩은 개장 20주년을 맞아서 1,000억 원을 들여 실내 리모델링을 했고요. 남산 서울타워도 기업과 리노베이션 계약을 맺고 전망대 내부와 1층 3정가를 전부 교체했어요. 이렇게 교체하면서 이름도 서울타워에서 N서울타워로 바꾸게 됩니다. 그렇다면 가요계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2005년 6월 첫째 주 가요 차트를 보니까 반가운 노래들이 참 많이 보이네요. 5위입니다. SG 워너비의 광. 여전히 따로 또 같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팀이죠. 4위는 MC몽의 천하무적, 3위는 신혜성의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요즘 신혜성 씨 활동이 뜸하네요. 2위는 버즈의 가식, 아직도 사랑 많이 받고 있는 노래방 명곡이고요. 1위는 윤도현의 사랑했나봐. 이거는 말할 필요도 없죠. 자, 그렇다면 이 중에서 세 곡의 노래를 만나볼까요? 신혜성 같은 생각, 버즈 가식, 윤도현 사랑했나봐.

두쉐 뮤직 김빛나입니다. 뮤직 올드 앤 뉴 함께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팝 차트에서는 어떤 곡들이 사랑받았는지 비교해볼게요. 2005년 6월 첫째 주 팝 차트입니다. 5위는 맨디모의 캔디, 4위는 스윗박스의 Life is Cool이었고요. 3위는 자밀라의 슈퍼스타였어요. 가요계 차트와는 달리 요즘 소식을 듣기 힘든 이름들이 눈에 띄네요. 특히 자밀라랑 맨디모 언니, 우리 신혜성 오빠와 함께 빠른 컴백 부탁드릴게요. 2005년은 진짜 스윗박스의 해였나봐요. 2위는 또다시 스윗박스의 Don't Push Me였고요. 1위는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My Prerogative. 모두 이 휴대전화나 화장품 광고 음악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노래들이죠. 자, 그렇다면 2005년을 장식한 노래들 함께 들어봐요. 완전 이 싸이월드 도토리 음악 감성이겠는데요. 맨디 무어의 캔디, 자밀라의 슈퍼스타, 스윗박스예요. Don't push me.

2005년 차트 여행을 가서 과거의 노래들을 쭉 듣고 왔습니다. 그때 생각 많이 나시나요? 자, 이번에는 신곡을 만나보려고요. 첫 번째 신곡은 미아오의 띠로리. 아니, 팀 이름만큼이나 진짜 톡톡 튀고 힙한 친구들이 이번에는 제대로 귀를 사로잡는 노래를 들고 왔네요. 제목부터가 띠로리라니. 잊혀지지가 않겠는데요. 띠로리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귀에 착착 감기는 비트에다가 멤버들의 개성 있는 랩과 보컬이 얹어졌어요.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띠로리 하고 흥얼거리면서 고개를 까딱이게 되는 아주 묘한 중독성을 가진 그런 곡입니다. 이어서 소개할 노래는 샤이니의 애트머스인데요. 역시 샤이니가 샤이니했다 이런 말이 절로 나오는 곡이래요. 연차가 쌓일수록 음악이 더 트렌디하고 깊어지는 게 진짜 참 대단하다 싶어요. 오랜만에 아주 기분 좋은 선율을 선물해주는 그런 곡입니다. 마지막 신곡은요. 엠플라잉의 환절기예요. 믿고 듣는 밴드죠. 엠플라잉이 이번에는 마음을 아주 촉촉하게 적셔주는 감성 락발라드를 선보였어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찾아오는 이런 특유의 쓸쓸함과 그리움이 있죠. 이런 거를 가사에 정교하게 담아냈거든요. 도입부부터 이렇게 잔잔한 고백부터 후반부에 폭발하듯이 터져나오는 시원한 밴드 사운드와 보컬이 정말 가슴을 꽉 채워준달까요? 자, 따끈따끈한 새 곡, 신곡 만나보시죠. 미아오의 띠로리, 샤이니의 애트머스, 그리고 엠플라잉이에요. 환절기.

따끈따끈한 신곡들 미아오의 띠로리, 샤이니의 애트머스, 그리고 엠플라잉의 환절기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0415님, 여름에는 시원한 보리차죠. 저희 가족들은 여름에 보리차를 정말 많이 찾아서 이틀에 한 번꼴로 진짜 한 소씩 끓여요. 지금 갓 끓인 뜨거운 차 한잔 마시면서 라디오 들으니까 피로가 싹 풀리네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오, 이 뜨거운 보리차라. 집은 시원하죠? 보리차는 이 끓여놓고 마실수록 더 구수해지는 것 같아요. 3822님은요. 저 지금 일은 손에 안 잡히고 머릿속으로 벌써 주말에 갈 캠핑 장비 리스트 짜고 있어요. 이 기분 이어가기 신나는 노래 하나 큐해 주세요 하셨는데 아마 지금 캠핑장에서 듣고 계시려나요? 네, 준비 잘해서 오셨어요? 너무 좋겠다. 주말 캠핑이라니 세상에. 이걸 또 주중에 내내 생각하고 있다가 주말에 이렇게 딱 가서 앉아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좋은 시간 계속 보내시기를. 9118님. 편의점에서 파는 1리터짜리 대용량 헤이즐넛 아이스커피 마시고 있어요. 무조건 양이 많고 달달하고 시원한 걸로 들이부어야 6시 퇴근까지 뇌가 겨우 연명한답니다. 라고 이번 주에 보내주셨는데 아, 그쵸. 근데 1리터를 드셔도 괜찮나요? 잠을 잘 주무시나요? 와, 진짜 신기하다. 이런 이 진짜 편의점에서 파는 커피에는 고함량 카페인이 들어있거든요. 진짜 카페인에 강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은 이게 6시까지 뇌가 안 돌아가는 거죠. 네, 카페인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리를 일하게 만들어요. 아, 6230님은 아내 퇴근 시간에 맞춰서 저는 아이스 바닐라 라떼 두 잔 테이크아웃 해가요. 둘 다 카페인 마셔도 밤에 잠을 잘 자서요. 너무 달달하다. 세상에. 어머, 퇴근 딱 했는데. 어? 아이스 라떼. 그것도 바닐라 라떼가 지금 딱 가는 거예요. 너무 좋다. 너무 스윗한 남편이시네요. 잘하십니다. 5051님, 전 요즘 추억의 레몬 홍차 가루 아시죠? 그거 찬물에 진하게 타서 얼음 가득 채워 마셔요. 새콤달콤하면서 끝맛은 쌉싸름한 게 너무 좋거든요. 이게 혹시 레몬 홍차 가루가 제가 아는 그 아이스티랑 다른 건가요? 그거 맞죠? 근데 꼭 우리가 추억을 생각하려면 레몬 홍차 가루 이렇게 얘기한다고. 커피 얘기할 때 투투투 나는 323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이죠. 네, 이번 주에도 맛있는 레몬 아이스티를 많이 드셨던 걸로 주말에는 뭘 드시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권진아와 샘김의 여기까지 들려드리면서 2시의 뮤직 토요일 순서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주말 주일 잘 보내시고요. 우리는 월요일에 또 만나요. 여러분 빛나는 주말 되세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신부님 방금 말씀 중에서 아쉬운 순간, 그 되돌리고 싶은 순간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2, 3년 전에 어떤 후회되는 순간,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생각나면서 좀 마음의 치유를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2: 미사 안의 침묵은 들은 말씀을 마음에 머물게 하는 시간이지요. 잊고 있던 마음이 떠오르고 아팠던 기억이 천천히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둘러 답을 찾기보다는 잠시 마음에 머물러 보면 어떨까요?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199번, 예수 마음,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말 기도의 오솔길 예수회 이헌준 베드로 신부입니다. 우리는 모두 매일매일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의 역할이든 또 학생이든 직장에서나 심지어 봉사를 할 때도 그렇죠. 그 끝에서 오늘 제 1독서로 읽은 티모테어 2서에서 만난 사도성 바오로의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을까요? 나는 훌륭히 싸웠고 달릴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바오로 사도의 말씀대로 건전한 가르침이나 진리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고 허황된 신화 쪽으로 돌아서는 이가 많은 시대죠. 그럴수록 사도의 권고 말씀대로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말씀을 선포할 수 있기를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초여름 초록빛 가득한 오솔길 산책 함께 걸어봅니다.

오늘 첫 번째 노래 선물로 하늘바라기가 부르는 감사해 함께 들으셨습니다. 막막하고 어려울 때 기도 청해 주세요. 매주 토요일과 주일 오후 4시 주말 기도의 오솔길은 여러분의 어려운 일, 바라는 일, 감사한 일과 기쁜 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53 열려 있고요. 스마트폰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빵에서 실시간 청취와 기도 신청, 또 듣고 싶은 노래 신청도 가능합니다. 밤 11시 재방송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복음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는

해봤나 스스로 묻는 날이 많아지길 바라봅니다. 그 사랑의 마음, 마음속에 계속 품어나가면서 노래 선물 또 하나 띄워드리겠습니다. 안드레아 보첼리가 부릅니다. I believe.

안드레아 보첼리가 부르는 I Believe 듣고 왔습니다. 예수 성심 성월 6월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에 좀 더 머물러 보는 시간인데요. 예수님이 그 사랑만큼이나 어느새 한낮에 여름 더위도 시작된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 더 많이 더 자주 느끼고 잠겨보시길 바라면서 보내오신 사연들 만나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2037님,

베드로 신부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어 무덥네요. 저절로 그늘이나 에어컨을 찾는 듯해 저는 성령 강림 대축일에 7은 은사를 본당에서는 통달을 뽑았고 CPBC 플러스에서는 효경을 뽑았어요. 주일에도 기도의 오솔길에서 들려오는 신부님의 목소리 듣고파 지금 들어와서 잘 들을게요. 네, 2037님 네, 이렇게 또 함께 이 산책길 걸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령 강림 대축일에 뽑은 은사, 예, 그 선물을 계속 마음속에 잊지 않고 잘 품고 살아가고 계시겠죠? 통달과 효경,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성령 실은 은사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인간 관계를 이렇게 맺어나가고 만들어 나가는데도 아주 참 필요한 그런 우리 내적 외적 태도가 아닌가 싶은데요. 아무쪼록 이 성령 강림 대축일에 뽑은 그 7은 은사를 계속 바라보면서 이렇게 대부분 카드로 만들어서 우리가 뽑잖아요. 그래서 그 카드를 뭐 책갈피에 꽂아놓도 좋고 아니면 책상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바라보시면서 아, 이 선물이 내 일상에 내 삶에 계속 이렇게 피어나는 그런 선물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지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2037님. 3635님. 안녕하세요, 신부님. 신부님, 저도 박정희 신부님 그립습니다. 기도의 오솔길 처음 진행하실 때부터 기도 사연 많이 보내고 기도 응답도 많이 받고 기적 같은 일도 있었기에 늘 감사한 마음으로 신부님 생각날 때마다 기도 드리고 있답니다. 네, 3635님. 이 박종희 신부님이 기도의 오솔길 진행하실 때부터 애청자이셨네요. 지금도 자주 들어오셔서 듣고 계시죠? 네, 신부님 떠나셨다고. 네, 기도의 오솔길도 떠나시면 안 됩니다. 박종희 신부님 지금 제주도에 있는 거 아시죠? 제주도에서 그 자립 청년들을 위한 활동하고 계시고 또 그러면서 그 조그만 그 베이커리 카페를 이제 운영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계세요. 저도 아직 가보지는 못했는데 어느 정도 그 좀 세팅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연일 신부님 빵 구우시느라 이렇게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또 찾아오는 손님들 또 청년들 환대하고 또 그들과 시간 보내고 있다고 저도 좀 전에 들었는데. 언제 한번 저도 박종희 신부님 그 제주도에서 하시는 일 한번 보러 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신부님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을 저도 신부님께 이렇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635님 감사드리고요. 김봄님 토요일도 좋은 프로가 많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럼요. 우리 이 평화방송 라디오 토요일, 뭐 주일뿐만이 아니라 이 평일에도 좋은 프로그램 참 많습니다. 이 신앙적으로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도 많고요. 또 그냥 우리 일상생활을 하면서 우리 삶의 소소한 이야기들 듣고 나누는 프로그램도 많고 또 좋은 음악을 틀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고 그래서 뭐 다른 채널보다도 이 평화방송 라디오 채널 네, 고정해 주시면서 자주 청취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뭐 여러 프로그램들마다 예, 사연들 많이 보내주시면 또 소개해 드리면서 또 우리의 우정을 쌓아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김봄님 많은 참여 또 관심 네,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잘 지내보아요. 이영수님 카츠니의 아베 마리아 아름답습니다 라고 이 노래 듣고 나서 또 이렇게 리뷰를 남겨주셨네요. 네, 저희가 틀어드렸던 나눠드렸던 노래죠. 카츠니의 아베 마리아 이 5월 성모성어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띄워드린 노래였는데요. 아름답게 또 이 기쁘게 들으셨다니 저희도 기분이 좋네요. 여러분들 저희 노래 신청도 가능해요. 뭐 사연 보내기가 부담스럽고 뭐 어려우시다면 그냥 듣고 싶은 노래만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 노래 틀어드릴 수 있으니까 나눠드릴 수 있으니까 노래 신청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뜨거운 열정과 관심에 감사드리면서 노래 선물 네, 띄워드리겠습니다. 손디아가 부릅니다. 꿈에.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그러자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유다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달리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세례를 받고 천녕성체를 했습니다. 너무 오래전 일이라 천녕성체를 했을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는 빛바랜 사진을 통해 그 순간을 떠올릴 뿐이죠. 그 뒤로 지금까지 오랜 세월을 미사에 참석하며 영성체를 받아 모시고 있는 중이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영성체는 군대 훈련소에서였습니다.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 동안 주일이면 종교 행사를 가게 되는데요. 저는 당연히 천주교 종교 행사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때는 겨울이었고 차가운 겨울바람을 뚫고 도착한 성당에 들어서는 순간 훈련으로 지친 마음 속에 큰 평안함과 위로가 밀려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성당에 들어와 미사에 참석하는 마음은 매우 평안하고 아늑했습니다. 오르간 소리와 성가 소리도 새롭게 다가왔고 신부님이 읽는 미사 경문 구절구절마다 마음속에 스며들어왔습니다. 마침내 영성체 시간이 다가왔고 신부님 앞으로 나가 영성체를 받아 모시는 순간 무엇이라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벅차오름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왔습니다. 이런 기분을 느껴보는 것이 처음이라 저도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그날 이후 미사 중에 영성체를 할 때마다 훈련소 성당에서 느꼈던 그 감격이 가끔씩 떠오르곤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모였던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부터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거쳐 지금의 가톨릭 교회에 이르기까지 미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체성사, 성체와 성혈에 대한 믿음은 교회를 지탱시켜주고 사람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길러준 거룩한 신앙의 신비였습니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도 미사를 통해 사제의 입으로 선포되고 있고 우리는 그 자리에 참여함으로써 예수님 제자로서의 사명을 부여받게 됩니다. 미사 안에서 축성된 성체 성혈은 예수님의 현존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성체 성혈은 목숨마저 바쳐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고자 했던 예수님의 삶과 성심을 드러내줍니다. 잠시 침묵 중에 머무르면서 성체 성혈을 통해 전해지는 거룩한 사랑을 느껴보고 그 사랑이 나를 어디로 이끄는지 바라보도록 합시다.

주말 기도의 오솔길에선 우리들의 바람과 어려움, 그리고 감사한 마음, 간절함을 담아 함께 기도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주말 풍경, 또 기도 지향들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란 티나님, 신부님 늦은 출첵입니다. 오늘은 마음 편치 않아 특정 미사 갈 예정입니다. 가서 힘든 분들을 위해 미사 봉헌하고자 합니다. 라고 티나님 또 사연 남겨주셨네요. 네, 우리 티나님 그래도 건강이 좀 많이 회복되신 듯 하지 않나 싶네요. 그래도 이 본당 미사 가실 수 있다고 하니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 몸과 마음의 컨디션을 잘 좀 지켜나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 본당에서 미사하시는 거 참 좋아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 기쁨을 계속 누려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보고요. 또 미사 안에서 이 자신처럼 또 힘들어하는 또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면 그 미사의 은총이 나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또 주변 사람들 또 세상 곳곳으로 또 필요한 곳으로 분명히 전달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티나님 계속 건강하시길 바라요. 네, 우리 주미정님, 신부님 가족 행사가 많았던 5월 개인 시간이 부족했어요. 오늘은 뒹굴뒹굴 게으름을 부리다. 네, 늦기 전 사전투표하러 다녀오겠습니다. 라고도 남겨주셨네요. 5월 가족 행사 참 많은 달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이 지갑도 많이 얇아지는 달이 또 5월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일하면서 학생들 이렇게 만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신부님 5월엔 축하해줄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빠듯한 생활비 용돈에 아 너무 힘드네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참 그 기뻐하는 얼굴은 웃고 있는 그 학생들의 이 모습이 참 이 대견하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그 마음이 저 마음에 저 또한 이 좀 감동스럽기도 하더라고요. 우리 주변에 챙겨야 할 분들이 참 많다라는 것 한편으론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 감사함의 마음 계속 5월이 아니더라도 계속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미정님 이제 가족 행사가 많이 끝났나요? 그러면 우리 기대 오솔길 에서도 자주 뵐 수 있기를 네, 바라봅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네. 강광애님,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일을 하십니까? 평화를 빕니다. 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일은 사실 행복할 수 없다. 일을 행복하게 일하면서 행복할 수 있는가? 노동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누군가를 지켜줄 수 있고 보호해줄 수 있고 그를 사랑해줄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느낀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행복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이 수고로움과 헌신 또 땀 흘림이 누군가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이 된다라는 것 그렇다면 그 하나만으로 우리는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도 한번 나눠주시기 바라봅니다. 네, 우리 윤은미님 드디어 영어미사 있는 날이라서 오솔길 들어올 수 없네요 라고 하셨네요. 오늘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시시에서 인사드리는 오솔길이 되겠네요. 이제 성지순례가 마무리되어 가나 봅니다. 아이고 긴 순례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힘들긴 해요. 성지순례가. 그래도 그 순례 중에 받았던 은총 또 선물들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주변 사람들과 잘 나누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길 바라봅니다. 오늘은 예수 성심 성월 6월을 맞이하여 특별히 기도 지향은 다 함께
예수 성심께 천하 만민을 바치는 기도, 예수 성심 성월 기도 함께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어지신 구세주 예수님, 주님 앞에 꿇어 경배하오니 저희를 굽어 살피소서. 저희는 이미 주님의 백성이오니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하나 되고자 오늘 저희를 주님의 성심께 봉헌하나이다. 주님을 일찍이 알아모시지 못한 사람도 많고 주님을 알고도 주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주님을 떠난 사람도 많사오니 지극히 인자하신 예수님, 이런 사람들도 다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의 성심께 이끌어 드리소서. 주님께서는 목자이시니 주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을 보살피시고 이미 주님을 떠난 사람들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어 굶어 죽는 일이 없게 하소서. 옹졸한 고집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나 불목하여 갈린 사람들도 부르시어 저희가 모두 같은 신앙을 고백하며 한 우리에서 한 목자 밑에 살게 하소서. 주님, 거룩한 교회를 평화의 깃발로 세우시고 모든 나라에 참된 평화를 주시어 온 세상 어디서나 입을 모아 저희를 구원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히 찬미와 영광과 금승을 드리게 하소서. 아멘. 예수 성심, 이 세상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소서.

나정신이 부르는 나의 의지를 주님께 맡길 때 함께 들으셨습니다. 네, 이제 오솔길 산책도 마무리할 때가 되었네요. 저는 마지막 노래 선물로 정승환이 부르는 보통의 하루 남겨드리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도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 김지현 야고보, 작가 김영순 베로니카, 저는 이현준 베드로 신부였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4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연중제 9주간 토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근화여자고등학교 김관호 신부입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이르셨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긴 겉옷을 입고 나다니며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즐기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잔치 때에는 윗자리를 즐긴다. 그들은 가부들의 가산에 등쳐먹으면서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는 길게 한다. 이러한 자들은 더 엄중히 단죄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헌금함 맞은쪽에 앉으시어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을 넣는 모습을 보고 계셨다. 많은 부자들이 큰 돈을 넣었다. 그런데 가난한 가부 한 사람이 와서 랩톤 두 잎을 넣었다. 그것은 카드란스 한 잎인 셈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저 가난한 가부가 헌금함에 돈을 넣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저들은 모두 풍족한 데에서 얼마씩 넣었지만 저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에서 가진 것을 곧 생활비를 모두 다 넣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흔히 오늘 복음을 부자와 가난한 과부를 비교하는 관점에서 바라보곤 합니다. 천을 가지고 있는데 사십을 봉헌한 것과 오를 가지고 있는데 둘을 봉헌한 것을 비교하며 봉헌의 크기에 대해 말하곤 하지요. 그러다 문득 봉헌의 크기가 아니라 각자의 맥락과 처지를 이해해 주시는 하느님의 따뜻한 시선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바쁜 세상을 살아갑니다. 동시에 너무나도 피곤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는 피곤하다와 바쁘다라는 말이 늘 붙어 있습니다. 출퇴근을 하는 삶을 살아보니 평일 저녁 미사에 참례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그리고 주일 미사에 참례하고 봉사까지 한다는 것이 실로 많은 것을 포기해야 가능한 일임을 깨닫게 됩니다. 타인에게 더 많은 봉사와 노력을 요구하며 그 어려움을 나태나 신앙의 부족으로 폄하했었던 것이 얼마나 폭력적인 태도였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은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봉헌의 양이 아니라 각자의 맥락과 상황을 이해하시며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바라보시는 분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느님의 따뜻한 시선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교회 구성원들이 각자의 맥락과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믿음, 그리고 그 결과의 좋고 나쁨으로 서로를 판단하지 않는 따뜻한 시선이 우리 교회 안에 존재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많은 양의 봉헌물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정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자만하거나 자기 합리화에 빠지지는 않되 스스로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보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 자신이라는 봉헌물을 가장 기쁘게 받아주실 하느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더욱 깊이 믿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연중제 9주간 토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근화여자고등학교 김관호 신부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반여월 성당 조원포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협회입니다.

0: CPBC FM
1: 드론 부사관 국방부 군특성화고등학교 경북 드론고등학교 국토교통부 지정 드론 국가자격 교육장 드론 일종 자격증 무료 교육 촬영 정비 드론 축구까지 전기전자 실무 교육으로 미래 인재 양성 전국 단위 모집 드론 교육의 메카 경북 드론고등학교.
0: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 안에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사랑하는 이를 주님의 품에 맡겨드리며 기도 안에서 부활의 희망을 간직합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 영천성당은 그리움이 머무는 자리로 영천성당 묘원 안에 봉안시설 영원한 천국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천성당은 미사 중에 세상을 떠난 이들이 주님의 평화 안에 머물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봉안시설 영원한 천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영천성당 사무실 054-338-3381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2: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3: 예, 지금 이웃이 어디 나라에서 와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 사실 한국에 오자마자 한국인 될 수가 없어요. 자기 나라에서 살아왔던 문화나 행동이나 이런 거 있었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그분들에게 나를 너의 나라 문화와 행동 좀 배우고 싶지만 너도 나라 한국의 문화를 같이 배워가자 하면서 서로 문화 교환하면 나중에 나는 한국인이라 느껴줄 수 있게끔 바꿔줄 수 있습니다.
4: 귀화 한국인인 안산 다문화 의용 소방대장 김아준 씨의 이야기였는데요. 에스프레소에 우유가 섞이면 부드러운 라떼가 되듯이 서로 다른 배경과 피부색이 우리 사회를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닐까요?
2: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5: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6: 기쁜 소식 밝은 세상
7: 가톨릭 평화방송
5: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휴일에 산은 생기로웠습니다. 짙어지고 무성해지는 나무들, 청아한 새의 소리, 산길을 걷는 사람들까지 그 활기찬 광경의 끄트머리에서 작은 비석을 발견했어요. 이곳은 6.25 전쟁 당시 국군 장병의 유해와 유품이 발견된 현장입니다. 산행을 즐기는 사람들과 근사한 새소리가 들리는 지금 이곳이 과거엔 격전지였다니 묵묵한 비석을 보며 생각합니다. 평화란 얼마나 깨지기 쉬운지, 그래서 얼마나 필사적으로 지켜야 했던 것인지. 누군가의 희생이 나의 무탈한 하루하루를 만들었다는 걸 기억하려고 합니다. 현충일에 보내드리는 신나라의 달콤한 5시. 안녕하세요. 신나라입니다.

6월 6일 토요일 신나라의 달콤한 5시 유지연의 사랑과 평화 첫 곡이었습니다. 현충일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가끔 산에 갈 일이 생기는데 한 번씩 이곳은 6.25 당시 격전지였다거나 희생자의 유품이 발견된 곳이라는 안내문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 주변이 조금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평범하게 오르는 지금의 산은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아픔을 갖고 있는 장소구나 깨닫게 되고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들 하나하나가 결코 그냥 주어진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많은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거겠죠. 6월에는 당연히 여기던 것들을 당연하지 않게 바라보는 연습을 해봐야겠어요. 오늘도 한 통에 100원 되는 유료 문자 샵 1053 또는 무료인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PBC 빵빵톡으로 사연과 신청곡 함께해 주세요.

0: 김광석 이등병의 편지 함께 들었어요. 서울에서 현충일을 맞아 의미 있는 뮤지컬 공연이 열리네요. 서울 성북구청과 성북문화원 극단 더늠이 오늘과 내일 이틀간 만해 한용운 시무장에서 창작 뮤지컬 시무를 공연합니다. 시무는 하얼빈에서 체포돼 옥고를 치르다 순국하신 일송 김동삼 지사의 시신을 만해 한용운 선생이 직접 수습해 시무장에서 장례를 치른 일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공연이 열리는 시무장은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만해 한용운 선생의 실제 거처라고 하죠. 이곳에 방문하는 시민은 누구나 무료로 이번 공연 관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공연은 오늘과 내일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자 회차들은 이미 진행이 됐고 내일인 7일에는 오후 1시에 공연이 예정돼 있습니다. 현충일 주간을 보내는 꽤 괜찮은 방법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 주변에 일정에 있는 분들은 참고하셔도 좋겠네요. 두 곡 이어드릴게요. MC 스나이퍼 웅산 인생, 김조한 윤미래 원더풀.
1: 꽃피듯 살아온 인생, 꽃지듯 떠나는 인생, 부질없는 뜬구름 잡던 인생, 돌아보니 아름답구나.

0: It's wonderful, y'all.
1: MC 스나이퍼와 웅산이 함께한 인생, 김조한, 윤미래, 원더풀까지 이어드렸습니다. 요즘 길이나 카페에서 뭔가 딸깍딸깍하는 소리 자주 들리지 않으세요? 한창 유행하는 키캡 이야기입니다. 키캡은 기계식 키보드 스위치를 말하는데요. 손으로 누를 때마다 딸깍거리는 소리가 나서 사용자들의 흥미를 유발시키는 놀잇감이라고 해요. 재미삼아 누르기도 하고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누르기도 하고 화를 풀기 위해 누르기도 하고 자주 누르다 보니 습관처럼 없이는 불안하다는 사람들까지 이젠 생기고 있습니다. 이 키캡을 센서리 토이라고도 하는데요. 기존에 보는 것에서 벗어나 직접 만지고 누르는 놀거리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인기를 끄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꾸밀 수 있다는 거. 요즘 또 캡꾸가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키캡을 다양한 부속품을 활용해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꾸미는 거죠. 이 키캡 열풍은 언제까지 이어질까 궁금하네요. 근데 다만 주의할 점도 하나 있습니다. 공연장이나 독서실처럼 소음에 민감한 환경에선 조금 자제하는 편이 좋겠죠? 장혜진 가라 사랑아, 켄 가라가라. 가라.

보통의 우리. 누구에게나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 시기가 있습니다. 저도 당연히 그런 시간을 겪었는데요. 그 시기에 풀 죽어 있다가 어떤 문장을 만났어요. 나락도 락이다. 나락도 락이라고? 처음엔 어리둥절하다가 그 다음엔 웃음이 나다가 마지막엔 출처 모를 힘이 나더라고요. 나의 나락이 나쁘지만은 않게 보이는 거죠. 뭐 어디든 쓸모가 있겠지 하는 심정이 되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마다 한 번씩 그 문장을 속으로 되뇌입니다. 아 몰라, 나락도 락이야. 내가 로커가 된 것처럼 락 스피릿을 장착하고 지내다 보면 언젠간 또 살만해지는 시기가 오겠죠. 나락도 락이고 탈락도 락이라잖아요. 그러니까 그저 락을 즐기며 흥겹게 사는 수밖에요.

자, 크라이넛의 좋지 아니한가 함께 들었습니다. 물멍 불멍 한 번쯤 들어보셨나요? 물을 보면서 멍하니 정신을 휴식시키는 일 또는 타오르는 모닥불을 바라보면서 여유를 즐기는 일들을 말하죠. 그렇다면 유물멍도 들어보셨을까요? 유물멍이란 우리 곁에 아름다운 유물을 바라보면서 휴식을 취하고 마음을 고양시키는 걸 의미합니다. 이 단어 처음 보고 너무 공감됐잖아요? 옛 유물 가운데 모양새가 아름다워서 또 빛이 영롱해서 오래오래 그 자리에 멈춰서 들여다보게 되는 작품들이 있잖아요. 이런 유물멍이 한 권의 책으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기획한 유물멍, 오래 볼수록 사랑스러운 것들이란 책인데요. 재밌는 사실은 이 책이 지난해 박물관 공모전 사연들로 구성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함께 만든 책이란 거죠. 과연 어떤 유물들이 사람들을 매료시켰을지 유물멍을 보며 확인해 보셔도 재밌겠습니다. 두 곡 이어드릴게요. 린, 시간을 거슬러, 정동하, 추억은 만남보다 이별에 남아.

두 곡 함께 듣고 왔습니다. 린 시간을 거슬러, 정동하 추억은 만남보다 이별에 남아. 음악계에 이달의 소녀가 있다면 음식계에는 이달의 수산물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어요? 해양수산부가 6월 이달의 수산물로 두 가지를 선정했네요. 깊고 진한 풍미를 담은 키조개와 담백한 감칠맛의 바다생선 전갱이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이달의 수산물이라는 키워드가 재밌어서 좀 찾아봤더니 국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제철 먹거리를 소개하고 어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도입한 방식이라고 하네요. 먹거리가 가장 맛있는 때를 알리면서 공급성과 물가 안정을 고려한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키조개는 꼬치구이, 볶음, 무침, 초밥처럼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고요. 특히 버터와 마늘을 곁들여 구우면 풍미가 더 깊어집니다. 전갱이는 주로 구이와 조림으로 하시면 좋고 회와 초밥 재료로도 인기가 높죠. 키조개 쫄깃하니 너무 맛있죠. 전갱이야 뭐 구워도 튀겨도 아주 훌륭하고요. 저도 오늘 저녁 식사 메뉴로 찜 해봐야겠습니다. 여자아이들 덤디덤디 이어드려요.

여자아이들 덤디덤디 신화 으쌰으쌰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자, 오늘 현충일이자 절기상 망종이네요. 곡식의 종자를 뿌리는 시기라는 뜻인데요. 농업하시는 분들은 요즘이 한창 바쁠 때일 겁니다. 보리는 베어야 하고 모는 심어야 하고요. 바쁠수록 건강도 잘 챙기셔야 하겠죠? 튼튼한 모습으로 주중에 다시 만나요. 오늘 끝곡은 소각소각 사랑을 알려준 너에게. 월요일 오후 5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우리 내일은 더 달콤할 거예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신부님 강론 말씀 중에서 아쉬운 순간, 그 되돌리고 싶은 순간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2, 3년 전에 어떤 후회되는 순간,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생각나면서 좀 마음의 치유를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0: 미사 안의 침묵은 들은 말씀을 마음에 머물게 하는 시간이지요. 잊고 있던 마음이 떠오르고 아팠던 기억이 천천히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둘러 답을 찾기보다는 잠시 마음에 머물러 보면 어떨까요?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3: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2: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3: 뭐라고요?
2: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

0: 하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1: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00번, 열절하신 주의 사랑,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 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1: 공익광고 협의회

어떤 사람의 우아함은 마음이 무너졌을 때에야 드러난다고 합니다. 안 좋은 일이 연달아 생겼는데도 다른 사람한테 쓱 웃어 보이는 바로 그 모습. 한없이 여유로운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을 보면 와, 우아하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우아함이라는 것은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요. 마음속의 폭풍을 다스려서 스스로와 타인을 잘 대접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우리 마음에 어떤 파도가 치든지 서로에게 너그럽고 다정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세상 우아한 사람이 되어보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는 이웃집 라디오입니다.

0: 신의 이석 다니엘 빠다니엘 PD입니다. 힘든 와중에도 웃어 보이는 여유, 그런 여유를 보이는 사람이 우아하다. 이런 생각을 다들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우아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도 있고, 그냥 와 어떻게 저러지? 라고 느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새삼 우아하다라는 말을 다시 떠올려 보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괜찮네 라는 생각을 해보는 토요일입니다. 자, 이웃집 라디오 이 시간에는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이웃들의 모습을 만나봅니다. 뻔한 이야기 대신에 우리 이웃의 진짜 속마음이 궁금하다면, 세상 구석구석을 새로운 목소리로 들어보고 싶다면, 매주 토요일 저녁 6시에 방송되는 라디오 커뮤니티 이웃집 라디오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이 방송 함께 하시면서 하고 싶으신 말씀, 또 만나고 싶은 이웃이 있으시다면 샵 1053번 한 건에 100원이 되는 유료 문자 메시지 열려 있고요. 또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은 무료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어디서 뭘 하고 계신가요? 궁금한 여러분의 일상을 기웃기웃 해보는 시간, 세상 구석구석 신나는 일이 벌어지는 현장으로 떠나봅니다. 허윤이 리포터의 이웃 기웃기웃. 네, 오늘도 진짜 이웃 기웃기웃하고 오신 허윤이 리포터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정말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청소년들 현장 다녀왔거든요. 네. 네. 시립 광진 청소년 센터의 광장 유스 오케스트라라는 예 오케스트라 팀입니다.
0: 오, 네. 오케스트라 공연을 직관하고 오신 거예요?
1: 연습 현장이고요. 아. 이제 1년에 한 차례 정기 연주회를 한다는데 지난 3월에 맞춰져서 내년을 기약하면서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0: 그러면 아이템 하나가 지금 정해진
1: 거죠? 그렇죠. 내년까지 이제 앞서 보는 네, 네. 이웃 기웃 기웃입니다. 네네네. 청소년들 45명이나 되는 단원들이고요. 네. 비교적 규모도 크고 또 전통도 있는 그런 오케스트라 팀이에요. 네. 2016년 3월에 시작이 됐으니까 올해가 만 10년이 되는
0: 우와.
1: 이곳을 거쳐간 청소년들은 이미 성인이 되고 사회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어떤 친구는 이제 오빠 따라서 무조건 왔는데 오빠는 성인이 됐고 나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아, 나 혼자서도 재미있다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고3이 된 제일 고학년의 예, 친구도 있는데요.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45명의 친구들이고요. 악기도 다양한데 일단 토요일 아침 9시 30분에 모이거든요.
0: 네.
1: 근데 저는 그 제 기준에 보면 토요일 아침은 조금 늦잠을 자고 싶다. 특히 학생 시기라면.
0: 맞죠.
1: 학교에 그 사각의 링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전투처럼 생활하다 토요일 아침은 조금 여유를 부리고 싶을 텐데 토요일 아침에 이렇게 연주를 위해서 나의 악기를 위해서 또 동료들 또 언니 오빠들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토요일마다 오는 예, 이 친구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연습 현장은 먼저 잠깐 들어보시고요. 단원들 이곳에 왜 오는지 또 어떤 걸 얻어가는지 예, 학생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0: 네.

0: 처음 트럼펫을 접했을 때 소리가 크잖아요, 트럼펫이. 그러다 보니까 웅장한 소리에 매료가 돼가지고 너무 멋있다.
1: 일찍 일어난 건 싫지만 그래도 평소에는 잘 접하지 않는 음악들을 접할 수 있고 그렇게 단원들과 소리를 만들어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2: 오빠가 하니까 나도 하고 싶다 이 생각만 들기 때문에 그냥 오빠 따라 무조건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오빠도 이제 성인이 되고 이제 제가 스스로 해야 될 나이가 되니까 혼자 길을 찾아보자 했는데 오빠 없어도 잘하는 그게 보여서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혼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합을 맞출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이 기회를 통해서 책임감하고 성실한 것을 길렀으니까 나중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0: 제가 맡은 일은 꾸준히 하고 포기하지 않고 책임감을 길러서 일을 할것 같기는 해요.
1: 아, 이 오케스트라를 하는 친구들이라 그런지 왜 이렇게 갑자기 어른스럽냐?
2: 진지하죠.
1: 아니, 도대체 몇 살이길래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합니까?
2: 그쵸.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또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었는데,
1: 어, 예.
2: 진중하고,
1: 예.
2: 뭔가 뜻이 있어 보이는. 그러니까 어른들이 사실 걱정을 많이 하시기도 하는데, 요즘 그 디지털 기기에 너무 익숙한 친구들이라 진득하니 뭔가를 하는 것에 또 쇼츠에 많이 노출되어
1: 맞습니다.
2: 있어서, 뭐
1: 네.
2: 긴 줄에 소설을 읽거나 어떤 책을 읽는 것도 좀 훈련이 덜돼 있는 거 아니냐라고 그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현장에서 만나는 청소년들은 어른들의 기우였구나. 예, 이걸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하고요. 건강하게 정말 밝게 든든하게 성장하는 친구들 많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현장을 통해서 말씀드리게 됩니다. 그 합창은 목소리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 뭐 어떻게 보면 연주 이 악기보다는 덜 에너지를 쏟는다? 뭐 그런 생각도
1: 이를테면
2: 들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기술적인 걸 어쨌든 연주는 익혀야 하기 때문에
1: 그렇죠.
2: 예.
1: 그렇죠.
2: 또내 연주도 마스터를 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의 악기를 들으면서 또 화음을 맞추고 하는 거잖아요.
1: 네.
2: 그래서 이게 오케스트라에 계속 이렇게 노출돼 있고 꾸준히 매주 토요일마다 오다 보면 실력도 늘지만 상대를 좀 상대의 마음을 읽고 상대의 연주를 읽는 능력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체득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1: 맞네요.
2: 예, 그래서 아까 친구들이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물론 한 친구의 얘기만 제가 편집을 했습니다만 그 소리에 합이 주는 힘이 있어요라고 친구들이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어떤 친구는 트럼펫 소리가 원래 플룻을 했던 친구였는데 트럼펫 소리가 너무 웅장하고 멋있어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는 계속 취미로 트럼펫을 연주하고 있다. 이 웅장한 소리에 매료가 된다는 예,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내 악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진로는 상경 계열이라고 하거든요. 아까 그 남학생 같은 경우에.
1: 네.
2: 근데 이제 연주로도 꾸준히 해오다 보니까 다른 악기에도 관심이 많다는 걸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순간들을 물었을 때그 남자 남학생은 최근에 어린이 대공원에서 했던 지역의 어떤 축제의 공연, 오케스트라 초대돼서 했던 거를 얘기해주기도 하고 좀 학년이 낮은 친구들은 아무래도 캠프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거기서
1: 재밌는 거, 재밌는 거.
2: 게임했던 거. 근데 그런 친교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합주까지 좋은 연주까지 가능할 것 같고 청소년들의 오케스트라라고 해서 저는 사실 크게 막 이렇게 좋은 연주까지는 많이 크게 기대를 안 하고 간 것도 솔직히 고백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1: 네.
2: 생각보다 지휘자님이 그딱 중심을 잡고 계셔서 아이들이 그 학생들이 이렇게 소리를 끌어낼 수 있도록 애를 많이 쓰시는구나. 이게 소통의 시간이 좀 길구나 하는 그런 걸좀 느낄 수 있었는데
1: 네.
2: 예, 이곳의 그 시립 광진 청소년 센터의 모토가 청소년은 존재만으로도 빛입니다라는 멋진 말이거든요. 그
1: 네.
2: 사람이면 누구나 존재만으로도 중요하긴 하지만 청소년 시기에 이 주는 메시지는 또 다를 것 같아서요. 네.
1: 네.
2: 김정태 지휘자님이 어떤 걸 지향해서 이렇게 하시는지 친구들을 격려해 주시는 얘기도 해 주셨고요. 또 시립 광진 청소년센터의 최희정 청소년 지도사 선생님이 예, 센터가 지향하는 바 함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3: 너무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아시겠지만 친구들 공부하느라 되게 바쁜데 그중에 땀을 내서 시간 내서 이렇게 해준 것만으로도 너무 고맙고 기특하고 그렇습니다. 한곡 정도씩 난이도 높은 곡을 넣어봤는데 아이들이 너무 잘 따라줘서요. 그리고 관객들 반응도 좋고 해서 이번 정규 연주에는 좀 상급의 난이도로 준비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향하는 건 이미 아이들은 서로 소통하는 방법이랑 자기네들이 뭘 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어요. 제가 하는 거는 그걸 부끄러워하고 적응이 잘안 돼서 못 끄집어내는 거를 제가 재밌게 하려고 그걸 끄집어내려고 하는 역할밖에 안 됩니다. 예.
4: 이제 나만 크게 내는 소리가 아니라 옆 친구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하나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완성해낼 때 아이들의 눈빛이 확 달라지거든요. 음악을 넘어서서 이제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가는 모습, 공동체 의식이나 실패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음의 힘이 가장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맨날 정답만 찾는 교육 그것에서 벗어나서 서로 양보하고 이제 소통하면서 하나의 목표를 이루어내는 경험이 저는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존재만으로도 빛난다는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이제 남도 배려할 줄 아는 따뜻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1: 네, 오늘 이웃집 라디오 시립광진청소년센터 청소년오케스트라 광장 뉴스 오케스트라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계시고요. 지금 이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이신 김정태 지휘자님 그리고 청소년센터 최희정 청소년 지도사님의 목소리를 들어보았습니다. 지도하시는 분들의 네. 목소리를 또 들어보니까 어떤 마음으로 이 청소년들을 이끄시는지도 알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청소년들이 어르신들이 이렇게 이끈다고 해서 그렇게 바로바로 따라오는 존재들은 또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어린이들이 그 청소년들 얘기 들어보고 또 어른들 얘기 들어보니까 같은 합을 맞춰가는 그런 모습이
2: 관계가
1: 네. 느껴졌어요.
2: 느껴지시죠. 네네. 그것들이 아까 그 연주에서도 전해지는 것 같아요. 합이 저희도 관계가 좋으면 사이가 좋고 이러면 방송이 또 아름답게 되고 편안하게 청취자분들이 들으시고 네? 그게 전해지실 거거든요. 라디오라는 매체가 또 아주 세심해서 그쵸, 전달이 그쵸. 되는 만큼 그쵸. 연주를 통해서 제가 아까 연주를 녹취하다가 박수를 치는 부분도 있거든요. 지금 스마트폰을 녹취하던 거를 이렇게 내려놓고 사실 박수를 쳐야 되는데 제 소리까지는 편집을 못했습니다만 그 생각보다 굉장히 연주가 친구들이 굉장히 몰입해서 또 지휘자님과 선생님들과 잘 연결이 돼 있구나를 연주를 통해서 느꼈던 것 같고요. 그만큼 아까 김정태 지휘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학생들이 단원들이 내가 뭘 해야 되고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걸 또 캐치하고 계시고 그걸 그냥 끄집어내는 역할만 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아마 이제 캠프 같은 데에서 미니게임 하시면서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걸 좀 끄집어내면서 더 이렇게 탄탄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서부터 출발된 게 아닌가 그런 시간이 쌓여서 지금의 어떤 좋은 연주로 나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최희정 선생님께 제가 사전 인터뷰에 요즘 청소년들이 가장 좀 필요한 것이 어떤 걸까요? 라고 사전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맞춰서 답변을 해주신 건데 어떤 공동체 의식이나 이렇게 개인주의가 많으니까 아마 그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공동체 의식과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힘이 요즘 친구들에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청소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성인들에게도 그렇죠. 실패해도 괜찮아라고 한번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은 정말 누구에게나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사명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니까 이 센터나 또 광장 뉴스 오케스트라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는 이런 선생님들이 계시는 하는 그런 기대도 하게 됩니다. 광장 뉴스 오케스트라가 저는 광진이 혹시 아닌가요? 제가 잘못 봤나 처음에 그랬었거든요. 네네. 광장동에 있기 때문에.
1: 아, 광진구의 예. 광장동에 네, 있기 예, 때문에.
2: 예, 광장 뉴스 오케스트라 그런 의미인데 그 위치 지역적인 거 말고도 친구들이 좀 자신의 어떤 것들을 좀 펼칠 수 있는 그런 광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제가 그렇게도 해석할게요 라고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더 좋다고 하셨거든요.
1: 맞네요. 네,
2: 그런 전통 있는 예 그런 지역의 어떤 빛이 되는 그런 오케스트라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단원들에게 나에게 이 광진 뉴스 오케스트라는 어떤 곳이다 라고 한번 물어봤거든요. 네. 예, 두 친구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1: 네.
5: 나에게 오케스트라 동아리는 경험이다. 다양한 걸 접할 수 있는 경험.
6: 쉼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케스트라 연주에서 쉼표가 있어야 다음 음을 더 아름답게 연주할 수 있는 것처럼 바쁜 학교 생활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열심히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활동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쉼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에서 이제 경영이나 경제 같은 상경 계열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상경 계열은 다양한 사람들과 이제 소통하고 팀워크를 이루고 이제 그런 활동을 하는 계열이다 보니까 오케스트라에서 협력이나 이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을 배워서 사회에 나가서 직업을 갖게 된다면 큰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1: 야, 이 친구는. 어디 가서 면접을 봐도
2: 그렇죠 이미 잘할 것 같죠.
1: 네, 이 할 얘기가 이미 오케스트라 경험에 토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더 직관적으로 와닿고 하여튼 참 좋은 활동인데 이거 듣고 계시는 부모님들도 또 이렇게 학생 우리 자녀 두신 분들은 와 저거 참 좋아 보인다 네. 이렇게 느끼시는 분도 있을
2: 그렇죠.
1: 것 같아요.
2: 그렇죠. 지역사회 안에 이런 것들이 좀 뭐 오케스트라가 아니더라도 함께 합을 맞추는 그런 동아리들이 좀 더 많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광진구에 청소년 자녀를 두고 계신 분들을 한번 문을 두드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오늘 방송을 통해서 꼭 광진구가 아니더라도 이 그 각 시립 혹은
2: 청소년 뭐 센터가
1: 청소년 있죠. 센터가 있죠. 네. 그 센터를 잘 찾아보면 이런 동아리들을 또 그렇죠. 여러 곳에서 하고 그렇죠. 있으니까 네네. 꼭 오케스트라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지역 기반으로 하는 이런 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시고 잘 찾아서 드셔보시는 것도 네.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오늘 이웃기웃기웃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시립광진청소년센터 청소년오케스트라 광장유스오케스트라 연습합주 현장 우리 허윤희 리포터님께서 기웃기웃 해주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기대해봐도 될까요?
2: 네, 다음 주에도 잘 기웃기웃하고 오겠습니다.
1: 네, 편안한, 고맙습니다.
2: 네, 주말 저녁 되세요. 고맙습니다.
1: 네. 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여러 공동체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이죠. 토요일 저녁에 라디오 커뮤니티 CPBC 라디오 이웃집 라디오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여러분의 이웃집 PD 신혜이석 다니엘 PD입니다. 자, 가장 보통의 초대석 시간이 돌아왔어요. 매주 다양한 분야의 이웃을 초대해서 만나보는 이 시간. 오늘은 6월 5일 어제가 환경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후위기 대응에 파도를 만드는 사람들, 기후변화 청년 모임 빅웨이브의 대표 김민 활동가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 대표님 어서 오세요.
1: 네, 반갑습니다. 김민입니다. 네,
0: 반갑습니다. 우리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 좀 조금 더 길게 해주세요.
1: 아, 네. 저는 빅웨이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민이라고 하고요. 기후환경 전공하면서 어떤 일을 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이제 뜻이 맞는 동료들과 함께 지금 10년째 네, 빅웨이브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0: 네. 자, 빅웨이브 활동을 10년째 하고 계시다라고 해주셨는데, 일단 저는 그 여러 활동들을 하다 보면은 제일 먼저 그 동아리나 모임을 만들 때 고민이 되는 게 이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 빅웨이브일까? 그 궁금함이 저는 가시지 않더라고요. 꼭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1: 이름을 빅웨이브로 짓게 된 게 이제 사실은 작은 어떤 일상의 좀 동료들하고 나눴던 기억에서 좀 출발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 자리에 있진 않았는데, 네, 이름을 처음 지었던 자리에 이제 다섯 분의 청년들이 이제 같이 이렇게 밥을 먹다가 이제 메뉴판에서 그 뭐를 시킬까 좀 살펴봤던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빅웨이브라는 맥주 이름이 좀 들어왔는데, 아~ 그때는 이 빅웨이브를 뭔가 이름으로 지어야 되나? 그런 얘기까지는 못했다가, 네, 나중에 좀 보니까 그때 메뉴판에서 봤던 그 이름 어떠냐. 네, 그래서 이제 그 맥주 이름에서 따왔다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0: 생각보다 뭐 이렇게 거창한 뭐 그런 뭐 뒷배경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그 뜻 맞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시시콜콜한 얘기 나누다가 그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된 거네요.
1: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하고도 닮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기후위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름 좀 진지하게 좀 임해야 되는 것들이 있지만, 저희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서로가 이렇게 같이 모여서 밥 한 끼 하고 또 차 한잔 하면서 좀 이런 얘기를 할 동료들을 좀 찾기 위해서 활동을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름을 지은 것도 어떻게 보면 빅웨이브가 활동하는 모습과 참 닮아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0: 네, 좋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빅웨이브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열심히 그 청취자분들을 대신해서 한번 파볼 텐데, 그러면 지금 10년이 된 이 빅웨이브 기후변화 청년 모임입니다. 그럼 우리 김민 대표님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모셨잖아요. 시작을 하신 게 대표님이시기 때문이에요?
1: 앞서 이름을 소개해 드릴 때도 잠깐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맨 처음부터 제가 하진 않았어요. 그 처음 이제 모인 분들이 다섯 분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2016년이었고 2015년 12월에 파리협정이 있고 난 직후였습니다.
0: 네.
1: 그래서 그 다섯 분 중에는 파리협정 당사국 총회에 직접 다녀오신 분들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파리협정이 굉장히 어떤 기후위기 대응에 큰 변곡점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고 그거에 대해서 기대하는 어떤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참여하고 나서 우리나라에 다시 들어오니까 생각보다 이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기후위기에 정말 시급하게 대응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여기에 대해서 뭔가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이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 다섯 분 중에 한 분의 초대로 첫 모임에 나가게 됐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처음 이렇게 의기투합해서 모으자고 한 사람은 아니지만 네, 그때부터 꾸준히 계속 활동해오고 있습니다.
0: 아, 그러면 그 다섯 분이 주축이 돼서 만들어진 모임에 이게 세월이 흘러오다 보니까 네, 계속해서 뭔가 그 동아리라고 함은 그 의지가 네, 쭉 이어져 가는 것이잖아요. 그 모임의 의지를 김민 대표님이 또 내 차례가 되어서 좀 이렇게 가지고 계시다가 또 누군가 똘망똘망한 분이 계시면 또 물려주시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네요.
1: 네, 네, 맞습니다.
0: 아, 그래요. 그럼 지금은 가장 똘망똘망하신 우리 김민 대표님이 빅웨이브의 대표로 계십니다. 자, 기후변화 청년 모임이라고 이렇게 제가 앞서서 설명을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 이 빅웨이브에서 함께하는 청년들을 나이로 규정하지 않는다라고 들었어요. 네. 그럼 나이로 규정하지 않으면 뭐 그 사무엘 울만의 막 그런 식구 있지 않습니까? 뭐 청춘은 뭐 마음의 자세를 뜻한다. 네. 우리 뭐 아저씨도 되고 네. 선생님도 되고 뭐 그런 건가요?
1: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가 나이로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관심 있고 참여하고 싶은 분들이라면은 누구든 참여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요거를 나이로 규정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 물론 이제 청년 청소년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뭐 2030 내지는 뭐 10대 이렇게 좀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 생물학적인 나이가 좀 그 청년이라는 모습들을 이제 만들어주는 하나의 기준이기는 한데요.
0: 네.
1: 저희도 안에서 이 기후변화 청년 모임 빅웨이브라는 이름을 정하고 나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0: 네.
1: 제가 몇 살인데 참여해도 되냐?
0: 아, 그렇죠. 네. 스스로 허들을 딱 그 만들고.
1: 네. 궁금해하시기도 하고 내가 참여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하는 분들이 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때 이제 같이 이제 주도적으로 활동했던 분들이랑 이런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뭔가 좀 고민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은 누구지? 몇 살부터 몇 살이지?
0: 네.
1: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하다가 내린 결론이 지금의 현재 이제 빅웨이브가 정의하고 있는 청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나이로 규정을 하려다 보니까 몇 살부터는 또 안 되고. 이런 게 좀 생기더라고요.
0: 그렇죠.
1: 그리고 그게 명확히 그러면은 몇 살은 청년이 아니고 몇 살은 청년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도 좀 어려운 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로 규정하는 게 사실 좀 어려운 거 아니냐. 그래서 그것보다는 우리가 기후위기 대응을 할 때 이런 동료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바람과 일종의 그런 이상적인 모습을 좀 담아서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사람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0: 말씀하시면 말씀하실수록 왜 빅웨이브의 현 대표님이 김민 대표님인지 증명이 되어가고 있는 시간인 것 같고요.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여러 공동체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 이웃집 라디오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가장 보통의 초대석 초대손님으로 기후변화 청년 모임 빅웨이브의 대표 김민 씨와 이야기 나눈 것을 듣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 빅웨이브는 그런 뜻이 있는 분들과 함께 또 청년들과 함께 어떤 활동들을 하길래 다들 그렇게 저도 이거 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오시는지 궁금합니다.
1: 저희가 처음 시작했을 때 이제 다섯 분을 중심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주위에 또 관심 있는 동료들을 이렇게 아름아름 또 삼삼오 이렇게 같이 함께 하다 보니까 한 1년쯤 지났을 때 한 50명 정도 됐던 것 같고요.
0: 네.
1: 그리고 지금은 좀 저희가 인원 규모는 좀 달라지긴 했지만 가장 많았을 때는 한 500명 정도까지 네, 많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기후 문제, 기후위기 대응에 좀 관심을 가지고 행동하고자 하는 청년들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는 게 가장 큰 저희의 핵심 활동이고요.
0: 네.
1: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기후위기가 요즘 워낙 빠르게 심각해져 가고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고 같이 문제의식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행동과 변화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0: 네.
1: 저희가 잘할 수 있는 강점 그리고 시의성 있게 좀 중요한 의제들을 저희가 좀 집중을 해서 플래그십이라는 활동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재생에너지 발전소 현장을 좀 가본다든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어떤 지속가능한 식습관을 실천해본다든지 이런 플래그십 활동들을 해오고 있고요. 마지막은 많은 분들이 또 공감하실 것 같은데 나 혼자만 텀블러 쓰고 나 혼자 전기 절약한다고 기후위기 해결되지가 않잖아요.
0: 네.
1: 결국은 나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 그리고 여러 조직들과 같이 힘을 모아야 이 기후 문제를 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하고 협력하고 연대하는 파트너십 활동 이렇게 세 가지 활동을 핵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0: 그런 활동들 중에서 무엇이든지 뭔가 그 가슴에 와닿으면 누구든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또 열려 있고
1: 네.
0: 또 그것들을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다
1: 맞습니다.
0: 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조금 엉뚱한 생각이긴 한데요. 그러면 그렇게 막 뜻이 맞는 친구들끼리 삼삼오오 또 모이게 되면 이 빅웨이브 내에서도 소그룹이라고 할까? 뜻 맞는 친구들끼리 그렇게 생길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1: 네, 맞습니다. 그 활동을 하다 보면은 주변에서 이제 어떤 구심점이 되는 활동들에 이제 멤버분들이 삼삼오오 이렇게 참여하세요. 그리고 네. 대부분의 활동은 비갭에서 어떤 뭐 30명, 50명, 100명 이렇게 행사처럼 이렇게 운영하는 것들도 있지만 뭐 3명, 4명, 뭐 7명, 8명 이런 소그룹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존재하고 또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이제 활동을 하신 분들이 좀 분산돼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시는데 되게 재밌는 것들은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관계를 맺고 좀 친해진 분들이 비게바 활동과 또 별개로 본인들이 또 모여가지고 다른 활동을 또 이어가시기도 하고 그 관계를 이어가면서 서로한테 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어떤 동료가 되는 모습들을 또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게브가 어떻게 보면은 기위기 대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활동을 하면서 가장 큰 좀 보람 중에 하나는 비게브 활동을 통해서 이 경험을 하신 분들이 주변에서 나랑 가치관이 비슷한 동료들을 만나고 그 동료들과 같이 이 기위 문제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활동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자발적으로 좀 찾아가시는 변화들을 볼 때 가장 또 좀 뿌듯한 것 같습니다.
0: 자, 보통 그 조직을 운영할 때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는데 뭐 위에서 상명하복식으로 움직이는 군대 같은 조직도 있고 또 지금 방금 말씀하신 빅웨이브의 형태처럼 처음에 이렇게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였다가 물론 하나의 큰 덩어리로서 목소리를 낼 때도 있지만 서로 또 그 안에서 더 잘 맞는 친구들이 있는데 하는 그 점조직처럼 돼가지고 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모습도 가능하다라는 게 참 신기하고요. 또 그렇게 네트워킹이 한 다리 건너서 한 다리 건너서 막 이렇게 다 함께하는 거잖아요. 네. 그 연대성이 주는 그 힘이 대단한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저도 보면은 비게이브 활동이 진짜 이름 그대로 잔잔한 물결들이 이제 모이다가 하나의 큰 파도를 만든다고 느껴질 때도 많고요.
0: 네.
1: 마치 자연스러운 또 되게 건강한 숲의 생태계와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숲에는 작은 풀도 있고 꽃도 있고 동물들도 살고 울창한 나무들도 이렇게 이루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좀 다양한 관심사를 두신 분들이 비게이브에서 활동하고 계시고 또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커뮤니티가 또 건강하게 이제 계속 지속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합니다.
0: 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웃집 라디오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가장 보통의 초대석 기후위기 대응의 파도를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후변화 청년 모임 빅웨이브의 김민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듣고 계십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것들을 또 유기적으로 가능하게 만들려면 사실은 판을 깔아주는 그 어떤 멤버들이 있어야 할 텐데 뭐 대표님을 비롯해서 또 이렇게 상시적으로 연결해주고 또 뭐 사무실이라도 좀 운영을 하고 막 그러는 인원들이 필요할 거잖아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돼가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1: 저를 포함해서 지금 이제 7분의 이제 상근하는 분들이 이 운영에 있어서 실무를 좀 담당하고 계시고요.
0: 네.
1: 그리고 멤버이면서도 실제로 이 운영에 좀 기여하기 위해서 좀 함께 해주시는 운영진분들이 계십니다. 이 운영진분들은 본업은 따로 있지만 이게 그 본업이 기후랑 관련되어 있기도 하고 관련되어 있지 않기도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멤버로서 참여한 본인의 어떤 고마움 내지는 여기서 얻었던 것들을 더 많은 이제 동료들이 좀 더 얻길 바라는 마음에서 상근을 하지는 않으시지만 또 같이 함께하면서 기여해주고 계시고요. 말씀해주셨듯이 저희는 그 판을 잘 까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0: 그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1: 네, 그래서 여러 이제 기후 의제에 대해서 직접 스터디하고 공부하고 또 그런 캠페인을 하는 것도 있지만 일상적인 부분에서부터 자연스럽게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서 좀 알아가고 실천하고 또 비갭에 어떤 멤버들이 있는지 또 온보딩하는 과정들을 네. 자연스럽게 저희가 잘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근데 저희가 이제 헤어면서 좀 느꼈던 거는
0: 네.
1: 처음에 어떻게 보면은 그 구심점을 이제 가지고 이렇게 활동했던 분들이 처음에 그런 것들을 또 잘 만들었던 게 잘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우리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
0: 아, 그죠.
1: 주변 사람들한테 계속 알리고 이 문제의 어떤 중요성이나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과 지혜를 모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비개별은 수평적이고 열린 네트워크를 지향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저희가 계속해서 지향해 오고 있던 가치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멤버들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도 있겠지만 기획에 관심 있는 청년들, 시민들 누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같이 또 연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은 저희가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0: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 건데요. 이게 어떤 모임을 하려면은 어쨌든 어쩔 수 없이 드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재정, 돈 문제가 있는데 뭐 하려고 하면은 또 뭐 대관도 해야 되고 하다 보면 돈이 들잖아요. 우리 비웨이브는 그럼 어떤 식으로 그 재원이나 이런 거를 모으시는지도 궁금해요.
1: 좀 영업 비밀일 수 있긴 한데
0: 그렇죠. 영업 비밀이라서 제가 조심스러웠습니다.
1: 아, 네. 네. 간단히만 좀 말씀을 드리면 멤버분들이 또 참여하시고 행사에 또 오시면은 회비나 참가비들을 저희가 소정으로 좀 받고 있습니다.
0: 네네네.
1: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모임을 운영하거나 이제 활동을 진행할 때 필요한 비용들은 이제 멤버분들 회비나 참가비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0: 네.
1: 그 외에 좀 저희가 전략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프로젝트들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기관들을 통해서 펀딩을 받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그리고 특히 저희가 이 활동을 처음에 시작하면서 좀 나름 좀 상상하고 꿈꿨던 게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 활동을 하는 게 내가 여기서 돈을 벌자고 또는 내가 여기서 명예를 챙기자고 나의 어떤 뭐 개인적인
0: 그쵸.
1: 영달을 위해서
0: 예, 예.
1: 예, 그런 것만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활동을 하는 것의 의미를 생각했을 때는 돈을 버는 것도 좀 가능하면은 좀 기획이 대응에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걸 좀 고민을 하다가 작년에 저희가 태양광 발전소에 직접 투자를 했습니다.
0: 우와.
1: 네, 그래서 멤버분들하고 이 비계부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분들의 돈을 좀 십시일반 모아서
0: 네.
1: 저희가 인천 공장 지붕에 있는 이제 태양광 발전소를 지었고
0: 우와.
1: 그리고 태양광 발전소에서 나오는 수익들을 다시 비계부 활동에 좀 재투자하고 쓰일 수 있게 하는 구조들을 좀 만들게 됐어요.
0: 대단하신데요.
1: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태양광 발전소로 운영이 되는 네, 조직이 있기도 하고 작년에 이제 저희가 한 50% 정도의 1차 펀딩을 끝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올해 이제 저희가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나머지 50%에 또 되는 금액들을 비계부 멤버들 또 비계부를 응원하고 지지해 주시는 분들의 어떤 참여를 통해서 좀 완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0: 이야, 약간 그 마르지 않는 샘물을 네, 어떻게든 만들어서 지속가능한 정말 빅웨이브를 이루어 나가려고 노력하시는 그게 느껴져서 영업비밀을 너무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조금 죄송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했던 점은 꼭 이거는 제가 그 기후 관련된 활동 하시는 분들한테 꼭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 기후위기 활동가 분들이 또 열망을 갖고 하시는 만큼 또 무력감이나 실망감, 우울감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뭐 바뀌는 것도 없고 나만 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자 그런 거 약간 그런 심리적인 어떤 소진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그런 거를 어떻게 돌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1: 한 두 가지로 좀 나뉘어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 네.
1: 비갭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좀 크게 작게 그런 감정들을 좀 느끼고 참여하시는 분들이신 것 같아요. 기후위기 정말 심각하다. 코로나 특히 코로나 시절 지나면서 일회용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또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 그리고 인간 활동이 잠시 멈췄을 때 자연이 원상태로 돌아가는 그런
0: 그쵸.
1: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게 기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봐야 되겠구나. 그때 또 관심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실제 오셔서 하시는 얘기들이 뭐냐면 혼자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더라.
0: 맞습니다.
1: 그리고 뭐 이것저것 열심히 해봤는데 이게 바뀌는지 잘 모르겠다.
0: 맞아요.
1: 그런 이제 감정들을 많이 또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게이브라는 커뮤니티에서 여러 이제 좀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교류하는 것만으로도 그런 어떤 무력감이나 좀 고민했던 것들이 좀 해소가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던 어떤 캠페인이나 활동을 직접 하면서 좀 바뀌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좀 무력감을 좀 크게 느끼거나 소위 이제 현타를
0: 아, 맞죠.
1: 예,
0: 현타, 현타.
1: 겪는 네, 그런 케이스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 안에서 좀 해결할 수 있는 것들도 있겠지만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은 저희가 외부 기관 지원이나 아니면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심리 상담을 지원해 주는 것들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혼자서 있으면 우울감으로 너무 막 이렇게 혼자 파고들 수가 있는데 비슷한 친구들끼리 만나면 또 아, 너도 야 나도 이러면서 어느 정도 또 힐링이 되는 효과도 있고 또 머리를 맞대면 뭔가 또 새로운 게 나올 수 있다. 그런 측면으로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고 싶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몰라서 망설이시는 청취자분들이 또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께 뭔가 이런 꼭 비게이브가 아니더라도 활동을 이렇게 시작해 보면 좋겠어요라고 권유해 보신다면 어떻게 권유하시겠어요?
1: 제가 이거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혹시 그 PD님께서
0: 네.
1: 혹시 주변에서 이런 문제식들을 좀 느꼈을 때 아, 나는 좀 이런 걸 실천해 봐야겠다 라고 하는 게좀 어떤 게 있으신가요?
0: 저는 가장 쉽게는 그 분리배출.
1: 아, 네네.
0: 분리배출 그 남들 막 버릴 때
1: 네.
0: 저는 그 뭐지? 페트병에 보면은 비닐류가 붙어 있잖아요.
1: 그쵸.
0: 그거 딱 까가지고 버리는 내 모습
1: 아하.
0: 너무 뿌듯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 네네네.
0: 근데 요즘 좀 무력감 시기여가지고 잘 안 하고 있습니다.
1: 네, 사실 피디님 너무 잘 알고 또 행동하고 계시는 게 계신 분들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사실 할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0: 이미 알고 있다.
1: 알고 계시고 또 그런 것들을 일상에서 또 실천하고 계시거든요.
0: 네.
1: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부모님한테 자원 좀 아껴 써라.
0: 네, 맞아요.
1: 그리고 음식 남기는 거 없이 싹싹 먹어야
0: 맞아요. 밥
1: 된다.
0: 한 톨을 위해서 우리
1: 그쵸.
0: 농부님들이 얼마나 막 그런 얘기.
1: 그안 쓰는 전기 있으면 예, 스위치 꺼야 된다. 이런
0: 맞아요.
1: 얘기들은 다 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행동할 수 있는 방법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서 조금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 행동을 혼자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행동들을 혼자서 하면은 이게 좀 비유를 하자면 연초에 내가 다이어트 결심을 하고 헬스장을 끊는 거하고 비슷하거든요. 혼자서 하게 되면은
0: 네.
1: 이게 동기를 계속 좀이 가져가기가 좀 어려운 게 있는 것 같아요.
0: 그쵸.
1: 그래서 이 뭔가 내가 행동을 하거나 뭔가 실천을 하고자 할때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주변에 내가 계속 얘기하고 다니고 또 주변에 같이 할수 있는 사람들하고 계속 이어져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래서 나는 오늘 헬스장을 못 가고 잠깐 이렇게 치팅데이를 했지만 다른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나 친구들이 또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좀 반성하기도 하고 그
0: 자극을 받잖아요,
1: 내
0: 어쨌든.
1: 마음이 나태해지다가도 다시 한번 그 동기를 불러일으키고 그런 선순환 효과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0: 네.
1: 때문에 어떤 행동이든 좋다. 그리고 각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서 하시는 거는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그거를 혼자서만 하지 마시고 주변의 사람들과 어떤 내가 이런 실천을 하고 있고 내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또 주변에 비슷한 이제 행동과 실천을 하는 분들하고 같이 또 계속 그런 좋은 영향들을 주고 받다 보면은 아마 그런 실천을 하는 것들이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다섯 번, 열 번, 백번 이렇게 꾸준히 이어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아, 좋습니다. 그래서 가깝게는 뭐 가족이나 친구들과 해보는 것도 좋겠고, 또 뜻이 잘 맞는 분들을 찾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또 빅웨이브 같은 그런 좋은
1: 맞습니다.
0: 모임을 또 한번 찾아보는 것도, 심지어 오픈톡방도 있고.

0: 절대요 그냥 쉽게 들어가 볼 수도 있다고 하니까 한 번씩 찾아서 뭐 하는 건데 하고 기웃기웃 해보시는 것도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아니, 원래 기후 얘기가 이렇게 재밌을 수가 없는데 좀 재밌네요 오늘. 저희 방송 이름이 이웃집 라디오입니다. 그래서 이웃은 무엇 무엇이다 라고 표현을 하신다면 뭐라고 정의를 하시겠어요?
1: 이웃은 다정하다라는 말이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것 같아요. 오. 이게 사실은 좀 바람이 담겨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비슷한 나이대 청년들이 좀 가지고 있는 삶에서 어떻게 보면 그 다정함들이 많이 좀 사라져가고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0: 급박해져가는 느낌이 있어요.
1: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다정한 이웃들이 아닐까. 그래서 예전에 그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이 저를 키우실 때 모습들을 생각을 해보면 학교 갔다 와서 집에 있으면은 집에만 있는 게 아니라 친구 집에 그냥 집에 전화해서
0: 그쵸.
1: 거기 누구누구 있어요? 이렇게 연락하고
0: 맞아요.
1: 그 친구 집에 가서 놀고 또 그 친구의 이제 부모님의 어떤 돌봄이나 이런 걸 받으면서 그렇게 좀 자라왔던 것 같거든요.
0: 맞습니다.
1: 그런 거는 또 어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것처럼 다정한 이웃들이 있을 때 그런 게 또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기후위기 대응도 그렇고 이것에 대해서 관심 갖는 청년들도 그렇고 주변에 좀 다정한 사람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또 동료들을 나 먼저 좀 다정한 시선에서 좀 보는 이제 노력들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웃은 다정하다라고 좀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 네, 아유 참 이거 생각하시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1: 10초 걸렸습니다.
0: 그러니까 평소에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김민 대표님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 기후변화 청년 모임 빅웨이브 지금 현재의 빅웨이브도 굉장히 다정한 분들이 많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모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 대표님 보내드린 게 아쉬운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마지막으로 그럼 청취자분들과 함께 듣고 싶은 신청곡 하나 놓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노래 드릴까요?
1: 이찬혁 씨의 멸종의 사랑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0: 이것도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다정함과 연결되어 있는 것인가요?
1: 네, 맞습니다. 사실은 기후위기 대응도 어떻게 보면은 내 주변의 어떤 사람들 그리고 동식물들 주변의 어떤 자연 환경들이 조금은 더 나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마음 그리고 그게 저는 또 다른 모습의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0: 네.
1: 그리고 오늘 제가 이 라디오를 이제 인터뷰하기 위해서 온 가톨릭 평화방송 이런 종교가 가지고 있는 본질도 저는 사랑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제 가사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뭔가 사랑도 뭔가 멸종 이기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동식물들뿐만 아니라 인간도 이제 멸종위기 제공이 될 수 있는
0: 그럴 수도 있죠.
1: 이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가장 좀 생각해야 되고 잃지 말아야 되는 게 사랑이라는 가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같이 들으면서 또 기분 좋게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0: 좋습니다. 자, 오늘 이웃집 라디오 가장 보통의 초대서 기후위기 대응의 파도를 만드는 사람들 기후변화 청년 모임 빅웨이브의 대표이신 김민 활동가님과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대표님 오늘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아이들의 애착인형처럼 어른에게도 마음을 순하게 만드는 존재가 필요합니다. 날이 선 마음을 빗질해서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사람. 그런 다정한 사람을 가까이 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라면서 이웃집 라디오 다음 주 토요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끝곡은 기후변화 청년 모임 빅웨이브의 대표 김민 활동가님이 신청하신 곡입니다. 이찬혁의 멸종위기 사랑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엄마 나이가 되면 엄마, 나는 더 잘해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참 쉽지 않네요. 엄마, 잘 계시죠? 보고 싶습니다.
2: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3: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 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4: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한국폴리텍대양도부 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하나뿐인 로봇 특성화 대학.
5: 로봇 캠퍼스에서 장학금, 생활지원금까지 받으면서 로봇 전문가가 되자. 취업이 고민이라면 로봇 캠퍼스를 검색하세요. 신입생 모집 중.
6: 마침내 6월 호수공원을 품은 초거대 수변 문화복 한모를 주목하라.
7: 호수공원과 대로변을 아우르는 복합상관, 이탈리아 감성을 담은 원스톱 쇼핑 환경, 총 9만여 제곱미터의 압도적 스케일까지.
6: 펜타일즈 W 스퀘어 0537452500 IS 동서.
8: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모드 주행,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지금 르노 대구 로드쇼에서 만나보세요. 6월 5일부터 7일까지 롯데아울렛 이시아폴리스에서.
9: 르노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충분히 방금 말씀 중에서 아쉬운 순간, 그 되돌리고 싶은 순간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2, 3년 전에 어떤 후회되는 순간,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생각나면서 좀 마음의 치유를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2: 미사안의 침묵은 들은 말씀을 마음에 머물게 하는 시간이지요. 잊고 있던 마음이 떠오르고 아팠던 기억이 천천히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둘러 답을 찾기보다는 잠시 마음에 머물러 보면 어떨까요?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7: 기쁜 소식 밝은 세상
6: 가톨릭 평화방송.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어머니, 상추쌈이 먹고 싶습니다. 찬 옹달샘에서 이가 시리도록 찬 냉수를 들이켜고 싶습니다. 어머니께 이 편지를 썼던 학도병. 편지 맨 끝에는 이렇게 급하게 적었습니다. 아, 놈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시 또 쓰겠습니다. 어머니, 안녕, 안녕. 아, 안녕은 아닙니다. 다시 쓸 테니까요. 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장에 나갔던 어린 학도병이 가장 먹고 싶어했던 바로 그 상추쌈. 그리고 다시 또 편지를 쓰겠다던 그는 돌아오지 못했고요. 학도병 이우곤의 편지는 이렇게 다시 읽어도 가슴이 아리네요. 어린 소년, 전장에서 느꼈던 두려움을 이렇게 적어놓기도 합니다. 수류탄의 폭음은 저의 고막을 찢어버렸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순간에도 귓속은 무서운 굉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머니, 전쟁은 왜 해야 하나요? 아, 정말 그렇습니다. 전쟁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소소한 일상의 행복, 그리고 작고 큰 평화를 위해서 희생 대신 순국 선열들께 감사하게 되는 바로 6월 6일 현충일 저녁에 주말의 음악 쉼터 명동년가 오늘 하루 소소한 일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출발하겠습니다.

김광석이었어요. 이등병의 편지. 6월 6일 토요일, 오늘이 현충일이죠. 아침 10시에 사이렌 소리가 울리는 거 혹시 들으셨나요? 네, 그 시간만 되면 또 하던 일을 멈추고 좀 경건하게 되는 오늘이죠. 주말이라서 여러분들 휴식의 시간 보내고 계실 줄 압니다. 편안하게 2시간 동안 음악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곡 함께 들으셨어요. 에이트의 잘가요 내 사랑, 2009년도 곡이었죠. 당시 그 에이트가 이런 느낌의 발라드로 참 많은 인기를 누렸었죠. 요새도 열심히 활동을 하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일리의 헤븐을 또 이무진 가수와 함께 이렇게 좀 어쿠스틱하게 편곡해서 불렀네요. 2020년도에 나온 열창이었어요. 에일리, 이무진 함께한 헤븐, 에일리의 대표작 리메이크한 그런 버전으로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좀 감각적인 요즘 우리 노래 두 곡 소개해드릴 텐데요. 백예린, 네, 싱어송라이터로 젊은 세대 여성 싱어송라이터로 굉장히 큰 인기를 누리고 있죠. 볼룬티어라는 밴드를 하기도 하고 작년에도 음반을 발매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백예린의 이 솔로 시작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그때 그 프랭크라는 앨범을 발표했었는데 데뷔는 그 더 이전에 했었죠. 아마 뭐 그런 경연 프로 같은 데 나와서 또 좋은 반응을 이렇게 끌어내기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하여튼 2015년도에 나온 이 프랭크라는 앨범을 통해서 그 백예린이라는 아주 당찬 뮤지션이 있구나 이걸 잘 소개를 했죠. 그 중에서 우주를 건너라는 곡이 타이틀곡으로 나왔었죠. 이때 이 우주는 고 20대의 청춘의 그 세계 바로 그게 우주죠. 그래서 그 우주를 담은 그런 자전적 가사로 되어 있고 그런 1인칭의 진정성이 팬들에게 다가갔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원슈타인의 존재만으로라는 노래도 있죠. 두 곡의 감각적인 우리 약간 R&B풍의 백예린은 물론 모던 락적인 요소도 있지만 그런 음악 두 곡을 듣고 같이 걸을까요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길, 누군가에게는 매일 가는 길이기도 하고요. 그 길이 목적지가 아니어도 어딘가를 갈 때면 거쳐서라도 지나가는 그런 길. 사통팔달, 대한민국의 중심이죠. 또 언젠가부터 그 거리는 뜨거운 마음들이 모이는 그런 광장이기도 하죠. 네, 바로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 그 심장, 굽이굽이 지나온 역사를 온몸으로 함께 나눴던 광화문. 큰 길이기도 하고 광장이기도 한 이곳에서 어제부터 아주 특별한 행사가 벌어지고 있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너무나 익숙하지만 또 조금은 낯설게, 새롭게 경험해보는 광화문 길을 걸어볼까 합니다. 늘 그렇지만 광화문 뒤쪽 우뚝 솟은 북악산, 이렇게 멋진 자연의 병풍이 있을까 싶은 그 북악산 줄기, 언제나 아름답고 늠름하고 장대합니다. 흥미롭게도 광화문을 기점으로 아래쪽에는 현대적인 빌딩 숲이 쫙 늘어서 있고, 화려한 전광판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 위쪽으로는 뭐 북촌하며 고궁과 기와집들이 쫙 있죠. 현대와 중세를 연결하는 타임머신이 또 이 광화문이죠. 여기 광화문 이렇게 이름을 붙이신 세종대왕 동상도 있고, 이순신 장군상, 볼 때마다 우리 마음을 웅대하게 해주고 애국심이 절로 솟습니다. 그곳에 흥겨운 우리가락 잔치가 한바탕 벌어지고 있어요. 아마 어제 이미 다녀오신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제2회 국악의 날을 맞아서 전국 중고등학교 풍물동아리 학생들, 그리고 대학 풍물패, 또 전국 농악보전회하고 국방부 군악대, 전통악대까지 무려 1300명이 징부치고 꽹과리에 북장구 장단을 치며 길놀이를 어마어마하게 했고요. 줄타기 명인의 얼음공연, 기점놀이의 곧싸움에 탈춤 빠질 수 없고, 정말 신명나는 가락과 흥겨운 장단이 가득합니다. 특히 올해가 우리 정서의 저 깊은 곳에 있는 뿌리 같은 민요죠. 아리랑을 미국인 선교사 호모 헐버트가 서양식 악보로 기록한 지가 130년이 되는 해이면서, 나운규 감독의 영화, 지금은 소실돼서 내용을 볼 순 없죠. 그 아리랑 발표된 지 100주년이 되는 그런 뜻깊은 해라고 하네요. 그래서 올해 국악주간은 아리랑을 중심 소재로 명창들의 무대, 젊은 국악팀의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된 그런 무대 등등으로 흥을 돋게 되고요. 조선시대에는 육조거리로 행정부 중심이었던 이 광화문 광장, 우리 또 가톨릭 신자들한테도 잊을 수 없는 공간이죠. 10여 년 전 그 세월호의 아픔 속에서 전 국민들이 정말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이 치유와 빛을 주신 프란체스코 교황님의 광화문 방문, 거기에 한국 천주교 역사상 세 번째 시복식, 한국 순교자 124위 시복, 바로 그 시기에 함께 있었던 그런 곳, 더욱 각별한 곳이죠. 이렇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사건들, 역사, 그 이후에 우리는 이 공간에서 민주주의의 염원을 담아서 촛불을 들었었죠. 촛불의 바다, 흥겨운 가락이 역사의 강을 건너서 넘실넘실, 걷는 내내 뭐든 잘 될 거야, 다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다짐하면서 마음도 넉넉해지고, 아리랑을 우쭐이면서 정말 기분도 흥겨워집니다.

정말 BTS가 불러서 더 신나기도 하지만 아리랑이라는 이곡 자체에 담겨 있는 신명, 뭐 추종을 불허하는 그러한 멋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같이 걸을까요? 코너에서 광화문 그리고 또 광화문에서 그 아주 신명나게 펼쳐지는 사물, 국악의 대향연에다가 아리랑, 그리고 BTS의 아리랑까지 이어들었어요. BTS가 바로 이 광화문에서 완전체로 다시 한번 데뷔하면서 그 다음에 전 세계에 발표한 그런 음반도 또 아리랑이었죠. 네, 아리랑과 연관된 모든 것들은 우리의 어떤 영혼을 건드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기현의 명동년가 매주 토요일, 일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해요. 6월 첫 주말도 어김없이 여러분들과 음악 듣고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실 여거든 샵 1053 이쪽으로 문자 주세요. 문자 한 통화에 100원인데요. 그 멋진 곡들, 그 다음에 친숙한 곡들, 드물지만 뭐 음악성 있는 곡들 가리지 않습니다. 어떤 곡들이라도 신청해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0286님 저희의 청자신데요. 멋진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이게 동네가 어딘가요? 큰 물가에 아주 초록의 그런 나무들이 잠겨 있고 그 앞을 이게 무슨 새인가요? 무슨 두루미 비슷한 멋진 새두 마리가 쌍쌍이 싹 날아오르는 듯한, 그리고 물 그림자로는 하늘에 푸르름이 비치는, 이 멋진 사진을 어디서 이렇게 캡처해서 보내실 것 같진 않고, 분명히 여기 계셔서 이런 멋진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0286님. 시원한 사진으로 사연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려요. 음악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승연이라는 아주 가창력 좋은 가수가 있었죠. 이게 어떤 그 OST에 실려 있었던 걸로 기억이 드는데, 그대라서는 노래가 있죠. 그대라서. 그대라서 비슷한 노래 또 하나가 있는데, 오늘은 그대라서라는 가창력이 뛰어난 손승연 가수의 갬성 노래 하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노래 참 뛰어나게 잘하네요. 손승연 그대라서라는 정말 애절한 감정이 아주 가득 실린 그런 노래 여러분들께 또 0286님께 선물로 드렸습니다. 요맘때쯤 되면 이제 대학생분들은 방학이 다가온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네, 한 6월 중순쯤 되면 대학교는 뭐 이렇게 기말고사 이런 거 치르고 방학에 들어가게 되겠죠. 고등학생들 분들은 아직도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공부를 하고 이제 7월 달이 돼야 방학이 되겠지만 또 예전에 보면 요 때쯤 되면은 그 대학가요 무슨 해변 가요제, 강변 가요제 이런 게 슬슬 열리기도 했지 않았나 기억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변 가요제 출신 뮤지션들의 음악 두 곡 먼저 듣고 블랙 테트라의 구름과 나, 활주로의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 네, 이 두 팀이 합쳐져서 나중에 송골매가 됐죠. 블랙 테트라의 구창모, 활주로의 배철수 이렇게 네, 합쳐서 송골매가 되는데 그 전에 제1회 해변가요제 1978년인가요? 네, 있었던 해변가요제에 이 두 명곡이 나왔었죠. 그 다음에 강변가요제 하면 또 T3스를 잊을 수가 없죠. 아 하고 올라가는 그 아주 하이톤의 보컬도 인상적이고 매일매일 기다려라는 강변가요제의 그 아주 유명한 노래가 하나 있었죠. 세 곡의 여름가요제에서 들었던 추억의 대학가요 이어드리겠습니다.

세 곡의 대학가요 들었어요. 블랙 테트라의 구름과 나, 활주로의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 티삼스의 매일매일 기다려 였습니다. 1부 끝곡은 유지연의 잔잔한 포크, 던져진 동전이 굴러가듯이, 이렇게 시작되는 노래죠. 사랑과 평화 골라봤습니다. 2부에서 또 음악 이어드릴게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뚝뚝하면 아빠가 함사 줄게.
2: 정말?
1: 우는 아이도 뚝 그치게 하는 맛. 김천 한우 우뚝. 김천의 청정 자연에서 자란 품질 좋고 맛있는 한우. 우직하고 뚝심 있게 김천 한우 우뚝. 대한민국 1등 한우로 우뚝 서겠습니다.
3: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 안에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사랑하는 이를 주님의 품에 맡겨드리며 기도 안에서 부활의 희망을 간직합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 영천성당은 그리움이 머무는 자리로 영천성당 묘원 안에 봉안시설 영원한 천국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천성당은 미사 중에 세상을 떠난 이들이 주님의 평화 안에 머물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봉안시설 영원한 천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영천성당 사무실 054-338-3381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4: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01번, 은총의 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성기환의 명동년가 2부. 정말 멋진 흥겨운 스윙 음악이죠. 듀크 엘링턴 오케스트라의 Take the A Train. A 기차를 타라. 네, 그 듀크 엘링턴 오케스트라를 상징하는 곡이기도 하죠. 이 곡으로 2부 열었습니다.

두 곡의 샹송 들었어요. 모두 전쟁의 아픔을 고통스럽게 추억하거나 아니면 반전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노래죠. 현충일에 특별히 또 들을 만한 노래였어요. 앙리코 마샤스의 레퓨지 호이에 녹슨총. 너무나 유명한 노래죠. 그 다음에 방금 들으신 노래 실비 바르땅의 레좀, 사람들 혹은 남자들 이런 노래인데 그 아주 실비 바르땅의 여성성이 좀 강조된 목소리와 대조적인 그런 남성의 목소리가 나오죠. 바로 당시의 남편이었던 그 자니 홀리데이, 역시 프랑스 락의 선구자 중에 한 사람이죠. 자니 홀리데이 목소리인데 이 레전무가 1969년에 발표가 됐는데 초반에 나오는 그 구절들이 바로 자니 홀리데이가 벽에 걸린 전사자, 전몰 장병 또는 혁명가의 포스터를 보면서 독백을 하는 걸로 시작하죠. 그들은 빵을 심으려 수확하려고 생각했지만 자라난 것은 돌멩이뿐이었다. 이게 바로 전쟁으로 뭔가를 거두려고 했으나 결국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죽음과 증오만이 남았다라는 상징이죠. 이런 반전의 메시지가 담긴 두 곡의 샹송을 또 피디님이 잘 골라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2부에서도 이렇게 전 세계의 여러 다양한 장르 음악들 편하게 듣고 있습니다. 2부 첫 곡으로는 오늘 스윙 재즈 음악을 골라드렸었죠. 6월 한 달 동안 토요일 2부 첫 곡으로는 뭔가 이 무더운 느낌을 날려버릴 수 있는 시원한 브라스 사운드가 아주 전면에 이렇게 내세워져 있죠. 스윙 사운드의 음악을 6월 한 달 동안 2부 첫 곡으로, 토요일 2부 첫 곡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또 현충일, 6월 하면 또 뭔가 우리에게 좀 의지를 담아서 다짐을 하게 되는 그런 면이 있죠. 나라를 지킨다. 그 다음에 뭐랄까 뭔가를 수호한다. 민주주의를 수호한다. 그러고 생각하니까 또 6월 10일은 60항쟁이 있던 그런 날이기도 하고 그것만 해도 벌써 50년이 다 돼가네요. 네, 하여튼 뭔가 6월에는 역경과 그런 고난을 헤쳐나가는 용기 이런 것들이 필요한 또 그런 것들이 생각나는 달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역경과 용기, 역경의 극복과 용기를 노래하는 그런 락 음악 세 곡을 골라봤습니다. 톰 패티의 I Won't Back Down, 나는 굴하지 않으리라는 노래가 있죠. 노래 자체도 좋지만 또 가사도 우리에게 힘을 주는 가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엘튼 존의 I'm Still Standing, 나 여전히 서 있네라는 노래도 참 엘튼 존이 이렇게 발라드도 잘 부르지만 또 이런 또 뭐랄까요? 힘이 담겨 있는 그런 내공 있는 노래도 잘하죠. 존이

세 곡이 뭔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음악들이었어요. 톰 패티의 I Won't Back Down, 엘튼 존의 I'm Still Standing, 그리고 방금 들으신 조니의 Don't Stop Believin'. 이렇게 세 곡의 록적인 곡들이었는데 우리에게 좀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노래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성기환의 명동년가 매주 토요일, 일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주말에만 여러분들과 함께하죠. 샵 1053 한통화에 100원인데요. 이쪽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3851님 애청자신데요. 아주 위트있게 신청곡을 해주셨어요. 가사를 사연에다 녹여주셨네요. 노란 손수건 팝송 듣고 싶어요. 오크트리에 노란 손수건을 매달아주세요. 이렇게 좋은 주말 오후 보내고 있어용 하고 물음표를 하셨네요. 본인이 좋은 오후를 보내고 계시면서 우리에게도 또 좋은 오후를 보내고 있냐고 물어보시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이죠. 명동년과 이렇게 함께하면서 정말 행복한 오후를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6월의 첫 주 토요일 음악 선물 신청하신 곡 드릴게요. 타이어 옐로우 리본, Round the Old Oak Tree, 이게 이제 원곡 제목이죠. 그 오래된 떡갈나무에 노란 리본을 걸어다오 라는 토니 올랜더 앤 던의 노래인데 이때 이제 옐로우 리본, 노란 리본은 무사 귀환을 또 때로는 추모와 기억을 상징하는 그런 리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익숙한, 특히 또 세월호 그때 이 노란 리본을 이 정말 전국적으로 물결을 잃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노래 선물 드리겠습니다.

두 곡의 정다운 궁짝궁짝 컨트리 앤 웨스턴 풍의 음악들이었어요. 토니 올란도 앤 던의 타이어 옐로우 리본 라운드 디 올드 오크 트리라는 곡 먼저 들으셨고요. 방금 들으신 너무나 유명한 컨트리 곡이라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리메이크를 했죠. 헨크 윌리엄스의 곡으로도 유명하죠. 잠발라야라는 곡. 오늘은 카펜터스의 또 부드러운 버전으로 들으셨어요. 이번에는 추억의 소울 음악들 좀 듣겠습니다. 뭔가 진한 리듬과 강한 어떤 영혼의 열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음악들이죠. 소울의 정말 황태자라고 한다면 마빈 게이 뽑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마빈 게이의 What's Going On, 도대체 뭔 일 났어? 라는 건데 이 음악 역시 그 반전의 메시지를 담고 있죠. 베트남전이 한참일 때 정말 이제 지친다, 전쟁 그만하자, 왜 자꾸 이렇게 시비 거니, 싸우지 말자 라는 메시지가 담겨있는, 그래서 정말 그때 전쟁이 지쳐있던 사람들의 감성을 잘 대변했던 노래로 알려져 있죠. 또 알 그린의 For the Good Times라는 노래도 정말 기억에 많이 났습니다. 크리스 크리스토퍼슨의 노래인데 알 그린이 아주 소울풀하게 편곡을 했죠. Gladys Knight and the Pips의 Midnight Train to Georgia도 잊을 수 없는 노래죠.

来了。

세 곡의 멋진 소울 곡들이었어요. 마빈 게이의 What's Going On, 그리고 알 그린의 For the Good Times, Gladys Knight and the Pips의 Midnight Train to Georgia, 이렇게 세 곡이었어요. 소울 음악 들으면은 뭔가 이열치열 이런 느낌도 좀 들어요. 더운 여름에 뭐 이렇게 냉각되는 것도 좋지만 또 오히려 이렇게 땀을 좀 흘려서 그 여름에 걸맞는 그런 열정을 발산하면 그거 역시 또 우리에게 시원한 기분을 주는, 그것도 역시 피서의 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끝곡은 Dire Straits의 명곡이죠. Sultans of Swing 골라봤습니다. 이 노래와 함께 저 물러갔다가 내일 일요일 저녁 7시에 다시 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신부님 강론 말씀 중에서 아쉬운 순간, 그 되돌리고 싶은 순간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2, 3년 전에 어떤 후회되는 순간,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생각나면서 좀 마음의 치유를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2: 미사 안의 침묵은 들은 말씀을 마음에 머물게 하는 시간이지요. 잊고 있던 마음이 떠오르고 아팠던 기억이 천천히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둘러 답을 찾기보다는 잠시 마음에 머물러 보면 어떨까요?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일본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02번 구세주의 성심이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2: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은 매일 밤 9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모경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하루 동안 흐트러진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 저녁 9시.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지금 당신은 어디로 향하고 계신가요? 그곳이 어디든 당신만의 BGM이 되어드릴게요.

당신을 위한 BGM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드론 부사관 국방부 군특성화고등학교 경북 드론고등학교 국토교통부 지정 드론 국가자격교육장 드론 일종자격증 무료교육 촬영, 정비, 드론 축구까지 전기전자 실무교육으로 미래인재 양성 전국 단위 모집 드론 교육의 메카 경북 드론고등학교
2: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3: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 안에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사랑하는 이를 주님의 품에 맡겨드리며 기도 안에서 부활의 희망을 간직합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 영천성당은 그리움이 머무는 자리로 영천성당 묘원 안에 봉안시설 영원한 천국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천성당은 미사 중에 세상을 떠난 이들이 주님의 평화 안에 머물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봉안시설 영원한 천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영천성당 사무실 054-338-3381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2: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3: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5: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9시에서 11시, 저녁에서 밤으로 넘어가는 시간, 음악이 건네는 위로, 당신을 위한 BGM.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두 분이 방금 말씀 중에서 아쉬운 순간, 그 되돌리고 싶은 순간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2, 3년 전에 어떤 후회되는 순간,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생각나면서 좀 마음의 치유를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0: 미사 안의 침묵은 들은 말씀을 마음에 머물게 하는 시간이지요. 잊고 있던 마음이 떠오르고 아팠던 기억이 천천히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둘러 답을 찾기보다는 잠시 마음에 머물러 보면 어떨까요?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차 한 잔의 신앙과 차 한 잔의 편안함과 차 한 잔의 행복, 행복. 차 한 잔 나누는 오후 2시엔 행복으로 가득 찰 듯합니다. 별해는 밤이 있다면 2시엔 아네스의 행복 찻집이 있답니다. 잠깐 들려 차담 나누고 가세요. 그러다 보면 마음은 따뜻한 공감으로, 머리는 유익함으로 가득해질 거예요. 평일 오후 2시 아네스의 행복 찻집.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04번, 주의 성심 홀로.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말 기도회 오솔길 예수회 이헌준 베드로 신부입니다. 우리는 모두 매일매일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의 역할이든 또 학생이든 직장에서나 심지어 봉사를 할 때도 그렇죠. 그 끝에서 오늘 제 1독서로 읽은 티모테어 2서에서 만난 사도성 바오로의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을까요? 나는 훌륭히 싸웠고 달릴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바오로 사도의 말씀대로 건전한 가르침이나 진리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고 허황된 신화 쪽으로 돌아서는 이가 많은 시대죠. 그럴수록 사도의 권고 말씀대로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말씀을 선포할 수 있기를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초여름 초록빛 가득한 오솔길 산책 함께 걸어봅니다.

오늘 첫 번째 노래 선물로 하늘바라기가 부르는 감사해 함께 들으셨습니다. 막막하고 어려울 때 기도 청해 주세요. 매주 토요일과 주일 오후 4시 주말 기도의 오솔길은 여러분의 어려운 일, 바라는 일, 감사한 일과 기쁜 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53 열려 있고요. 스마트폰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빵에서 실시간 청취와 기도 신청, 또 듣고 싶은 노래 신청도 가능합니다. 밤 11시 재방송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복음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는 가진 것 모두를 헌금함에 넣는 가난한 과부를 지켜보시고 그 누구보다 더 많이 넣었다 하고 이르십니다. 헌금은 물론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역시 온 마음을 다 드리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는데요. 과연 예수님을 향한 사랑 어디까지 해봤나 스스로 묻는 날이 많아지길 바라봅니다. 그 사랑의 마음, 마음속에 계속 품어나가면서 노래 선물 또 하나 띄워드리겠습니다. 안드레아 보첼리가 부릅니다. I believe.

안드레아 보첼리가 부르는 I Believe 듣고 왔습니다. 예수 성심 성월 6월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에 좀 더 머물러 보는 시간인데요. 예수님이 그 사랑만큼이나 어느새 한낮에 여름 더위도 시작된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 더 많이 더 자주 느끼고 잠겨보시길 바라면서 보내오신 사연들 만나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2037님, 베드로 신부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어 무덥네요. 저절로 그늘이나 에어컨을 찾는 듯해 저는 성령 강림 대축일에 치른 은사를 본당에서는 통달을 뽑았고 CPBC 플러스에서는 효경을 뽑았어요. 주일에도 기도의 오솔길에서 들려오는 신부님의 목소리 듣고파 지금 들어와서 잘 들을게요. 네, 2037님, 네, 이렇게 또 함께 이 산책길 걸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령 강림 대축일에 뽑은 은사, 예, 그 선물을 계속 마음속에 잊지 않고 잘 품고 살아가고 계시겠죠? 통달과 효경,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성령 실은 은사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인간 관계를 이렇게 맺어나가고 만들어 나가는데 또 아주 참 필요한 그런 우리 내적 외적 태도가 아닌가 싶은데요. 아무쪼록 이 성령 강림 대축일에 뽑은 그 치른 은사를 계속 바라보면서 이렇게 대부분 카드로 만들어서 우리가 뽑잖아요. 그래서 그 카드를 뭐 책갈피에 꽂아놓도 좋고 아니면 책상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바라보시면서 아, 이 선물이 내 일상에 내 삶에 계속 이렇게 피어나는 그런 선물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지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2037님. 3635님. 안녕하세요, 신부님. 신부님, 저도 박정희 신부님 그립습니다. 기도의 오솔길 처음 진행하실 때부터 기도 사연 많이 보내고 기도 응답도 많이 받고 기적 같은 일도 있었기에 늘 감사한 마음으로 신부님 생각날 때마다 기도 드리고 있답니다. 네, 3635님, 이 박종희 신부님이 기도의 오솔길 진행하실 때부터 애청자이셨네요. 지금도 자주 들어오셔서 듣고 계시죠? 네, 신부님 떠나셨다고, 네, 기도의 오솔길도 떠나시면 안 됩니다. 박종희 신부님 지금 제주도에 있는 거 아시죠? 제주도에서 그 자립 청년들을 위한 활동하고 계시고, 또 그러면서 그 조그만 그 베이커리 카페를 이제 운영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계세요. 저도 아직 가보지는 못했는데 어느 정도 그 좀 세팅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연일 신부님 빵 구우시느라 이렇게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또 찾아오는 손님들 또 청년들 환대하고 또 그들과 시간 보내고 있다고 저도 좀 전에 들었는데. 언제 한번 저도 박종희 신부님 그 제주도에서 하시는 일 한번 보러 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신부님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을 저도 신부님께 이렇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635님 감사드리고요. 김봄님, 토요일도 좋은 프로가 많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럼요. 우리 이 평화방송 라디오 토요일, 뭐 주일뿐만이 아니라 이 평일에도 좋은 프로그램 참 많습니다. 이 신앙적으로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도 많고요. 또 그냥 우리 일상생활을 하면서 우리 삶의 소소한 이야기들 듣고 나누는 프로그램도 많고 또 좋은 음악을 틀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고 그래서 뭐 다른 채널보다도 이 평화방송 라디오 채널 네, 고정해 주시면서 자주 청취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뭐 여러 프로그램들마다 예, 사연들 많이 보내주시면 또 소개해 드리면서 또 우리의 우정을 쌓아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김봄님 많은 참여 또 관심 네,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잘 지내보아요. 이영수님, 카츠니의 아베마리아 아름답습니다 라고 이 노래 듣고 나서 또 이렇게 리뷰를 남겨주셨네요. 네, 저희가 틀어드렸던 나눠드렸던 노래죠. 카츠니 아베 마리아. 이 5월 성모성어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띄워드린 노래였는데요. 아름답게 또 이 기쁘게 들으셨다니 저희도 기분이 좋네요. 여러분들 저희 노래 신청도 가능해요. 뭐 사연 보내기가 부담스럽고 뭐 어려우시다면 그냥 듣고 싶은 노래만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 노래 틀어드릴 수 있으니까 나눠드릴 수 있으니까 노래 신청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뜨거운 열정과 관심에 감사드리면서 노래 선물 띄워드리겠습니다. 손디아가 부릅니다. 꿈에.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그러자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유다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달리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세례를 받고 천녕성체를 했습니다. 너무 오래전 일이라 천녕성체를 했을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는 빛바랜 사진을 통해 그 순간을 떠올릴 뿐이죠. 그 뒤로 지금까지 오랜 세월을 미사에 참석하며 영성체를 받아 모시고 있는 중이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영성체는 군대 훈련소에서였습니다.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 동안 주일이면 종교 행사를 가게 되는데요. 저는 당연히 천주교 종교 행사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때는 겨울이었고 차가운 겨울바람을 뚫고 도착한 성당에 들어서는 순간 훈련으로 지친 마음 속에 큰 평안함과 위로가 밀려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성당에 들어와 미사에 참석하는 마음은 매우 평안하고 아늑했습니다. 오르간 소리와 성가 소리도 새롭게 다가왔고 신부님이 읽는 미사 경문 구절구절마다 마음속에 스며들어왔습니다. 마침내 영성체 시간이 다가왔고 신부님 앞으로 나가 영성체를 받아 모시는 순간 무엇이라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벅차오름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왔습니다. 이런 기분을 느껴보는 것이 처음이라 저도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그날 이후 미사 중에 영성체를 할 때마다 훈련소 성당에서 느꼈던 그 감격이 가끔씩 떠오르곤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모였던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부터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거쳐 지금의 가톨릭 교회에 이르기까지 미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체성사, 성체와 성혈에 대한 믿음은 교회를 지탱시켜주고 사람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길러준 거룩한 신앙의 신비였습니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도 미사를 통해 사제의 입으로 선포되고 있고 우리는 그 자리에 참여함으로써 예수님 제자로서의 사명을 부여받게 됩니다. 미사 안에서 축성된 성체 성혈은 예수님의 현존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성체 성혈은 목숨마저 바쳐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고자 했던 예수님의 삶과 성심을 드러내줍니다. 잠시 침묵 중에 머무르면서 성체 성혈을 통해 전해지는 거룩한 사랑을 느껴보고 그 사랑이 나를 어디로 이끄는지 바라보도록 합시다.

주말 기도의 오솔길에선 우리들의 바람과 어려움, 그리고 감사한 마음, 간절함을 담아 함께 기도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주말 풍경, 또 기도 지향들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란 티나님, 신부님 늦은 출첵입니다. 오늘은 마음 편치 않아 특정 미사 갈 예정입니다. 가서 힘든 분들을 위해 미사 봉헌하고자 합니다. 라고 티나님 또 사연 남겨주셨네요. 네, 우리 티나님 그래도 건강이 좀 많이 회복되신 듯 하지 않나 싶네요. 그래도 이 본당 미사 가실 수 있다고 하니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 몸과 마음의 컨디션을 잘 좀 지켜나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 본당에서 미사하시는 거 참 좋아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 기쁨을 계속 누려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보고요. 또 미사 안에서 이 자신처럼 또 힘들어하는 또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면 그 미사의 은총이 나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또 주변 사람들 또 세상 곳곳으로 또 필요한 곳으로 분명히 전달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티나님 계속 건강하시길 바래요. 네, 우리 주미정님, 신부님 가족 행사가 많았던 5월 개인 시간이 부족했어요. 오늘은 뒹굴뒹굴 게으름을 부리다. 네, 늦기 전 사전 투표하러 다녀오겠습니다.라고도 남겨주셨네요. 5월 가족 행사 참 많은 달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이 지갑도 많이 얇아지는 달이 또 5월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일하면서 학생들 이렇게 만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신부님 5월엔 축하해야 해줄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빠듯한 생활비 용돈에 아 너무 힘드네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참 그 기뻐하는 얼굴은 웃고 있는 그 학생들의 이 모습이 참 이 대견하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그 마음이 저 마음에 저 또한 이 좀 감동스럽기도 하더라고요. 우리 주변에 챙겨야 할 분들이 참 많다라는 것 한편으론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 감사함의 마음 계속 5월이 아니더라도 계속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미정님 이제 가족 행사가 많이 끝났나요? 그러면 우리 기대 오솔길 에서도 자주 뵐 수 있기를 네, 바라봅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네. 강광애님,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일을 하십니까? 평화를 빕니다. 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일은 사실 행복할 수 없다. 일을 행복하게 일하면서 행복할 수 있는가? 노동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누군가를 지켜줄 수 있고 보호해줄 수 있고 그를 사랑해줄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느낀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행복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이 수고로움과 헌신 또 땀 흘림이 누군가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이 된다라는 것 그렇다면 그 하나만으로 우리는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도 한번 나눠주시기 바라봅니다. 네, 우리 윤은미님 드디어 영어미사 있는 날이라서 오솔길 들어올 수 없네요 라고 하셨네요. 오늘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시시에서 인사드리는 오솔길이 되겠네요. 이제 성지순례가 마무리되어 가나 봅니다. 아이고 긴 순례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힘들긴 해요. 성지순례가. 그래도 그 순례 중에 받았던 은총 또 선물들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주변 사람들과 잘 나누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길 바라봅니다. 오늘은 예수 성심 성월 6월을 맞이하여 특별히 기도 지향은 다 함께
예수 성심께 천하 만민을 바치는 기도, 예수 성심 성월 기도 함께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어지신 구세주 예수님, 주님 앞에 꿇어 경배하오니 저희를 굽어 살피소서. 저희는 이미 주님의 백성이오니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하나 되고자 오늘 저희를 주님의 성심께 봉헌하나이다. 주님을 일찍이 알아모시지 못한 사람도 많고 주님을 알고도 주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주님을 떠난 사람도 많사오니 지극히 인자하신 예수님, 이런 사람들도 다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의 성심께 이끌어 드리소서. 주님께서는 목자이시니 주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을 보살피시고 이미 주님을 떠난 사람들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어 굶어 죽는 일이 없게 하소서. 옹졸한 고집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나 불목하여 갈린 사람들도 부르시어 저희가 모두 같은 신앙을 고백하며 한 우리에서 한 목자 밑에 살게 하소서. 주님, 거룩한 교회를 평화의 깃발로 세우시고 모든 나라에 참된 평화를 주시어 온 세상 어디서나 입을 모아 저희를 구원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히 찬미와 영광과 금승을 드리게 하소서. 아멘. 예수 성심, 이 세상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소서.

나정신이 부르는 나의 의지를 주님께 맡길 때 함께 들으셨습니다. 네, 이제 오솔길 산책도 마무리할 때가 되었네요. 저는 마지막 노래 선물로 정승환이 부르는 보통의 하루 남겨드리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도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 김지연 야고보, 작가 김영순 페로니카, 저는 이현준 베드로 신부였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연중제 9주간 토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근화여자고등학교 김관호 신부입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이르셨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긴 겉옷을 입고 나다니며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즐기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잔치 때에는 윗자리를 즐긴다. 그들은 가부들의 가산에 등쳐먹으면서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는 길게 한다. 이러한 자들은 더 엄중히 단죄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헌금함 맞은쪽에 앉으시어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을 넣는 모습을 보고 계셨다. 많은 부자들이 큰 돈을 넣었다. 그런데 가난한 가부 한 사람이 와서 랩톤 두 잎을 넣었다. 그것은 카드란스 한 잎인 셈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저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돈을 넣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저들은 모두 풍족한 데에서 얼마씩 넣었지만 저 과부는

흔히 오늘 복음을 부자와 가난한 과부를 비교하는 관점에서 바라보곤 합니다. 천을 가지고 있는데 사십을 봉헌한 것과 오를 가지고 있는데 둘을 봉헌한 것을 비교하며 봉헌의 크기에 대해 말하곤 하지요. 그러다 문득 봉헌의 크기가 아니라 각자의 맥락과 처지를 이해해 주시는 하느님의 따뜻한 시선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바쁜 세상을 살아갑니다. 동시에 너무나도 피곤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는 피곤하다와 바쁘다라는 말이 늘 붙어 있습니다. 출퇴근을 하는 삶을 살아보니 평일 저녁 미사에 참례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그리고 주일 미사에 참례하고 봉사까지 한다는 것이 실로 많은 것을 포기해야 가능한 일임을 깨닫게 됩니다. 타인에게 더 많은 봉사와 노력을 요구하며 그 어려움을 나태나 신앙의 부족으로 폄하했었던 것이 얼마나 폭력적인 태도였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은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봉헌의 양이 아니라 각자의 맥락과 상황을 이해하시며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바라보시는 분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느님의 따뜻한 시선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교회 구성원들이 각자의 맥락과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믿음, 그리고 그 결과의 좋고 나쁨으로 서로를 판단하지 않는 따뜻한 시선이 우리 교회 안에 존재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많은 양의 봉헌물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정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자만하거나 자기 합리화에 빠지지는 않되 스스로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보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 자신이라는 봉헌물을 가장 기쁘게 받아주실 하느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더욱 깊이 믿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연중 제9주간 토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근화여자고등학교 김구한호 신부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반여월 성당 조원포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협회입니다.

0: CPBC FM
1: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2: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1: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2: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3: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6월 6일 현충일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자신의 삶을 내어준 분들을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날이었는데요. 오전 10시에 울린 사이렌 소리에 잠시 묵념을 하기도 하고 조기를 달아두거나 조용히 하루를 보내며 각자의 방식으로 의미를 되새긴 분들도 계셨을 것 같습니다. 현충일이라고 하면 왠지 무겁고 조심스러운 날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어쩌면 현충일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오늘을 한번 돌아보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편하게 길을 걷고 늦은 시간 라디오를 듣고 내일을 계획하는 아주 평범한 하루들조차 누군가의 선택과 희생 위에 이어지고 있다는 걸 잠시 떠올려 보는 것만으로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감사의 마음은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태도 안에서도 오래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비밀 DJ입니다. 오늘 고해소 첫 곡으로 콜드플레이의 Fix You 듣고 오셨습니다. 어렸을 때를 떠올려보면 초등학교 때 집에서 조기를 개양하는 숙제를 내준 기억이 나는데요. 사실 태극기와 관련되어 가장 많은 기억이 있는 곳은 군대였죠. 오후 5시나 6시에 국기를 강화할 때 야외에서는 걸음을 멈추고 서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해야 했던 기억도 나고요. 저는 군악대였어서 한 달에 한 번 연병장에 다 같이 모였을 때 그런 행사가 떠오르네요. 또 현충일이 되면 호국원이라는 데를 가서 헬기를 타고 오는 장관님과 함께 어떤 행사를 했던 기억도 나는데요. 태극기를 들고 다니지도 않고 사제간에 개항하는 곳이 있는 곳은 못 본 것 같아서 저는 요즘에 만져본 지도 꽤 오래된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 로마에서는 한국에 대한 외국 청년들의 관심이 어마어마해서 태극기를 두르고 있으면 많은 외국 청년들이 다가오기도 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올림픽 등의 관심이 줄어든 걸 보면 다른 때보다 점점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사라져가는 것 같기도 한데 또 역사에 대한 영상을 보거나 떠올리면 문득 한국인으로서 스스로 느끼는 뿌듯함도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생각보다 바쁘게 살다 보니 현충일 같은 날이 아니면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돌아볼 기회가 많지 않은 것 같기도 하네요. 나라를 지킨다는 건 꼭 거대한 역사 속 이야기만은 아닐 겁니다. 지금 내 자리에서 맡은 일을 성실히 해내고 주변 사람들을 아끼고 서로를 배려하며 살아가는 것도 결국 더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일 테니까요. 오늘을 기억하는 마음이 하루의 의미로만 남지 않고 내일의 태도로도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6월 6일자 비밀들을 열어보기에 앞서 오늘 하루도 많은 일들이 있었을 당신에게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모두의 비밀이 열리는 비밀고민상담소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비밀을 나누고 그 비밀 사연을 풀기 위한 미션을 드립니다. 편안한 비밀 고백을 위해 사연자와 DJ 모두 익명으로 운영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비밀 사연 보내시는 방법은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 고민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샵105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방송 시간이 아닐 때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저희 홈페이지 비밀 사연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의 비밀 고민들 언제나 애타게 기다리고 정중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깊은 비밀 고민들 모두 저희에게 보내주시고 마음속엔 평안만 남기시기 바랍니다.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강혜정의 비목, 박효신 나를 넘는다.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에서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에서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그럼 비밀 사연 만나볼게요. 5991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파일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일적으로도 사적으로도 딱히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게 오히려 고민입니다. 주변에서는 아직 젊으니 연애를 해보라고 하는데 솔직히 지금 당장 연애에 끌리는 마음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퇴근 후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도 잘 모르겠어서 대충 휴대폰이나 하며 무의미하게 흘려보내는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알차게 지내고 싶다는 생각은 있는데 막상 뭘 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요즘 말로 인생 노잼시기라고 해야 할까요? 큰 탈도 없고 불행하지도 않은데 그렇다고 딱히 설레거나 기대되는 것도 없는 이 시기가 묘하게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괜찮은 건지 이게 그냥 지나가는 시기인 건지 아니면 뭔가를 해야 하는 신호인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비밀 사연 잘 들었습니다. 딱히 큰일은 없지만 무의미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도 괜찮은 건지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요즘 유튜브에서 가끔 의사들이 나오는 영상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취미가 게임인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의사라는 직업이 가진 스트레스, 바쁨 때문에 쉬는 시간에는 좀 더 의미가 없어 보이는 시간들이 더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문득 오늘 사연 읽으면서 들었어요. 사연자님의 상황은 정확히 모르니까요. 어쩌면 사연자님께서 충분히 일을 잘하고 있고 하루를 너무 잘 보내고 있어서 무언가 더 의미 있는 것들이 필요 없는 상황이실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라면 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과도기적인 순간일 수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도파민에 너무 끌리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도파민에 끌려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 자신이 진정 내가 원하는 게 뭐였고 내가 정말 제대로 쉬고 있는지 모르겠는 때가 오니까요. 사실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뭐 핸드폰하고 영상 보는 거 너무나 소중한 일인데 그게 문제 없기도 한데 그게 너무 지속돼서 무언가 나 스스로 그렇게 만족감이 없어지기 시작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서부터 조금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무언가를 더 해야 되는 걸 찾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비워내면 그 다음에 비움 속에서 내가 뭘 해야 할지를 알게 되는 때가 오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미션은 도파민이 없는 시간 만들어 보기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내가 더 찾는 게 아니라 도파민이 없는 시간을 가져보면 아, 내가 이런 걸 해서 좋았었지, 나라는 사람이 이런 거에 내가 정말 만족감을 느꼈었지, 그런 게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현대 시대에 와서 요즘 사람들이 기도하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은 여기저기 도파민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도파민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소중한 어떤 그런 부분인데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항상 잘 쉬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쉬고 있지 않는 것처럼 느끼고 나라는 존재를 상실해가는 그런 시대적 감성을 느끼게 되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초반부에 나왔던 연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무언가 연애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나는 연애가 더 멀어질 수도 있지만 그게 나라는 존재가 굉장히 여유 있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 연애를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주변에 그런 경우들이 생기게 되니까요.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시면서도 나라는 존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고 어느 과도기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가져보시면서 때로는 무언가를 더 하는 것을 찾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내가 더 안 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또 채워나가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또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또 사연자님께서 그런 시간을 잘 보내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코엘렛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그럼 지금 샵1053 문자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언니네 이발관의 가장 보통의 존재.

여기는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저는 여러분의 익명 DJ 신부입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한 고민, 이곳에 조용히 남겨주세요. 라디오 고해소는 언제나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그리고 요일마다 준비된 특별한 코너에서 당신의 하루와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드립니다. 고민이 있다면 라디오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으로, 방송 외 시간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검색해 홈페이지 비밀사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원하는 요일에 사연이 소개되길 원하시면 날짜도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고민에 귀 기울이며 진심을 다해 상담해드리고 고민을 해결할 작은 미션도 선물해드릴게요. 이 밤 샵 1053으로 고민뿐 아니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작은 속삭임도 기다립니다.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에서 당신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사연을 보내주시고 선정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나를 위한 일상 속 쉼표 수월 경화에서 티 컬렉션을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문자 메시지 소개해드릴게요. 1475님, 오랜만에 초등학교 친구에게 연락이 왔네요. 특별한 용건은 없고 그냥 생각나서 연락했다는 말이었는데, 솔직히 얘가 왜 갑자기 전화를 했지? 혹시 보험 팔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에 전화 받을까 말까 순간적으로 생각이 많았지만 진짜로 아무 목적 없이 안부를 묻는 거였더라고요. 새삼 제가 너무 썩었나, 더러워졌나,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누군가에게 문득 떠오르는 사람이 된다는 건 참 고마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참 좋은데 말이죠. 요즘에는 우리가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과 연결이 되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굉장히 부담스러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길거리에서도 그렇죠. 길거리에 누군가 말을 물으면 어떤 또 사이비인가? 아니면 나한테 말을 묻지? 아니 뭘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레 겁을 먹게 돼요. 사실은 그렇게 길 물을 수도 있고,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도 길 물어보면 굉장히 당연한 건데 우리나라에선 참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전화나 문자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뭔가 꾸준하게 연락을 하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갑자기 연락 오는 게 참 부담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약간 섬같이 생겨서 그런 부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유럽 같은 데를 보면 되게 다른 나라에 사는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되게 멀기도 하고. 그래서 뭐 1년에 한 번이나 몇 년에 한 번이라도 갑자기 연락이 오면 되게 반가워하고 고마워하는 그런 모습에 유럽의 친구들을 봤던 기억이 있어요. 갈 수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고마운 부분인데, 오늘 그렇게 또 경험을 하셨다고 하니까 또 그런 소중한 마음만 잘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4578님, 최근 폰 용량이 꽉 차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사진 정리를 하게 됐는데요. 몇 년 전 가족여행 사진에서 손가락이 멈췄어요. 그땐 몰랐는데 사진 속 부모님 모습이 지금보다 훨씬 젊어 보이더라고요. 괜히 마음이 먹먹해져서 오랜만에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렸습니다. 우리가 삶이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이렇게 한참 지나야 아 과거에 이랬구나, 현재 우리 모습은 그랬구나, 그런 모습이 듭니다. 부모님이라는 존재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해드리고 싶지만 우리에겐 항상 첫 번째 존재가 아닌 거, 항상 2순위인 거죠. 근데 그게 사실 그냥 삶의 진리이기도 한 것 같아요. 우리보다 위에 앞선 분들은 항상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애쓰고 모든 것을 주려고 하시고, 우리는 또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가끔씩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부모님께 또 작은 마음, 정말 소중한 사람들에게 작은 마음 하나씩을 보내드린 게 우리의 삶입니다. 저도 폰 용량이 지금 꽉 차서 한번 날 잡고 정리해야 하는데요. 얼마 전에 20기가밖에 남지 않아서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정리를 해야 되나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프로그램을 일단 좀 지워서 용량을 만들어냈는데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다시 보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음에도 그거를 어떻게 정리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요. 우리 모두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것들을 내려놓으면서 조금 더 가볍게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0957님, 이런저런 사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서 제가 누려오던 익숙했던 일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아쉽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일상에도 조금씩 적응하고 있네요. 변하는 것들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는 걸 배우고 있습니다. 참 그러고 보면 인생이 너무 변화가 없으면 지루하니까 이런 시련 아닌 시련 같은 것으로 덜 심심하게 하는 하느님의 섭리가 있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지금 변화의 순간을 지나고 있는 모든 분들과 함께 BTS의 Life Goes On을 듣고 싶어요. 네,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하는 것, 이거는 고대 철학부터 해서 계속해서 인간이 질문하게 되는 중요한 주제이죠. 크게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있고요. 뭐그 전에 파르메니데스와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뭐 이런 얘기죠. 우리는 흘러가는 강물에 발을 담그는데 우리가 그 담그는 강물은 멈춰 있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는 다시 또 똑같은 그 강물에 발을 댈수 있는가? 뭐 어떻게 말하면 그냥 말하기 나름이죠. 이거는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다른 거죠. 흘러가는 강물이라는 것은 그 전에 강물과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를 정의하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쨌든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 안에서 분명히 달라지는 것도 있지만 분명히 달라지지 않는 게 있어서 우리는 그두 가지를 모두를 아우르는 그런 방식의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다시 한번 세상은 흘러가지만 우리가 정말로 소중하게 가지고 있는 가치를 떠올리면서 또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노래 듣고 올게요. 신청해주신 방탄소년단의 Life Goes On.

비밀과 고민, 걱정과 외로움, 잊고 싶은 모든 것들이 잠시나마 음악과 함께 사라지길 바라는 시간, 음악과 함께 사라지다. 한 곡의 노래를 골라 들려드립니다. 오늘 저의 바람을 담아 골라본 오늘의 노래는요, 폴킴의 괜찮을 거예요 입니다. 이 곡은 JTBC 드라마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줄여서 모자무사의 7번째 OST입니다. 이 곡의 첫 가사는 다음과 같이 시작해요. 나는 늘 이렇게 잘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한참을 걸어도 같은 자리만 맴돌고 있는 나죠. 자정이 넘은 시간 아직 깨어있는 여러분의 마음도 이 가사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항상 애쓰는 것 같고 주변의 다른 사람은 앞서가는데 나만 제자리를 맴도는 것 같은 그런 느낌. 힘들다고 말하고 싶어도 참게 되는 그런 우리들. 곡의 구성도 일반 케이팝처럼 터뜨리지 않고 잠잠하게 억제하면서 마지막까지 진행돼요. 그러면서도 이 곡의 마지막 소절은 시간이 지나 뒤돌아보면 웃음 지울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내게도 올 테니까 라는 말로 끝납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며 주일을 맞이하는 이 밤,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괜찮을 거예요. 그럼 폴킴의 괜찮을 거예요 들려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5992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청소를 도와주시는 분이 오고 계십니다. 얼마 전 지갑을 쓰고 나서 분명히 거실 탁자 위에 올려뒀고 마침 그 다음 날은 청소하러 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상품권을 쓸 일이 생겨 지갑을 찾는데 집을 아무리 뒤져도 지갑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지갑 안에는 현금과 상품권을 합쳐 50만 원 가량이 들어있었는데요. 공교롭게도 청소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분이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두 달 정도 일하시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그만두신다는 말에 좀 찜찜했지만 본인이 그만둔다는데 어찌할 수 없어서 알겠다고 했는데 자꾸만 의심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둔 건 아닐까 집안 구석구석을 다시 살펴봤지만 지갑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홈캠이라도 설치해놨다면 좋았으련만 그렇지도 않고 의심이라고 하기엔 너무 여러 가지가 겹쳐있고 그냥 넘기자니 50만 원이라는 금액도 마음 한켠에 남은 찜찜함도 쉽게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신고를 해야 하는 걸까요? 비밀 사연 잘 들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청소하러 오시는 분이 다녀가고 나서 지갑이 사라졌는데 얼마 후 그만둔다고 하시는 바람에 정황상 자꾸만 의심이 가고 있어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굉장히 답답하고 힘드시겠어요. 내가 집안에 무엇을 어떻게 두든지 다른 분이 당연히 건드리면 안 되는데 그게 정말로 건드렸는지도 확증은 없고 어떻게 더 알아보기도 힘들고 말이죠. 작년에 제가 로마에 갔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머물렀던 첫 번째 숙소에서 급작스럽게 저녁에 미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피곤했던 터라 침대 위에 지갑을 그냥 두고 나왔어요. 돌아와서 확인해보니 300유로가 넘는 돈이 사라져 있더라고요. 잠시 상황을 되짚어가면서 내가 들고 나갔었는지 아니면 분명히 방에 뒀었는지를 떠올렸는데 이게 분명히 방 안에서 마지막으로 확인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어쩌겠어요? 다 제 잘못이죠. 이 사연과는 결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 당시 제가 스스로 자책하면서 느낀 것은 참 제가 너무 안일했던 그런 생각이더라고요.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신고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증거가 명백하지 않다면 일종의 무고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확신에 가까운 여러 심적인 요인이더라도 증거가 되기는 좀 어려우니까요. 신고를 한다고 하면 어쨌든 경찰은 현장 출동해서 피해자 진술을 청취하고 수사를 진행하겠지만 처벌로 이어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사재관도 보통 청소해주시는 분을 고용하는데 제가 보이는 곳에 지갑 등을 뒀을 때 사라지면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의심이 들고 화도 나겠지만 결국 제가 더 조심하는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다음에 더 큰 금액을 잃어버리기 전에 그냥 이 정도 금액으로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자책만 하게 되네요. 머리에 같이 떠오른 그런 기억이 있는데 대학원 동기 중에 한 분은 좀 가방이 무겁지만 저녁 먹으러 갈 때 가방을 들고 식당으로 가시는데요. 그 이유는 언감생심이라고 그러한 다른 사람을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그런다고 하네요. 조금은 세상이 더 각박해진 것 같고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결국 지금 찜찜함은 어떤 외부의 행위를 통해서 다 해결되지는 못할 것 같아요. 미움이라는 것과 의심이라는 것은 결국 사라지지 않고 우리 자신을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거든요. 오늘 드리는 미션은 하느님께 맡겨드리기입니다. 유혹에 빠져서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 자체로 벌을 받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양심조차 어긋나 있는 사람이면 그 자체로 이미 죄 속에 있는 거고요. 명백함이 없을 때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느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마태오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잠시 노래 듣는 동안 샵1053 문자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고민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헤이즈의 비도 오고 그래서 듣고 올게요.

오늘도 많은 분들의 비밀을 듣고 또 비밀의 열쇠도 드렸는데요. 비밀스러운 고민들이 모두 풀릴 수 있도록 저 또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 안 된 사연들은 내일이나 모레 혹은 그 이후에도 소개될 수 있으니 매일매일 이 시간을 기다려주세요.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모레 이 시간 또 다른 비밀들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아이유의 밤편지입니다. 라디오고에서 비밀번호 1053 지금까지 진행해 저 비밀 DJ였습니다. 그럼 12시에 다시 만나요. 오늘도 내일도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신부님 방금 말씀 중에서 아쉬운 순간, 그 되돌리고 싶은 순간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2, 3년 전에 어떤 후회되는 순간,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생각나면서 좀 마음의 치유를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0: 미사 안의 침묵은 들은 말씀을 마음에 머물게 하는 시간이지요. 잊고 있던 마음이 떠오르고 아팠던 기억이 천천히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둘러 답을 찾기보다는 잠시 마음에 머물러 보면 어떨까요?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05번 사랑의 성신.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애썼던 모든 선열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현충일입니다. 이름을 남긴 분들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또 기록조차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분들 중에 우리나라 실종자만 무려 13만여 명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분들은 더 많겠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범한 날들은 누군가의 희생 덕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마저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내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그대에게 평화를 6월 6일 토요일이지만 또 현충일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DES 감사해 띄워드렸습니다.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인데요. 원래는 이제 공휴일이라 빨간 날이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쉬면서 또 생각하면서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날인데 오늘은 또 토요일이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분위기가 덜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이따가 10시에 또 묵념 사이렌이 울린다고 하니까 그때는 함께 이 순국 선열들을 기억하면서 기도 한 번씩 해주시면 좋겠죠. CPBC 라디오 이용조사 실시 중입니다. 샵 1053으로 유료 문자 메시지 100원이에요. 이쪽으로 문자 메시지로 저도 이용자 조사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단문자로 이용자 조사 링크 보내드리거든요. 조사 완료하시면 소정의 사례도 또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의견 꼭 들려주세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CPBC 라디오 이용자 중심으로 어떤 게 좋았는지 또 이런 거는 참 아쉽다. 이런 프로그램 옛날에 재밌었는데 다시 했으면 좋겠다 하고 바라는 점. 또 CPBC 다양한 매체 이용 경험까지 조사하는 조사예요. 그렇게 금방 끝나진 않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는 조사에 참여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또 소정의 사례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반영해서 라디오 콘텐츠와 서비스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매일매일 들으시는 분들, 우리 CPBC 라디오 사랑하시는 분들 꼭 참여해 주세요. 네, 오늘은 또 토요일 코너죠. 노래의 날개를 달고 제가 고른 성가의 가사를 소개해 드리는 시간이에요. 어떤 성가를 소개해 드릴지 저도 기대가 되는데요. 노래 두곡 듣고 만나보겠습니다. Journey to Heaven, I Will Pray for You. 그리고 가이가 부릅니다. 내 찬양 받으소서.

보이지 않는 어둠 속을 떠도는 내 영혼은 고통과 절망을 가득 안은 채 허덕이고 모든 것들이 무겁고 또 힘겹게만 느껴져 조금씩 삶 속에 지쳐가던 날 그 많은 아픔들과 더 많은 원망 속에 길 잃고 방황도 하였지만 나를 붙잡아준 것은 하느님의 음성 내게로 오시어 힘이 되시네 내가 힘겨워 그대로 주저앉을 때마다 그분 밝은 한 줄기 빛으로 내 마음 밝혀주시네

네, 노래 날개를 달고 토요일 코너죠. 제가 직접 골라서 소개해드리는 노래 가사예요. 약간 노래 가사를 그냥 말로 이렇게 읽으려니까 좀 오글거리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가사라서 이곡 골라봤습니다. 우리 CPBC 창작성가제 6회 대상곡이죠. 휴의 한 줄기 빛으로. 네. 이 곡의 이제 작사 작곡은 김정현 자매님이 했는데 이분은 나중에 그 주님의 말씀을 전하세 아시죠? 주님 노비스가 부른 매 말씀을 전하세 하는 이 곡도 작곡한 분이에요. 작곡을 되게 많이 했는데 다 좋은 곡들이고 저도 되게 좋아하는 곡들이 많아가지고 좋아하는 작곡가이기도 합니다. 김연기의 내 눈물의 이유도 작곡했었고요. 그래서 저도 참 좋아하는 작곡가인데 이 노래를 그냥 되게 노래를 잘 부르잖아요. 이또 휴의 다른 멤버가 이제 보컬이 석소영 카트리나 자매님이잖아요. 보컬 선생님도 하는 노래 워낙 잘하니까 되게 파워풀한 보컬로만 느껴졌던 이 노래가 어느 날 이제 어떤 아마 성가 피정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그때 가서 부르는 거를 듣는데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가사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힘겨워서 그대로 주저앉을 때마다 앞이 안 보이는데 갑자기 이제 또 어떤 길이 열리고 빛이 보이기도 하고 이런 경험들이 생각나면서 가사 잘 썼다 하면서 제가 정현 자매님한테 노래 너무 좋다고 막 얘기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휴의 한 줄기 빛으로 오늘 노래의 날개를 달고 소개해 드렸어요. 3200님이 그대평화 슬디님의 청아한 목소리 진행에 그렇습니까? 조금은 흐리게 시작하지만 이 시간 침묵과 묵상처럼 경청하면서 오늘 성 보니파쇼 주교 순교자 기념일이에요. 어제 보내주셨군요. 성인의 순교를 생각하며 우리네 삶의 순간순간 사랑하며 살고자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그래서 신청곡으로 이재석 신부님의 목자 함께 듣고 싶어요 하셨어요. 그럼요. 띄워드려야죠. 또제 목소리 이렇게 청아하다고 칭찬해 주셨으니까 이재석 신부님의 목자 잠시 후에 띄워드릴게요. 달구지님은 참 예수님 처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닉네임인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매일 잘 듣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제일 먼저 듣는 이 시간 참 좋아요. 너는 특별하단다. 신청해도 될까요? 하셨는데요. 또 처음 오신 분이 신청해 주시면은 제가 무조건 틀어드리죠. 네, 라우다테 너는 특별하단다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청곡으로 두곡 이어드릴게요. 이재석 신부가 부르는 목자 그리고 라우다테 너는 특별하단다.

이재석 신부님이 부르는 목자, 그리고 방금 이어서 들으신 곡은 라우다테 너는 특별하단다였습니다. 네, 오늘의 성인 중에는 성 노르베르토가 있습니다. 이 성인은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겠네요. 저도 그런데요. 독일의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대요. 성 노르베르토 성인은 어린 나이에 성 빅토르 수도원에 들어가지만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서 신분에 걸맞지 않은 방탕한 생활을 하기도 했는데요. 전례 예식에 참여하기 위해 말을 타고 가다가 벼락을 맞은 다음 사도 바오로처럼 회심해서 사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그 많은 재산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줬고 또 사제로서 한 그의 강론이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는데요. 대주교로 임명되어서 주교관으로 갔을 때 문지기가 거지인 줄 알고 성인을 내쫓기도 했답니다. 옛날과는 다른 모습이네요. 그렇게 약간 신분에 맞지 않은 돈이 많아서 방탕한 생활을 했던 성 노르베르토 주교가 됐는데 거지인 줄 알고 어떤 행색이었길래요. 독일의 지역교회에서 여러 개혁을 펼쳤고 로마에 갔다가 병으로 선종한 성인입니다. 이 밖에도 오늘 축일을 맞이한 성인 성 구드발, 성 아만시오 등 17분이 계십니다. 축일 맞은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릴게요. 축일 미리 알려주시면 또 당일날 축하해드리니까요. 네, 곧 있으면 또 6월 29일이죠. 베드로와 바오로 많은 분들의 축일이 몰려있는 날 오니까 미리미리 그날 누구누구 축하해요 하고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준비해놓겠습니다. 샵 1053이에요. 우물정 1053 유료 100원. 이쪽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실 수 있고요. CPBC 빵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톡은 무료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노래 한곡 듣고 올게요. 포도나무 선교단이 부릅니다. 닮게 하소서.

포도나무 선교단이었어요. 담게 하소서 띄워드렸습니다. 네, 오늘 들을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큰 돈을 넣은 부자보다 가난한 과부의 렙톤 두 잎을 더 귀하게 여기시죠. 가진 것중 일부를 내놓는 것은 쉽지만 모두를 내어주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모든 걸 봉헌할 수 있는 과부의 용기를 닮아갈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도 쭉 함께 해주세요. 또 오늘 현충일이니까 순국 선열들을 기억하면서 이따 10시에도 묵념 시간에 기도해 주시고요. 사랑의 날개가 부르는 주의 사랑만이 띄워드리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2: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2: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3: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환희의 신비 1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2: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0: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환희의 신비 2단,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찾아보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환희의 신비 3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낳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1: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0: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1: 귀양설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위아드님이 삶과 죽음과 부활로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2시를 알려 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2: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6월 7일 일요일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오늘 미사는 서울대교구 신당동 분당 부주임 유상준 베르나르도 신부 집전입니다.

오늘 미사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미사를 청해 주시는 지향에 따라 필요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불어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을 후원해 주시는 은인들도 미사 중에 기억합니다.

오늘은 6월 7일,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입니다. 입당 성가 195번입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오늘은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미사로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1: 형.

0: 주옵소서.
1: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0: 기도합시다. 주님, 이 놀라운 성찬의 성사로 주님의 순환을 기념하게 하셨으니 저희가 언제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성체 성혈의 거룩한 신비를 공경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오늘 제일 독서는 신명기 8장 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2: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신 모든 길을 기억하여라. 그것은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가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너희 마음속을 알아보시려고 너희를 시험하신 것이다. 그분께서는 너희를 낮추시고 굶주리게 하신 다음 너희도 모르고 너희 조상들도 몰랐던 만나를 먹게 해주셨다. 그것은 사람이 빵만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너희 하느님을 잊지 않도록 하여라. 그분은 불뱀과 정갈이 있는 크고 무서운 광야 물 없이 메마른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차돌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신 분이시다. 또 그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몰랐던 만나를 너희가 먹게 해주신 분이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1: 하느님 감사합니다.

0: 오늘 제2독서는 사도 바울의 고린토일서 10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1: 사도 바울의 고린토일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축복하는 그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까?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는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우리 모두 한 빵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0: 하느님 감사합니다.
1: 천사의 빵.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 영과 함께
0: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 주님 영광 받으소서.
0: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그러자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유다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달리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1: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0: 찬미 예수님.
1: 찬미 예수님.
0: 오늘은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날이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깨닫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전례 안에는 성체 성사가 우리 삶의 어떤 의미인지 잘 드러나 있습니다. 먼저 제1독서에서는 사람이 빵만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람은 먹어야 삽니다. 빵이 필요하고 밥이 필요하고 몸을 지탱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배는 부른데 마음은 텅 비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은 많은데 삶의 방향을 잃을 수 있고 몸은 살아있지만 영혼은 메말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독서는 우리가 빵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알려줍니다. 나아가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양식으로 내어주시고 그 양식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참된 양식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우리는 미사 때마다 이 말씀을 실제로 만납니다. 제대 위에서 빵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성체를 받아 모십니다. 성체 성사는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어 우리의 영적

0: 영적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사랑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매 미사 때 성체를 모시며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 안에 머무르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라는 오늘 복음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성체 성사는 예수님과 내가 잠깐 만나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삶 안에 머무르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무르게 되는 은총의 시간입니다. 그렇게 미사를 단순히 주일마다 지켜야 하는 의무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미사는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지치고 흔들리며 때로는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우리가 다시 하느님께 돌아오는 자리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식탁에 초대받으며 주님의 몸을 받아 모십니다. 그리고 하느님 없이 살 수 없다는 사실과 내 힘만으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사의 핵심인 성체 성사가 바로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미사 안에서 우리가 받아 모신 성체, 곧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내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꾸고 내 시선을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꾸며 내 삶을 조금씩 하나님께 가까이 이끌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체 성사는 우리 삶의 가장 깊은 위로이자 힘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받아 모시는 성체를 다시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익숙해서 무심히 지나쳤던 성체 안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당신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 우리와 함께 머무르시려는 사랑,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려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성체 성사는 내 힘만으로 살아가려 했던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어디에서 오시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이끌어줍니다. 그리고 이 미사가 끝난 뒤에도 우리가 모신 성체의 은총이 우리의 말과 행동 안에서 드러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을 때, 누군가를 미워하기보다 이해하려 할 때, 작은 사랑이라도 실천하려 할 때, 그때 성체 성사는 우리 삶 안에서 계속 이어질 겁니다. 오늘 제 이 독서에서 바오로 사도가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는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우리 모두 한 빵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체 성사는 나와 예수님을 하나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받아 모신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곳으로 함께 만들어가도록 초대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계명을 살아가게 하는 성체 성사의 또 다른 사랑의 신비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당신의 몸과 피로 우리를 먹이십니다. 우리도 그 사랑 안에 머무르며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1: 천지의 창조

환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0: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1: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우리를 기르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며 우리의 바람을 겸손하게 아뢰시다.
0: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생명이신 주님, 참된 양식이요 음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리는 교회를 굽어보시어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와 성혈의 신비를 깊이 묵상하며 자신을 내주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소서.
2: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0: 한반도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남북한이 반목하던 시간을 마치고 서로 한 민족이며 존중받아 마땅한 존재들임을 깨닫게 하시어 이 땅에서 주님 안에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소서.
2: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0: 자살의 유혹을 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자신의 목숨을 포기하려는 이들을 붙들어 주시어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느끼는 기회를 얻게 하시고 저희가 그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기울이도록 이끌어 주소서.
2: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0: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저희 본당 공동체를 돌보아 주시어 사목자, 수도자, 평신도들이 성체 성사를 통하여 하느님 사랑의 신비를 체험하고 성체 안에서 하나 되며 나눔을 실천하게 하소서.
2: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1: 영혼의 굶주림을 채워주시는 주님, 주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며 참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려는 저희의 기도를 즐겨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아멘.
1: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친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0: 사제의 손을

0: 되게 하소서.
1: 주님, 이 제물로 신비로이 드러나는 일치와 평화를 주님의 교회의 자비로이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아멘.
1: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0: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1: 마음을 드높이
0: 주님께 올립니다.
1: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0: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1: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드시며 십자가의 구원을 길이 기념하도록 흠없는 어린 양이신 자신을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으시는 완전한 찬미의 제물로 봉헌하셨나이다. 주님께서는 이 큰 신비로 신자들을 기르시고 거룩하게 하시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류를 하나의 신앙으로 비추시고 하나의 사랑으로 뭉쳐 주시나이다. 이제 저희는 이 놀라운 성사의 식탁으로 나아가 주님의 은총을 가득히 받고 부활하신 성자의 모습을 닮은 새로운 인간이 되고자 하나이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이 모두 주님을 흠숭하며 새로운 노래를 부르오니 저희도 모든 천사들의 군대와 함께 큰 소리로 끝없이 외치나이다.

0: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1: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0: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레오와 죄주교 베드로와 협력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1: 아멘.
0: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0: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1: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0: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1: 아멘.
0: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 영과 함께.
0: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1: 평화를 빕니다.

0: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1: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리라.

신령 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주님, 이 세상에서 저희가 주님의 보배로우신 몸과 피를 받아 모셨으니 주님과 하나되어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1: 아멘.
0: 미사 끝났으니 평화로이 가십시오.
1: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 164번입니다.

0: 묵주 기도 영광의 신비를 함께 바치겠습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0: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3: 영광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3: 영광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3: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3: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3: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3: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3: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3: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3: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3: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3: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3: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3: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3: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0: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3: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0: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3: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0: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2: 기도합시다. 하느님, 외아드님께서 삶과 죽음과 부활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3: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충분히 강론 말씀 중에서 아쉬운 순간, 그 되돌리고 싶은 순간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2, 3년 전에 어떤 후회되는 순간,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생각나면서 좀 마음의 치유를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1: 미사 안의 침묵은 들은 말씀을 마음에 머물게 하는 시간이지요. 잊고 있던 마음이 떠오르고 아팠던 기억이 천천히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둘러 답을 찾기보다는 잠시 마음에 머물러 보면 어떨까요?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07번, 주의 성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 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 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 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오늘은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 성혈 대축일입니다. 우리는 성체와 성혈 안에서 매일 살아계신 주님을 뵐 수 있습니다. 성체 성사 덕분에 예수님은 과거형이나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 함께 하시는 분이 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만 있다면 언제든지 예수님 앞에 찾아갈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은총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그대에게 평화를 6월 7일 주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또 성체성열 대축일입니다. 기쁜 날이죠. 첫 곡으로도 누구보다 주님은 우리 사랑하셨네. 성밴드가 부르는 버전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저도 라디오를 듣거든요. 저희 라디오, 우리 평화방송 라디오를 많이 듣지만 신신우신 며칠 전에 듣는데 그 추준호 형제님이 그 지금 아마 남미에 있나 봐요. 거기에서는 성체성열 대축일이 평일이고 휴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문자를 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또 우리 신앙 안에서 중요한 날이다. 굉장히 기쁜 날이고 우리도 뭐 주일이라 쉬긴 하지만 어쨌든 꼭 기억하는 기쁜 날임을 오늘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대에게 평화를 참여하시는 방법 알고 계시죠? 샵 1053이에요. 우물정 1053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유료 100원이고요. CPBC빵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방송 토크는 무료로 열려 있어요. 사연이랑 또 신청곡 함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신청곡과 함께 또 축일 맞으신 분은 저 축일이에요. 오늘 누구 축일입니다. 축하해주세요 하는 축하 사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방송 토크 통해서 많이 보내주세요. 오늘은 시가 주는 선물 기도 시를 소개해드리는 날이죠. 노래 두곡 듣고 어떤 시또 소개해드릴지 만나볼게요. 황영준 신부의 내가 너와 함께 그리고 더 프레젠트 밥이 되어주신 분두곡 이어드릴게요.

아픈 몸 일으켜 혼자 찬밥을 먹는다. 찬밥 속에 서리빨이 목을 쑤신다. 부엌에는 각종 전기 제품이 있어 1분만 단추를 눌러도 따끈한 밥이 되는 세상. 찬밥을 먹기도 쉽지 않지만 오늘은 혼자 찬밥을 먹는다. 가족에겐 따스한 밥 지어 먹이고 찬밥을 먹던 사람, 이 빠진 그릇에 찬밥 훑어 누가 남긴 무 조각에 생선 가시를 핥고 몸에서는 제일 따뜻한 사랑을 뿜던 그녀. 깊은 밤에도 혼자 달그락거리던 그 손이 그리워 나 오늘 아픈 몸 이끌어 찬밥을 먹는다. 집집마다 신을 보낼 수 없어 신 대신 보냈다는 설도 있지만 홀로 먹는 찬밥 속에서 그녀를 만난다. 나 오늘 세상에 찬밥이 되어.

그대에게 평화를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주일 코너죠. 시가 주는 선물, 기도. 문정희의 찬밥에 이어서 방금 들으신 곡 한덕훈 신부의 어머니 당신께 띄워드렸습니다. 시에서는 이 주인공이 지금 생각하는, 느끼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구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아마도 어머니라는 것을. 엄마 생각하면 이렇게 그립고 사랑을 뿜는 사람이다 하는 이런 생각은 시대를 넘나들어서 계속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노코 아빠 승유님이 주님은 내비게이션 신청해요. 이 노래 듣고 싶거든요 하셨어요. 그래서 또 분위기를 바꿔서 이 노래 신청곡 띄워드리려고 합니다. 영광음 신부님이 부르는 주님은 내비게이션 들으시고요. 이어서 자케오 나무의 신곡이에요. 지난달에 나온 일주일 정도 된 따끈따끈한 음반입니다. 그 사랑을 난 보았네. 두곡 이어드릴게요.

네, 노코아빠 승유님의 신청곡이었죠. 영광음신부님 목소리 주님은 내비게이션 들었고요. 이어서 방금 들으신 곡 자케오나무 그 사랑을 난 보았네 였습니다. 네, 오늘의 성인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의 성인 중에는 성 로베르토가 있습니다. 그는 사제가 된 후에 베네딕토 회 회원이 됐고요. 동료 수도자들과 함께 더욱 엄격하게 생활하는 수도원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수도자들과 함께 뉴민스터로 가서 또 다른 수도원을 세우고 그곳에 원장이 되었죠. 지금도 이 수도원은 많은 순례자가 찾아오는 곳이라고 합니다. 성 로베르토 세례명이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류체첼리아님이 수원교구 여주분당 황규현 보니파시오 신부님 또 보니파시오 세례명 쓰시는 모든 분들 축일 축하드려요 하시면서 그저께 보내주셨나 봐요. 그날 또 보니파시오 축일이었죠. 노코아빠 승유님도 오늘 지인 신부님 성영산 신부님과 청년회 같이 한 친구 축일 보니파시오 축일입니다. 축일 축하해요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축일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당일에 또 이제 방송 여건상 바로바로 소개해드릴 수는 없지만 축일 축하 문자메시지 남겨주시면 꼭 소개해드리니까요. 문자메시지 방송 토크 통해서 축일 축하 메시지 보내주시고요. 미리 보내주시면 당일에 꼭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꽃동네 수도자 찬미단의 기꺼워하여라 듣고요. 이어서 루하가 부르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느님은 두곡 이어드릴게요.

꽃동네 수도자 찬미단의 기꺼워하여라 이어서 루하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느님은 두곡 함께 들었습니다. 네, 오늘 들을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성체성사의 의미를 알려주십니다. 세상의 음식은 육신을 살아 움직이게 하지만 성체와 성혈은 영혼까지 살리는 음식이죠. 성체를 영할 때마다 그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기쁜 주일 보내시고요. 노비스쿰의 성체 앞에서 뛰어드리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어디 찾아가지 않고도 신앙을 키울 수 없을까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때 그 특강 참 좋았는데 녹음이라도 해둘 걸 아쉬우셨나요? 그럴 땐 유튜브에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을 검색해보세요. 이상재 가스토신부의 보듣게살, 사제의 수도자들의 신앙특강, 가비가 전하는 사람 사는 풍경들, 그리고 대구 CPBC의 라디오 방송 현장까지 다 골라볼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눈으로 보고 다시 들을 수 있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지금 유튜브에 검색해보세요.
4: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08번, 간절한 주의 사랑.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지구의 어떤 피조물도 다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작은 선택을 내릴 때도 공동의 집 지구를 먼저 생각하면 어떨까요? 우리는 지구라는 이 위대한 생명 공동체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 달 동안 한 권의 책을 함께 읽으며 기후위기 시대의 해법을 찾는 프로그램 CPBC 라디오 기후특집 낭독 공동의 집 지구 시작합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슬입니다. 6월에 제가 소개할 책은요, 지금 당장 정의 실현입니다. 생태 정의의 관점에서 에코사이드 저항 운동의 의미와 역사를 짚어보고 에코사이드의 책임을 누구에게 어떻게 물을 것인지 논의하는 책인데요. 저자이신 황준서 작가님과 6월 한 달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공회대학교라고 하는 대학에서 사회학 전공 조교수로 있는 황준서입니다. 성공회대학교에는 여러 연구소가 있는데요. 거기 연구소 중에 이제 민주주의 연구소의 소장으로 있고 또 동물과 사회 생태 전환 연구소라고 하는 다른 연구소를 또 운영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의 전공은 환경과 생태 그리고 평화와 인권이고 학교에서도 뭐 인권과 평화나 환경사회학 같은 과목들을 가르치고 또 연구하고 있습니다.
0: 그냥 언뜻 듣기만 해도 조금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책도 이제 에코사이드에 대해서 쓰신 책이에요. 에코사이드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개념부터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에코사이드라는 말이 일단 외국어다 보니까 좀 당장 듣기에도 바로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한국어로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해야 좋을까라는 고민이 아직까지도 있는데요. 한국어로는 이제 보통은 네, 생태학살이라고 많이들 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 에코사이드라는 말이 그 제노사이드라고 하는 우리에게는 이제 공식 법률로서 번역은 집단 살해인데 보통 이제 언론이나 뭐 일상에서는 이제 집단 학살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대규모로 어떤 특정한 집단을 사실상 절멸 상태에 이르게 하는 학살 행위를 제노사이드라고 하는데 이 제노사이드의 개념에서 착안해서 에코사이드라는 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에서도 이제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고엽제라는 아마 그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만한 제초제가 있습니다. 베트남전에서 미군이 고엽제를 굉장히 많이 살포를 해서 베트남 열대우림이 황폐화가 되고 그 여파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하죠. 그 고엽제가 만들어지게 된 과학적인 발견을 했던 어떤 사람이 아서 갈스톤이라고 하는 본래 이제 식물학자입니다. 근데 본인이 쓴 박사 논문이 나중에 이제 영국과 미국 국방부에서 이 자료를 보고 이렇게 하면은 숲을 파괴할 수가 있겠구나 해갖고서는 만들어낸 게 이제 고엽제였고 본인의 과학적인 발견이 그렇게 군사화, 무기화가 돼서 쓰인 걸 보고 베트남에 갔다 온 다음에 이 사람이 이것은 에코사이드이다. 제노사이드가 사람, 인간 집단의 파괴라면 에코사이드는 생태 환경 파괴이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0: 그렇군요. 근데 이 작가님으로 하여금 환경 문제를 사회 문제로 연구하게 만든 사건이 있다고 책에서 소개하고 계신데 어떤 영향을 끼친 건가요?
1: 네, 저는 이제 사실 충남 서산이라는 동네에서 쭉 살았고요. 지금도 이제 부모님은 충남 서산에 계신데 제가 저는 그때 당시 2007년에는 사실 밖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무슨 일이 있나 좀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뉴스들을 봤었거든요. 그때 사진을 봤는데 그 앞바다가 태안 앞바다 그리고 나중에는 점점 더그 기름띠가 퍼져서 전체 서해안 앞바다가 검해진 사진을 보고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이런 이제 궁금증과 약간 충격이었죠. 그 충격과 함께 이제 제가 해외에서 이제 집으로 돌아왔고 집에 가보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막 기름 닦으러 오시고 저희 부모님도 이제 보통 엄마가 아빠는 일하러 가니까 엄마가 이제 기름 닦으러 가고 저도 뭐 따라가고 했었습니다. 그 보면서 이렇게 기름이 막 유출되고 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일이 벌어졌을까에 대한 좀 호기심과 또 충격과 약간 어떤 무력감도 있었고 원유 냄새를 그렇게 처음 맡아보는 게 이런 게 근데 단순한 어떤 우연한 사건 혹은 뭐 사고가 아니라 이 사고가 벌어지게 된 계기부터 그것이 이제 사회에서 논해지고 또 정부가 대응하는 방식들이 과연 이게 맞는 걸까? 이런 질문들이 좀 들더라고요.

0: 그래서 이제 삼성 기름 유출 사건을 제가 이제 환경과 인권을 공부하게 된 계기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1: 네, 듣고 보니까 저도 기억이 납니다. 뉴스에서 이렇게 새들이 기름에 젖은 까만 데에서 있는 기억이 나는데, 네, 이런 심각한 환경 파괴는 모든 생명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의 행위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생태적 학살 행위에 저항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CPBC 라디오 기후특집 낭독, 공동의 집 지구, 다음 주에도 함께합니다. CPBC FM
2: 집은 기와가 지키고 농사는 미기와가 지킨다.
3: 흑성병, 탄저병엔 미기와, 잿빛 곰팡이병에도 미기와, 병확산 막아주는 미기와.
2: 집은 기와가, 농사는 미기와.
3: 풍년을 지키는 이름
2: 경농 미기와. 경농이 만듭니다.
4: 충분히 강론 말씀 중에서 아쉬운 순간, 그 되돌리고 싶은 순간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2, 3년 전에 어떤 후회되는 순간,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생각나면서 좀 마음의 치유를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5: 미사안의 침묵은 들은 말씀을 마음에 머물게 하는 시간이지요. 잊고 있던 마음이 떠오르고 아팠던 기억이 천천히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둘러 답을 찾기보다는 잠시 마음에 머물러 보면 어떨까요?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 안에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사랑하는 이를 주님의 품에 맡겨드리며 기도 안에서 부활의 희망을 간직합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 영천성당은 그리움이 머무는 자리로 영천성당 묘원 안에 봉안시설 영원한 천국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천성당은 미사 중에 세상을 떠난 이들이 주님의 평화 안에 머물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봉안시설 영원한 천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영천성당 사무실 054-338-3381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6: 기쁜 소식 밝은 세상
7: 가톨릭 평화방송.
5: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박동호 신부의 사회 교리.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많은 부분들이나 이슈들을 사회 교리로 풀어보고 교회 가르침을 통해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의 자세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이 시간 말씀에 서울대교구 박동호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안녕하십니까, 박동호 신부입니다. 오늘 6월의 첫 주일이고요. 6월 7일입니다. 벌써 6월 7일 하니까 6월도 그 상순, 하순, 상순, 중순, 하순 하게 되면 열흘 가까이 이제 지나가는 즈음이잖아요.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또 그리고 또 오늘 전례력으로는 성체성혈 대축일이고요. 성체성혈 대축일과 관련해서는 좀 말씀드리기가 조금 주저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기도문 있잖아요. 특히 이제 그 성혈 축복 기도할 때요.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리는 에피다 할 때요. 옛날에 혹시 기억하세요? 너희와 모든 일을 위라 그랬었거든요. 그걸 많은으로 바꿨잖아요. 성경에 이제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럼 그전에는 왜 모든이라 그랬다가 그 다음에 다시 많은으로 바꿨을까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실제로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일을 행하여라 할 때 그 일을 행하라는 것에 관해서 좀 오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성체성혈 대축일을 보내면서 그 일을 행하라는 게 물론 이제 유카리스트 성찬례를 말하는 건 맞습니다. 그 문법상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할 때 이제 빵을 축복하고 포도주를 축복하면서 바친 기도문이거든요. 그 내용을 그대로 지금 이제 성경에서 그 밝힌 그대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하다 보니까 모든을 갖다 만은으로 바꾼 거고요. 모든 일을 위하여를 많은 일을 위하여. 성경의 기도문이 그대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나를 기억 하여 일을 행하라.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이제 헤어지기 전에 하는 예수님 이제 붙잡혀가지고 고초를 겪으시고 이제 돌아가시고 붙잡히고 십자가형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살해당하고 그러나 부활하시고 이 말하자면 그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활을 앞둔 성주간에 성목요일에 마지막 만찬에서 했던 어떤 사건을 계속해서 우리가 기억하라 할 때 우리가 메모라이즈도 있고 이 용어는 좀 설명이 필요하고 좀 그 해석하기라고 하니 그러는 건데요. 실제 용어는 앞에 코자가 들어가요. 코 메모라시오라고요. 그래서 그게 기억함과 동시에 기억은 이제 과거 사건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과거 사건을 오늘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용어는 그냥 기억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 기억하고 그 기억하고 그것이 지금 실제로 재현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용어상으로. 우리말 어법에는 그런 게 없다 그러네요. 하여튼 그래서 우리말은 어쩔 수 없이 나를 기억하여라 하지만 용어는 코메모라쇼 라틴 말로요. 그래서 그거는 시간을 옛날 거를 기억을 하는데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기억을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 옛날 사건을 소환하는 게 아니라 옛날 사건을 소환함으로써 그 일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용어 이제 어법이겠죠. 용어 그 언어의 어떤 차이인데 그 또 다른 예 중에 하나가 우리의 어법으로는 아주 어색한 게 있죠. 그 참된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있죠.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할 때 행복하여라. 이거는 우리말로나 뭐뭐 해라 그러면 하여라 그러면 명령어법이잖아요. 명령하는 거잖아요. 근데 행복을 명령할 수가 없어요. 행복은. 그럼 명령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일어나 그럼 일어나잖아요. 가 그럼 가잖아요. 와 그럼 오고. 먹어 그럼 먹는데 이 행복하여라. 물론 여기서 행복은 그냥 인간적인 어떤 좋은 어떤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하느님의 하고 온전한 결합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당연히 내가 바란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선택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온전히 하느님께서 허용하거나 허락하거나 건네줌으로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 하느님과의 온전한 합일은 기본적으로 물론 나의 열망이 반드시 이 전제가 된다 안 된다 가지고도 이제 신학에서는 막 논쟁이 많아요. 내가 열망하지 않아도 하느님은 거저 주신다라고 무조건 주신다라는 그 쉽게 말하면 그런 주장도 있고 아니다. 내가 열망해야만 하느님이 이 하느님께서 주신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걸 크게 보면은 뭐 오로지 은총으로만과 오로지 믿음으로만 이런 거예요. 근데 또 한편에선 그분이 행복과 은총의 주인이시지만 그분이 그냥 무조건 다 그냥 이렇게 믿는다고 다 그냥 무상으로 다가 아니라 어떤 인간의 화답, 인간의 자세, 인간이 받을 만한 뭐 이런 것이 있다라고 이제 그 두 주장이 신학 안에서는 있는 셈인 거죠. 그게 또 뭐 그 신학적인 논쟁 때문에 뭐 서로 분열도 이루어진 건데 말이죠. 어쨌든 행복하여라라는 이 어법은 우리 말에는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행복하세요라 한다고 행복 그거는 청원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잖아요. 예수님은 행복하기를 바란다 마음이 가난한 이 뜻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참된 행복이 참된 행복, 하느님께서 충만한 행복을 실현시켜 준다. 근데 실현시켜 준다면, 그럼 만약에 우리 식으로 말하면 행복한 사람은 하느님께서 행복하게 해주십니다. 이런 말이 될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하느님께서 행복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선언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어법상 행복하여라. 우리말 번역은 그렇게 했지만 다시 말하면 그 아람어죠. 그리스 말의 옛날 버전이죠. 그 아람어는 우리말 어법하고는 좀 달라서 그렇게 말함으로써 어떤 주체가 말함으로써 그것이 실현되는 것을 담는 어법이에요. 근데 행복이라는 건 인간적인 어떤 기쁨의 충만이 아니라 하느님과 온전한 결합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건 또 이게 그리스 철학에선 그런 내용이 있죠. 그 용어가 그게 이제 참 행복이라고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한 거죠. 그냥 그 행복이면 근데 영어로 해피니스가 아니고 베아티튜드거든요. 그것도 다른 거죠. 말은 우리말로 행복으로 번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것에 옛날에는 진복 팔단이라 그랬다가 복이라 그랬다가 행복이라 그랬다가 근데 지금은 참 기쁨이라고 또 참자를 쓰고 까만 글씨로 하잖아요. 하느님께서 주시는 실현의 하느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완성, 충만함인 거예요. 삶의 충만함. 근데 그거를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말 어법으로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혹은 가난한 사람들 하느님께만 온전하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미 하느님과의 온전한 결합이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실현된 거라고. 우리말 어법에 없기 때문에 옮기기가 어렵고 설명을 하자니 말이 길어지는 건데요. 비슷하게 이 기억하여 우리가 그 인식론이라든가 인간의 관점에서 기억한다는 건 과거의 어떤 사건이나 과거의 어떤 해프닝을 오늘 내 인식 작용으로 이렇게 소환해낸 거잖아요. 일은 과거의 일이고 그 일은 그냥 내 머릿속에만 떠오른 것뿐인 거예요. 근데 이 코어 메모라셔라는 이 어법은 과거의 그 일이 지금 다시 지금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코어 메모라셔라는 용어가 우리말로는 참 번역하기가 어렵죠. 그걸 길게 번역하면 안 되니까 예수님은 그냥 나를 코어 메모라셔하고 일을 행하라 그랬으니까 일을 행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성찬례를 행하는 이 자리에 그분이 이 성찬례를 주재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2000여 년 전에 그분은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안 계시지만 그 회중에 모여서 이 성찬례를 하면 그리고 하면 그분이 이 자리에 와서 이 성찬례를 주재하시는 거예요. 설명이 참 안 되죠. 죄송합니다. 어법의 차이가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한 그러니까 이 코 메모라시는 단순한 세리머니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6월 25일이 한국전이고 또 8월 15일이 광복절이고 이런 때 보면은 그 기념식을 하잖아요. 기념식을. 그때는 메모리예요, 메모리. 근데 코어 메모리는 뭐냐면은 8월 12일 날 코어 메모리는 실제 광복이 재현되는 거예요. 실제 벌어지는 거야, 그게. 근데 이거는 8월 15일은 이미 45년에 지나갔으니까 다시 우리가 식민 지배를 받지 않는 한 재현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찬례와 성찬례를 우리가 거행한다 할 때 그것을 그냥 기념식 하듯이 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또 덧붙이고 싶은 것은 물론 일을 행하여라라는 게 이 성찬 유카리스트라는 건 맞습니다만 이 어법상으로 맞는데 이 어법에만 너무 또 한 번 이렇게 일을 행하여라는 이 말의 어휘에 사로잡히게 되면 자칫하면 이 주일에 우리가 거행하는 그 성찬례가 단순한 아주 반복되는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그냥 관행적인 세리머니가 된다는 겁니다. 코 메모라셔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어려운데 그 일을 행하여라 할 때 그것을 이 실제로 주일에 평일에 모여서 말씀의 전례 끝나고 나서 그 성찬의 전례를 하는 요 행위를 반복해서 행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할 가능성 우려도 있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미사에 참례한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성찬례를 했느냐 안 했느냐 또는 성체를 모셨느냐 안 모셨느냐 거기에 모든 거 사활을 건다. 모든 것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물론 맞긴 맞아요. 맞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일을 행하라는 이 행하는 것을 성찬례에 꼭 참여해라. 성찬례를 해라. 요 얘기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미 형식적으로 규정된, 물론 예수님의 말씀이고 기도기 때문에 하는 건 맞는데 그게 인간적으로 그 참뜻이, 참된 뜻이 살아서 이 성찬례는 예수님의 성체 성혈을 통하여 그분의 생명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근데 참여하는 것을 관행화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성체를 모시면 그분하고 하나가 된 것으로 간주한다 하고 간주했을 뿐이지 사람을 못 바꾸는 거죠. 말하자면 DNA가 안 바뀐다 그 말입니다. 그럼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맥락을 좀 생각해 보면 이 성찬례가 얼마나 쉽게 표현하면 마치 유언과 같은 거예요. 제자들에게 인간적으로 한번 좀 가볍게 신학적이나 철학적이나 어원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거 말고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나를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걸 좀 기억해 달라. 그게 헤어질 때 헤어지는 사람이나 남아 있는 사람의 가장 간절한 그 인간적인 바람 아니겠습니까? 나를 잊지 말때 내가 누구인지 잊지 말아줘. 내가 당신에게 어떤 사람이었는지 잊지 말아줘. 내가 무슨 일을 했는 사람이 좀꼭 기억해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영영 이별하는 사람이라면. 자, 오늘 헤어지니까 밥 먹자. 밥 먹는 이 사건만 기억하라는 건 말고, 그것도 중요하죠. 그 안에 응축되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나를 기억하여 일을 행하려 할 때, 기억을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무엇을 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제자들에게 어떤 분이셨는지, 그것을 좀 제발 마음에 담아두고, 그리고 나처럼 살아달라.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말이죠. 해석할 수는 없는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우들이 제가 이제 사목하면서 이제 30한 6년째 되는데, 성찬례에 참여했느냐 안 했느냐, 그 예식에, 그 세르모니에 참여했느냐 안 했느냐, 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무엇을 하고 사셨는지, 그분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우리를 바라보셨는지를 좀 다시 환기해서 그분처럼 그분이 당부하신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에 대한 열정이 이 성찬례라는 예식에 참여하려는 열정에 비해서는 너무 약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성체 성혈 대축일에 성찬 기도문에 관련해서 조금 두 가지 정도 말씀드렸습니다. 기억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일을 행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기억이란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셨는지,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나에게 어떤 모습의 삶을 보여주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행하라고 하는 바는 뭔지, 나처럼 살아달라, 내 뜻을 좀 이어서 살아달라, 마치 유언처럼 작별하면서 남긴 그런 뜻으로 이 성찬 기도를 인간적으로도 해석하고 그것을 이렇게 생활 속에서 좀 이렇게 실천하려는 노력도 성찬례에 참여하려는 그 의무감만큼이나 중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노래 들을게요. 길과 진리와 생명, 김정식이 부릅니다.

김정식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아주 짧게 또 소개를 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의 회칙. 회칙은 이제 성격으로는 이 문헌 성격이죠. 이 문서의 성격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회칙도 있고 서간도 있고 권고도 있고 있는데 또는 담화 메시지도 있고요. 회칙은 성격이 그대로입니다. 그 한자 그러니까 돌려서 다 읽어라 그런 뜻이죠. 그런 문서입니다. 그만큼 또 중요한 문서이기도 하겠죠. 돌려서 다 읽어야 되니까. 근데 이번 회칙은 제목은 이제 제가 지난주에는 이제 그 위대한 인성 뭐 이렇게도 말씀드렸고 이제 주교회의의 공식 번역 그러는 어떻게 그 용어를 이제 선택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휴마니타스 또는 휴매니티라고 하잖아요. 발음이 안 좋아도 좀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교황청의 그 홈페이지에 공식 오피셜한 공식적인 이 문서는 영어도 있는데 우리말은 없어요. 중국어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영어라든가 라틴어라든가 독일어, 불어 이런 거를 보는데 그냥 제일 편하게 보는 게 편한 게 아니라 좀 어렵지만 그래도 참조할 수 있는 게 이제 영어가 제일 쉽잖아요. 우리 국민학교 때부터 영어를 배우니까요. 근데 휴매니티거든요. 근데 이걸 인간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인류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인성이라고도 번역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인간이라고 번역할 때도 말이 많거든요. 맨도 인간, 퍼슨도 인간. 근데 이제 그것도 인류는 또 한자가 인간과 인류는 다르잖아요. 류잖아요, 류. 어떤 부류에 속한다 할때 류잖아요. 그러니까 인류가 있고, 그럼 인류라고 말할 때도 휴메니티고, 인간이라고 말할 때도 휴메니티도 되고, 인성이라고 할 때도 휴메니티도 돼요. 그럼 인성이라면 휴메니티고, 신성은 디비니티고요. 인간이라고 할땐 맨도 되고 퍼슨도 되고 그 사람 우리말로는 순수하게 사람이란 말을 쓰긴 하죠. 한자어로는 인간이지만 근데 인성도 쓰고 인류라고 할 때도 인류도 휴메니티라는 말도 쓰고 휴먼 레이스라는 말 쓰고 때로는 휴먼 S를 붙이기도 하고 또는 휴먼 비잉스라고 쓰고 하여튼 좀 개인적으로는 불편해요. 저는 마음상으로는 참 어렵다. 근데 이게 맥락이 있잖아요. 그게 철학에서 다룰 때 또는 뭐 문학에서 다룰 때라든가 비평이라든가 다룰 때 또는 신학이나 종교나 이런 다룰 때마다 그 배경, 그 터에 맞는 용어들이 있는 거죠. 전문 용어라고 하죠. 터미널러지라고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이렇게 뭐 쉽게 말할 수 없는데 그것이 갖고 있는 장점은 그 맥락에 따라서 그 분야의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는 장점은 있는데 저 같은 이제 보통의 사람들은 너무 복잡하고 너무 디테일해 가지고 어지러운 거예요. 그냥 사람이면 됐지. 왜 보통 사람들은 사람 하면 금방 알아듣잖아요. 근데 철학에선 거기다 휴먼 퍼슨이 들어가냐, 비잉이 들어가냐 가지고 다른 용어를 쓴단 말이죠. 각 철학자들마다. 하여튼, 그래요. 어쨌든 그 휴메니티인데 그 앞에 이제 또 라틴 말로 이제 막니피카스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인간, 위대한 인간도 되고, 위대한 인류도 되고, 위대한 인성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건 이제 그 본문의 맥락에 따라서 뭘로 번역할 거냐에 따라서 그런데 그냥 위대한 사람. 근데 사람은 왜또 우리 말이잖아요. 근데 사람 말고 사람 부류 할때 사람류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또 인류라는 말 쓰거든요.
근데 통상적으로 또 사람들 하면 되지만 또 그것도 만만치 않은 게 사람들은 또 피플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피플은 또 민족이란 말로도 번역하고 민족은 또 네이션이란 말도 나오고 하여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용어가 참 어렵다. 그래도 뭐 최대한 한번 쉽게 쉽게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사회교리 이게 사회문헌이냐 아니냐는 본인이 직접 밝히지는 않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프란치스코 교황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앞에다 이게 사회회칙이다라고 본인이 밝혀버려요. 예를 들어서 모든 형제 같은 경우는 사회회칙인데 물론 이제 교황청 홈페이지는 앞에다 사회자를 안 써요. 소셜이라는 표현을 안 쓰는데 본인이 본문에다가 아예 이거는 사회회칙이다. 이건 사회회칙이 아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아마 특징이 그런 것 같아요. 분명하게 밝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회칙이라고 밝힌 것이 예를 들어서 모든 형제 이 자리에서 했잖아요. 하나하나. 모든 형제는 뭐에 관한 사회회칙이냐. 거기서 보면은 우리말로 번역은 뭐 형제애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리고 형제애와 사회적 우애에 관한 사회회칙 모든 형제 이렇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말 그 공식 번역은 조금 이의를 좀 갖고 싶어요. 왜냐하면 모든 형제를 왜 모든 사람이 좀 읽었으면 좋겠다 하고 내놨을까? 그건 전쟁의 위험 때문이었거든요. 전쟁의 그것도 큰 전쟁의 조짐이 곳곳에서 보인다라는 것 때문에 말하자면 평화에 관한 호소인 거죠. 평화를 위한 대화 또는 협력, 조화 이거를 말하자면 자리를 만들고 싶다 나는 초대장 같은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그 부제가 뭐냐면 이제 영어로 fraternity인데 이거를 우리말로는 형제애로 번역을 많이 해요. 근데 형제애 맞습니다마는 지금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아주 고전적으로 개인주의라든가 인간의 주체성의 과잉 그런 경우 할 때 사람은 사람에게 늑대다 이런 용어가 있거든요. 이제 서양의 철학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만인은 만인에게 투쟁의 대상인 거예요. 저 사람 내가 쓸어 이랬 그걸 이제 점잖게는 뭐 적자 생존이니 또는 뭐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그 살 그냥 우리는 그냥 적자라고 말하자면 그 앞에다 더자를 붙여서 최적자 상위의 포식자가 모든 것을 다 말하자면 지배하는 세계. 그러면 서로 투쟁의 관계이고 투쟁할 땐 힘의 부딪힘이고 힘의 부딪힘은 당연히 지배와 종속이거든요. 싸움이란 말입니다. 인간을 인간으로 볼 거냐 인간을 늑대라고 볼 거냐 할 때 그때 인간은 인간이다. 자연철학에서는 옛날부터는 뭐 예를 들어서 인류의 조상은 하나다. 우리는 아담과 할 얘기를 하는 것.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서로 혈육이다 그 얘기입니다. 혈육의 관계들이다. 그러니까 내가 뭐 성이 다르고 뭐 인종이 다르고 국적이 다르고 사회적 신분이 다르더라도 하여튼 나하고 저 사람은 내가 저 사람을 쓰러뜨려야 될 대상이 아니고 나하고 피를 나눈 혈육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프라터니티라는 이 영어 서구 언어의 우리말 사전에 보면 혈육 관계도 있어요. 그러니까 프란치스코 교황은 사람이 사람에게 늑대가 아니라 사람은 누군가에게 형이고 누이고 동생이고 이다. 혈육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관에 대한 전환이 요구되는 거고 그 소셜 프렌드십은 사회관계에 대한 전환인 거예요. 사회와 집단과 집단 사이의 관계는 프렌드십에 이게 혈육 관계는 아닌데 우호적 관계여야 된다. 집단과 집단이 대립의 관계, 집단과 집단이 만약에 앞에서 잠깐 말한 것처럼 힘센 집단이 힘 약한 집단을 멸절시킨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 힘센 집단이 있을 수 있잖아요. 현실에서는.
그 힘센 집단이든 힘이 약한 집단이든 서로 친구 관계의 성격이 뭡니까? 혈육은 아니지만 친구 관계는 의지의 어떤 관계를 맺은 다음에 그다음에 관계의 어떤 성격이 DNA가 아주 우호적 관계이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경우에는 혈육보다 더 진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앞에다 사회적이란 말을 소셜이란 말을 쓴 거는 근데 퍼스널 인격적으로 친한 관계 이런 걸 넘어서 집단과 집단, 분야와 분야, 대륙과 대륙, 나라와 나라 이게 전부 다 소사이어티거든요. 이 관계가 우호적이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이 투쟁의 관계 내지는 무한 경쟁의 관계 내지는 그 폭력적인 지배 관계 내지는 이런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어깨 동무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이 자리에서 했는지는 기억이 없는데 가끔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이게 프라터니티 같은 경우는 서로 혈육이다. 모두가 한 형제, 모두가 한 동렬이라 그러잖아요. 학렬이 같다 그러잖아요. 위아래가 아니고 학렬이 같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수평적 관계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근데 혈육이에요. 그럼 형이거나 누이거나 동생이거나 아우거나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 관계는 뭐 피는 물보다 진하단가 그런 말 있잖아요. 거기서 죽고 죽이는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근데 한 걸음 더 이건 인간관이라면 세계관, 사회관, 세계는 뭐냐? 집단과 집단 사이의 그 관계가 릴레이션십이 친구 관계처럼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 부제를 붙이고 했는데 그게 프란치스코는 이거는 전쟁의 위험이 고조되고 평화가 점점 멀어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좀 길을 찾아봅시다라고 초대

책장과 같은, 그래서 사회의 칙이라고 본인이 본문에서 밝히거든요. 근데 레오 교황께서는 그렇게 분명히 밝히질 않는데 이걸 사회 회칙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내용을 보면. 그리고 이 부재,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인공지능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시대를. 인공지능 시대에서 이제 human person, 그러니까 인격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인간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요. 아마 인격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인격과 safeguard, 그러니까 안전하게 지키는 거. 그 말의 반대, 이 말의 함의는 뭡니까? 인공지능 시대에서 이 인공지능 시대가 인간의 페르소나, 인격을, 인간의 인간다움을 위협하는 어떤 현상들이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제목으로도. 우리가 사회 회칙 또는 이 레오 교황의 이 첫 회칙에서는 소셜 독트린이란 말을 쓰거든요. 사회 교리란 말을 쓰거든요. 오늘 우리 이 자리도 박동호 신부의 사회 교리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도 이제 우리 청취자께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용어가 가톨릭 사회 윤리가 있고요. 가톨릭 사회 교리가 있고요. 가톨릭 사회 사상이 있고요. 가톨릭 사회 가르침이 있습니다. 앞에 가톨릭 사회 교리, 가톨릭 사회 윤리, 사회 교리, 사회 사상. 이거는 들으시기에도 이론적이고 또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고 또 더 나아가서 좀 더 긍정적으로 보면 교리가 있으면 교리는 좀 지속적이고 심지어는 영속적이진 않지만 오래가잖아요. 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보편적이죠. 여기나 저기나 어제나 오늘이나 변치 않게 늘 적용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그런 걸 모색하죠. 윤리든 교리든 사상이든. 근데 사회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아요. 그 보편성 내지는 특수성을 가져요. 특수한 현안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정한 현안을. 그 다음에 이것은 당연히 특정한 현안이니까 현안입니다. 풀어야 될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보편적이지 않고 특수하다고 말할 땐 예를 들면 어제는 문제가 안 됐는데 오늘은 문제가 됐어요. 여기서는 문제가 되는데 저기서는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룰 때 소셜 티칭, 가르침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근데 이제 우리 말로는 윤리, 그 다음에 교리, 그 다음에 사상 또는 가르침을 다 섞어서 그냥 사회교리 이렇게 뭉뚱그려 쓰는 거죠. 그런 거 한번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는 조금 구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데 이 레오 교황은 계속해서 소셜 에틱스라든지 윤리라든가 또는 사고, 사상이라든가 가르침이란 말 대신에 소셜 덕트린 오브 더 처치라는 말, 교회의 사회 교리라는 말로만 사용합니다. 그만큼 이론적이거나 보편적이거나 지속적인 내용을 이 안에 담았다는 뜻이기도 하죠. 다만 현안이, 특수한 현안이 인공지능의 기술이 인간성 혹은 인성 혹은 인간에게 어떤 풀어야 될 숙제를 안기고 있다. 이것이 제목에서 드러내주는 내용이다. 그리고 그 이 문헌은 그런 내용들을 분명히 다룰 것이다 라고 이미 이 부제에서 알려주는 것이죠. 노래 들을게요. 석소영이 부르겠습니다. 그가 나를 사랑하시네. 함께 듣겠습니다.

그가 나를 사랑하시네 석소영이었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 이제 레오 14세 교황의 첫 회칙이 나왔는데요. 아마 우리말로 번역해서 읽으실 때쯤이 되려면 좀 몇 달이 걸릴 수 있어요. 다만 좀 교황청 홈페이지에 가시면 바로 여러 나라 말로 공식적으로 이렇게 공표를 했거든요. 그리고 요새는 또 우리말로 이렇게 바로 번역해서 나오기도 해요. 물론 이제 그 번역이 얼마나 이해하기 쉬운가는 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는데요. 혹시 그냥 큰 제목만으로도 재밌는 지점이 눈에 띄거든요. 뭐냐면은 작년에 돌아가신 프란치스코 교황이 낸 회칙이 사회칙이 두 개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권고까지 따지면 한 서너 개가 더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모든 형제하고 찬미받으소서잖아요. 모든 형제와 찬미받으소서의 1장의 제목만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모든 형제는 폐쇄된 세계 위에 드리운 암운, 검은 구름들이에요. 그리고 찬미받으소서는 공동의 집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예요. 그리고 모든 형제는 말하자면은 평화의 위기에 대한 걱정이 전제되어 있고, 어쩌면은 큰 전쟁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그 걱정도 그 안에 배경으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폐쇄된 세계 위에 드리운 암운들을, 그러니까 세상을 비판적으로 걱정하는 마음으로, 슬픈 마음으로, 슬픈 눈으로, 그러나 냉정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참화를 막아야 되니까. 찬미받으소서도 비슷하거든요. 공동의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늘, 땅,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생물, 사람, 공동체. 말하자면 이게 모두 생태라는 구성 요소들이에요. 집안의 식구들과 같은 거예요. 근데 다 집이 붕괴돼가는 정도인 거예요. 하늘이 오염되고, 땅의 자원, 물이 못 먹고, 생명이 멸절하고, 사람의 품이 있는 삶이 점점 멀어지고, 공동체가 와야 되고, 다시 말하면 집에서는 식구들이 사는데,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병에 걸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1장의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2장에 가서 말하자면은 바로 창조, 크리에이션은 바로 복음이다 라고 해서 예수님 그 묵상, 관상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모든 형제의 경우는 기류의 나그네,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 그 복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현실의 조건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이것을 복음 및 교회의 가르침으로 성찰하는, 비춰보는 순서를 갖는다면은 레오 교황의 이 회칙은 처음에 복음에 관하여, 성경에 관하여,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가, 그 다음에 사회교리에서 무엇을 말하는가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AI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서가 다르죠. 하나는 현실을 얘기한 다음에 복음의 빛으로 비추고, 레오 교황은 복음 및 교회의 가르침을 먼저 얘기하고, 그것을 놓고 AI를 평가하려고 하는 방법론에서 큰 차이죠. 이거를 어떤 전문가들은 앞에 거는 토마스 아퀴나스식의 접근이라 그러고, 뒤에 거를 아우구스틴식의 접근이라 그런다. 굉장히 대조적이에요. 재미있는 대목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본문 내용 관련한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여라, 임두빈이 부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2: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모드 주행,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지금 르노 대구 로드쇼에서 만나보세요. 6월 5일부터 7일까지 롯데아울렛 이시아폴리스에서.
3: 르노.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4: 주문식 교육으로 대학 교육 혁신과 대한민국 산업발전에 기여한 지 반세기. 대기업 취업부터 해외 선진국 취업까지. 2024년 교육부 발표, 해외 취업 전국 1위. 주문식 교육의 산실, 영진 전문대학교.
5: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6: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2: 가스통 신부. 이상재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1: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2: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6: May I help you?
3: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TK
8: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7: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람을 의미하는 한자어 인간을 글자 그대로 풀면 사람인 사이간, 사람 사이가 되죠. 그리고 사이간이란 한자를 풀면요, 문과 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닫힌 문 사이로 햇빛이 들어오는 모습을 본뜬 건데요. 그러니까 인간은 닫힌 문 사이로 비춰드는 햇빛만큼의 간격을 기본값으로 가지는 존재란 거죠. 그래요, 사람과 사람 사이가 너무 가까이 있으면 숨 막힙니다. 너무 멀리 떨어지면 서먹하죠. 그러니까 그 사이는 닫힌 문 사이로 햇빛이 들어오는 정도면 어떨까요? 책과 책 사이, 문장과 문장 사이에 비춰드는 지혜를 나누는 2주의 책, 책방지기 김지현 야구보입니다.

0: say something crazy? Will you marry me?
1: Can I say something even crazier? Yes!
2: 재벌, 국회의원, 고급 공무원, 장성, 장차관. 이 다섯 도둑놈을 비판한 김지아 씨 오적으로 56년 전에 강제 폐간된 대한민국 대표 잡지 사상계. 2026년에 신오적을 들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복간 사상계가 찾은 신오적. 새로운 다섯 도둑놈들. 어떤 놈들인지 서점에서 찾아보세요. 좋은 세상 만드는 사상계.
3: 6월 7일 2주의 책 시작했습니다. 첫 곡은 Frozen, 겨울왕국 OST였어요. Love is an open door. 문을 여는 것. 그것이 인간이다. 이런 생각으로 첫 곡 골라서 여러분과 함께 했고요. 마음의 문을 열고 오늘 2주의 책도 들어주시면 됩니다. 6월 첫 2주의 책은 꼭 이 책으로 이 작가님과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궁금하시죠?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 무료 빵톡 열려 있으니까 참여해 주시고요. 너튜브로 실시간 들으시고 다시 들으실 수도 있는 2주의 책. 자, 오늘 북셰프인 작가님과 오늘의 책 두 권입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0: 그림과 그림 사이, 문장과 여백 사이, 조용한 침묵이 손을 내밀고 마음을 붙들고 상처를 감싸고 슬픔을 보듬고 말보다 따뜻한 등불을 켭니다. 2주의 책, 오늘은 그렇게 다정한 마음으로 나와 너, 우리 사이로 다가드는 핀드 출판사에서 나온 두 권의 책입니다. 한 사람이 비워둔 마음의 자리를 찾아가는 이야기를 찾는 책, 책의 자리에 그림을 그리신 서양 화가시고요. 우리와 사이라는 단어의 가운데를 서성이게 되는 책, 우리 사이를 그림으로 쓰신 작가이십니다. 한지민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스튜디오로 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그림 그리는 사람 한지민입니다.
0: 네, 아유 웃으면서 인사해 주시니까 반갑고 좋네요.
1: 반갑습니다.
0: 예, 그래요. 제가 다양하게 소개를 드렸어요. 서양 화가로 시작해서 작가로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청취자와 또 독자들에게 직접 자기소개를 해주실까요?
1: 네, 저는 주로 유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림을 그리고 갤러리에서 전시 위주로 활동을 하다가 제가 24년에 류혜지 작가님이 쓰신 글에 제 그림을 입히는 그림책 작업을 처음으로 하게 됐어요.
0: 예.
1: 그 뒤로 1년 좀 넘게 지나서 올해 4월에 우리 사이라는 글 없는 그림책을 출간하게 됐고요.
0: 예.
1: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0: 그렇군요. 다시 말씀드리면 서양 화가로 시작해서 작가로 소개를 드린 건데 서양화를 그리시다가 책의 그림을 그리게 되시고 그림책이자 그림으로 쓴 책으로도 읽히거든요, 저는. 그런 과정도 좀 궁금합니다.
1: 제가 개인전을 할 때는 하나의 주제를 정해놓고 전시 준비를 하지만 갤러리 안에서 보는 그림들이 하나의 이야기로 쭉 연결되진 않거든요. 가끔 연작 시리즈를 그리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는 좀 저는 드문 편이었고 그래서 어떤 날 불현듯 어떤 스토리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거를 작업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다 보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림책이다. 응, 그래서 그림책으로 그걸 표현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거죠.
0: 그리고 책이 나온
1: 네네.
0: 거고요. 오늘
1: 네.
0: 그 책을 소개해 드릴 거며 또 우리 청취자들, 독자들에게 선물로 드리기도 합니다. 자, 오늘 선물로 드릴 책은 우리 사이예요. 물론 책의 자리도 전반부에 다룰 거지만 이 책을 드리니까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으로 성함 주소 붙여서 참여를 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작가님을 이 6월 시작할 때 꼭 모시고 싶었습니다.
1: 네, 왜요?
0: 가톨릭 안에서는 예수 성심이라고 예수님 마음으로 살아가는 한 달이기도 하거든요.
1: 네네.
0: 근데 그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마음이란 말이죠.
1: 네네.
0: 그리고 그 마음의 시작은 다 비슷하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 마음이기도 하고요. 그래야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면서 나를 좀 낮게 보거나 아니면 뭐 내가 더 우월해라고 우쭐하거나 그런 마음이 안 생기거든요. 그런데 작가님의 그 우리 사이라는 잠시 후에 다룰 이야기는 다 그렇게 산다.
1: 네네.
0: 예, 같은 모양이다. 그러니까 위안이 됐단 말이죠. 요즘은 워낙 다 점처럼 살아서 그리고 핵개인이라는 용어도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럴수록 우리가 함께이고 같이다. 같이 투게더다. 그리고 또 우리다라는 걸 우리 2주의 책 가족들 벌써 제가 우리를 붙이지 않습니까? 2주의 책 가족들과 또 독자들에게 좀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 6월 한 달 시작할 때 작가님의 이야기가 정말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저 감동받았어요 지금.
0: 아, 그러셨군요.
1: 예.
0: 예. 뭐 들어보시니까 어떠십니까? 그 어떤 서사에서 좀 제가 얘기한 부분과 중첩되는 게 확실히 있지 않습니까?
1: 그렇게 생각해 주신다는 것 자체가 전 사실 그림책 작업하면서 고민이 좀 많았어요.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독자들한테 잘 전달될지 의구심이 좀 들더라고. 처음에는 확신이 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의구심을 좀 떨쳐내고 싶은데 잘 되지 않았고 그래서 그 감정과 싸우는 게 좀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런 말씀 들으면 정말 큰 힘이 되죠.
0: 예. 네. 작가는 다 각자의 자리에서 분투하잖아요. 예, 그 분투의 결과로 제가 하는 말이 조금 위로가 되셨다면 또 아마 이 독자들의 얘기로 위로도 받으셨을 거고요. 그럼 참 다행입니다. 그런 시간을 북토크로 이미 가지셨고 또 앞으로도 가지실 예정인데 네. 라디오 출연으로 마이크 앞에 서시게 된 거는 거의 처음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좀 어떠신지요?
1: 처음은 아니고요.
0: 아, 그렇군요.
1: 예, 한 5년 전쯤 한번 제가 그림 에세이 출간 때문에 한번 출연한 적이 있는데 뭐 그래봤자 두 번째니까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0: 별로 긴장하신 것 같지 않습니다.
1: 저요?
0: 예, 편안하신데. 예.
1: 아, 편안해요. 저.
0: 다행입니다. 예. 북토크도 편안하셨나요? 어떠셨습니까?
1: 아, 최근에 4월 말쯤에 양평에서 북토크를 했는데 항상 느끼는 건데 저는 말하거나 글로 표현하는 거의 좀 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근데 항상 보면 요즘 독자분들이 저보다 말씀도 더 잘하시고 아, 나 그림 그리기 정말 잘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번에 낸 책을 정말 깊게 공감해 주시더라고요. 그게 정말 놀라웠어요. 오셨던 모든 분들이 다 한마디씩 해주셨는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아직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눈물을 독자분들 앞에서 눈물을 고민이 너무 많은 작업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그때 눈물이 났던 거예요.
0: 실례지만 어떤 말로 울컥하셨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1: 아, 국어 선생님이셨는데 예. 나이가 좀 지긋하신 국어 선생님께서 원래 텍스트가 없는 책은 나는 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그림책을 보고 나서 그 또한 편견이었다는 걸 깨달았다고 하셨는데 근데 그때 제가 눈물이 빵 터진 거예요. 주체할 수 없이. 그래서 정말 처음으로 울었어요. 북토크하다가.
0: 감정이 흘렀네요. 네. 감사함이 흐른 거고요.
1: 네. 그래서 너무 저도 그때 제가 더 안도하고 위로받았던 거죠. 아, 그래. 전달이 안 되면 어떡하지 했는데 전달이 됐구나. 이런 생각하니까 저도 모르게 진짜 감정이 이제 무장해제 됐던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독자인 너와 작가인 내가 네. 우리가 된. 그래서 우리 사이로 네. 그 사이가 눈에서 흐른 거 아닌가.
1: 옆에 계시던 출판사 대표님께서 저희 눈물에 엄청 기뻐하셨고요.
0: 그랬군요. 이거면 됐다.
1: 네, 맞아요. 아, 정말.
0: 그래요. 네. 작가님은 울고 대표님은 웃고 네. 뭐 그런 북토크의 에피소드 전해주셨고요. 네. 우리 사이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좀 후반부에 다룰 예정이고 네. 작가님이 그리신 책의 자리부터 좀 네. 펼쳐보려고 해요. 네. 쉽게 그려지지 않는 그런 풍경을 그리셨어요. 표지를 네. 보니까 네. 우산을 가지런히 말아서 네. 소파 위에 뒀습니다. 네. 그러면 거실 바닥이 젖죠. 이게 좀 의아하달까? 우산 꼬지에 두거나 저는 바로 펴가지고 베란다에 말리거나 뭐 이렇게 하거든요. 어떻게 이런 표지를 생각하시고 그리셨습니까?
1: 아, 사실 이 표지 그림은 표지로 쓰려고 작업한 게 아니라 그 내지 안에 그 보셨죠 그림책?
0: 네.
1: 책방에 들어갔잖아요. 예. 올라갔잖아요 2층으로. 그 1층과 2층 사이에 어떤 브릿지 역할을 제가 조금 하고 싶어가지고 작업한 건데 편집 과정에서 이 그림이 빠지게 됐어요.
0: 아.
1: 그리고 좀 아쉽다고 생각했던 찰나 그림책 제목이 책의 자리로 정해졌고 이 그림과 너무 잘 어울린다. 그래서 표지로 가게 된 건데 저는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듣고 이걸 그 장면을 이렇게 분석적으로 접근하신다는 게 정말 놀랍고요. 저는 이 사물이 놓인 빈 자리에 조금 중점을 뒀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누군가 있던 흔적도 이 책의 내용과 너무 잘 어울리고 제목과도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거든요.
0: 네. 그렇네요.
1: 그래서 바닥이 젖을 것까지 생각을 하지 못했고요.
0: 저는 너무 생활인인가 봐요.
1: 아, 저 정말 되게 놀랐어요.
0: 예, 그렇군요. 네. 그 무엇이든 그 무언가의 자리는 있다라는 거.
1: 네,
0: 그리고
1: 네.
0: 그것이 책의 자리일 수 있다라는 네, 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읽는 책도 거실에 뒹굴기도 하고
1: 네.
0: 또 아이랑 같이 읽다가 소파에 처박히기도 하고 뭐 그러다가 제 가방에 있기도 하고
1: 네.
0: 제 손에 있기도 하고
1: 네, 네.
0: 그렇거든요.
1: 네.
0: 그게 다 책의 자리다라는 생각도 들고
1: 네.
0: 자, 이 내용을 좀 살피면
1: 네.
0: 책의 자리를 다시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1: 네.
0: 그리고 그 책은 주인공 어머니의 책이고요.
1: 네.
0: 예, 간단한 줄거리랄까요? 좀 말씀해 주신다면.
1: 책에는 자전거 포를 운영하는 아빠와 글을 쓰다가 더 넓은 세상을 보겠다고 떠나버린 엄마 그리고 딸을 세 명이 등장하는데요. 저는 지금 주인공이 엄마 책이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이거 작업하면서 주인공이 아빠가 아닌가라고 생각했어요. 예, 저는 이 아빠한테 뭔가 아내를 지지해주고, 아내가 떠나고, 또 20살이 된 딸이 떠나버리고, 집에 혼자 남겨져서 오지 않을 누군가를 오랜 시간 기다린 거잖아요,
0: 제가
1: 외롭게.
0: 질문으로는 주인공을 딸로 상정하고 지금 드린 건데.
1: 예. 근데 이건 정답이 없죠. 읽는 사람의 마음이니까. 근데 제가 작업하는 동안 아빠를 주인공으로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아빠한테 감정이입을 많이 했고, 그래서 저는 이 책도 엄마가 쓰고 놓고 가긴 했지만, 책의 주인은 아빠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0: 그렇군요. 그리고 또이 책장을 넘기면서 나오는 그림 중에 이것도 좀 짚고 싶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젤에 그려진 책의 모습이 처음에 나왔다가, 그러니까 전반부에 나왔다 후반부에 또 나옵니다. 보라와 분홍색이 뒤로 가면 빛이 바래요. 그래서 그게 시간의 흐름을 좀 표현하고 싶었던 걸까?
1: 시간의 흐름도 흐름이고, 이 책이 남겨진 뒤에 아빠도 엄마를 그리워하면서 책장을 넘겼고, 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들이 그리워한 그 시간의 흔적을 조금 표현하고 싶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누런, 빛바랜 색을 조금 더 내려고 신경을
0: 약간
1: 썼죠.
0: 갱지 느낌이랄까? 예. 그렇게 표현을 해주셨던 거죠. 앞서 한지민 작가님이 간단한 줄거리를 말씀을 해주셨고, 실제 주인공은 아버지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뭐 스포일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조금 더이 줄거리를 덧붙여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전반부 정도만 말씀해
1: 네,
0: 주신 거니까.
1: 그렇죠. 떠난 딸이 이제 여기서 이제 화가로 처음에 등장을 하는데, 화가로 설정이 된 거는 이제 글 쓰신 류예지 작가님의 생각은 아니었고, 제가 이걸 그림으로 풀어내다 보니까

그 앞에 나오는 문장들이 어떤 장면이 어울릴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어서 그런지 이 사람이 작업실에서 작업하다가 계속

0: 가지고 떠났던 그 엄마의 그 책을 책방 2층에 꽂아놓고 돌아오거든요. 그러면서 얘기가 마무리가 돼요. 감정이 어떤 해소되는 느낌이 들면서. 그래서 저는 아까 그 이젤의 책이 그려져 있는 거 말씀하셨는데 자세히 보시면 앞쪽 책은 과거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책은 뒤집어져 있어요. 펼쳐져 뒤집어진 채로 놓여 있고 그거는 이제 약간 꺼내놓을 수 없는 어떤 무거운 마음을 조금 그렇게 표현하고 싶었고요. 네, 뒤쪽 책은 펼쳐져 있거든요. 페이지가 보이게. 그래서 이제 그거는 집에 도착하기 직전에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건 이제는 꺼내놓고 얘기할 수 있고 감정을 털어내고 싶은 그 마음을 제가 책으로 표현을 한 거죠.
1: 그렇군요. 우리가 과거에 내가 어떤 모습이었든, 그리고 특별히 그 순간이 좀 상처가 됐던 순간이라면, 흔히 얘기하는 용어로 트라우마라고 하잖아요. 그건 극복하는 게 아니라 바라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왔고,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책을 뒤로 덮어놨던 지난날이 저는 떠올랐습니다. 그러다가 새로운 가족이 생기고, 결혼하면서, 또 아이를 키우면서, 그 책을 펼치고 그걸 계속 바라보는 작업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걸두 글자로 줄이면 성장이지 않나 라는 생각도 저는 하게 되고요.
0: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1: 예. 그리고 이 서사를 그림 그리는 한지민 작가님과 또 글을 쓰신 작가님 두 분이 함께 만들어 갔다라는 그 점도 저는 이 서로의 이 역할이 정해져 있지만 그 역할을 약간씩 침범 아닌 침범을 하면서 화음을 만들어가는 느낌이 들었달까요? 그 과정도 참 좋으셨을 것 같아요.
0: 유해지 작가님, 에세이를 주로 쓰신 작가님인데, 제가
1: 예.
0: 그분 그 글이 사람 냄새가 나서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 책의 자리에 등장하는 배경이 책방이잖아요. 그 책방 실제 제가 거주하는 곳 근처에 존재하는 책방이거든요. 제가 자주 다니는. 저는 그 책방이 건물이 비어져 있을 때부터 계속 지켜봐 왔던 거죠. 어느 날 비어져 있던 건물에 노란색 불이 들어오고, 책들이 들어오고, 그러다가 자주 드나들다가 그 책방이 너무 좋아지고, 그러다가 이 책방을 그리게 된 거예요. 뭐 사계절을 그리기도 하고,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그리기도 하고, 엄청 많은 사진을 찍고, 그러다가, 아, 이 책방이 그림책에 등장하는 어떤 책을 내고 싶다 생각이 들었고, 근데 저는 그림은 자신 있었지만 글은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떠오르는 스토리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고민을 해도. 그래서 제가 류 작가님한테 부탁을 드렸죠. 같이 해줄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너무 흔쾌히 함께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 일이죠.
1: 예, 그렇군요. 원래 마음이 흘러 넘쳐야 그게 눈물이 되기도 하고 그림이 되기도 하나 봐요. 네.
0: 이렇게 시적인 표현을.
1: 그 그림도 참 인상적인 게 제가 그림에 뭐 그렇게 조예가 있진 않아서 수성 목판화 뭐 이런 걸로 작업하셨다고 해요. 46점 그림인데 실제 크기와 비슷하게 책이 만들어진 거고 약간 몽환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원래 작가님의 그 그림체가 좀 꿈을 따라가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이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시죠.
0: 꿈을 따라가는 느낌이란 표현을 처음 들어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제가 주로 유화 작업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사실 완성도를 생각하면 유화로 작업을 하는 게 맞겠지만 이제 책방이 배경이고 책이 자주 등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과거 회상신이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유화보다는 좀 퇴색된 느낌이 나는 수성 목판화가 더 어울리지 않을까.
1: 수성 목판화가 퇴색된 느낌이 난다.
0: 이거 작업 과정이 제가 자작나무판에 스케치를 해서 그거를 수채 물감으로 칠하는데 물감이 마르기 전에 종이에
1: 찍는 거예요?
0: 찍어내야 돼요.
1: 와.
0: 그 과정에서 어떤 나무의 결도 같이 찍히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의도하지 않은 어떤 우연의 효과 같은 것도 발생하면서
1: 굉장한 순발력이 필요하겠군요. 다 마르기 전에 빨리 찍어야
0: 근데
1: 되는.
0: 근데 다행히도 예. 이 그림 전체를 한 번에 칠하는 게 아니라 아하. 종이를 나무판에 고정시켜놓고
1: 예.
0: 덮었다 열었다 할 수 있게 하면서 여기 좀 칠하고 찍고 저기 칠하고 찍고 이렇게 그걸 반복하는 거죠.

0: 요, 정성입니다.
1: 아, 그리고 이건 중간에 망치면 처음으로 스케치부터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0: 야.
1: 돌을 닦는 심정으로.
0: 저희 뭐 가톨릭 평화방송이니까 지금 거의 뭐 한지민 수녀님과 함께
1: 네.
0: 해야 된다고 해야 될까요? 자, 그래요. 얘기 나누다 보니까 벌써 우리 한지민 작가님의 첫 번째 추천곡을 들을
1: 아,
0: 시간이 됐습니다.
1: 예.
0: 뭐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거의 스포일러가 될 정도로 스토리도 전해주셨고 또 독자들과 지금 듣는 청취자들이 들으면서 이 책을 만났습니다. 책의 자리였고요. 자, 이제 추천곡을 듣고 두 번째 우리 사이
1: 네.
0: 만나겠습니다. 어떤 곡 추천해 주실까요?
1: 제가 오늘 소개하고 싶은 곡은 신지윤님의 추억은 한 편의 산문집 되어라는 곡인데요. 제가 작업할 때 즐겨 듣는 라디오가 있는데 작업하면서 라디오에서 이 노래가 흘러나왔는데 첫 소절에서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0: 예.
1: 그래서 이 곡을 너무 사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거의 매일 듣고 있는 곡이고
0: 예.
1: 어떤 면에서는 제 그림책과도 결이 잘 맞아있다고 생각해서 골라봤습니다.
0: 예. 저는 아까 뭐두 글자로 성장
1: 네.
0: 했듯이 작가님 두 글자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뭘까요?
0: 울보.
1: 아, 그러네요.
0: 자주 오시네요.
1: 아, 그렇군요.
0: 그리고 하나 더. 우리
1: 아, 어.
0: 사이.
1: 아.
0: 이제 우리 사이 만나겠습니다. 예,
1: 네.
0: 신지훈의 추억은 한 편의 산문집 되어 듣고 우리 사이 이책 만날게요.

0: 신지훈의 추억은 한 편의 산문집 되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책방과의 추억을 한 편의 그림책으로 글과 함께 써낸 작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지민 작가님, 책의 자리라는 책 우선 저희가 만났고요. 자, 이제 우리 사이 만나겠습니다. 온전히 작가님의 그림으로만 이루어진 책입니다. 책을 만든 종이의 질감부터가 달라요. 저는 어디 미술관
1: 네.
0: 갔다가 도롱을
1: 아.
0: 읽는 느낌이랄까요?
1: 예.
0: 이거 의도하신 바가 있습니까?
1: 이거는
0: 예.
1: 제가 이제 이 부분에서 저희 출판사 대표님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0: 아, 저희
1: 없는데요.
0: 핀드.
1: 네네.
0: 예.
1: 이건 종이 질감은 대표님이 종이 종류를 정하신 거고요. 제가 요즘 그림책 작업하는 동안 쓴 일기를 노트북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님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뭐 통화를 했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다, 막 이런 식의 내용이긴 한데, 방금 종이 말씀하셨잖아요. 좀 종이부터가 다르다고. 정말 그림책 여기저기 대표님의 애정이 정말 많이 가득 숨겨져 있고,
0: 편집자의 애정이기도 하죠.
1: 예. 그래서 제가 대표님이 제 그림을 진짜 진심으로 좋아해 주시는구나. 대표님이 이 그림책 작업을 너무 재미있게 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느껴져서 작업하는 내내 제가 너무 마음 편하게 작업했어요.
0: 지금도 우실 것
1: 아,
0: 같은데.
1: 전혀 아닌데요? 왜 그러시죠? 아,
0: 오늘 끝나기 전에 한번 우시는 거 아닌가? 네,
1: 아니에요.
0: 울지 않게 하려고 제가 하는
1: 네네.
0: 말입니다. 아, 그 핀드 출판사와 함께한 책이기도 하고, 그래서 핀드 한지민 콜라보 이렇게 또써 있어요,
1: 아,
0: 책에.
1: 네.
0: 그것도 또 작가님을 생각한 어떤
1: 아, 네. 저도 그게 너무 마음에
0: 예,
1: 들었어요.
0: 편집자나
1: 네.
0: 대표님의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1: 네.
0: 생각도 듭니다. 자, 그 핀드 출판사에서 나온 우리 사이는 여러분께 선물로 드리니까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으로 성함 주소 붙여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아까 작가님과 본격적인 얘기 나누기 전에 했던 말또 합니다. 다 그렇게 산다.
1: 아,
0: 우리 모두의 이야기다. 책 표지 뒷장부터 그림이 시작이
1: 네.
0: 됩니다. 흔히 말하는 구축 아파트의 벽면. 으로 저는 보였거든요.
1: 예,
0: 그 맞을까요?
1: 맞아요.
0: 예.
1: 그 그림책 후반부쯤 되면 이제 이 남녀 주인공 이 책에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되게 오래된 복도식 아파트에 살아요. 그래서 이제 후반부에 그 복도식 아파트의 현관과 벽면이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 부분의 일부분이 확대돼서 들어간 거예요. 그 내지라고 하죠.
0: 예.
1: 책 표지에 붙어 있는 면 앞뒤로.
0: 그렇군요. 아, 확대한 걸로
1: 면지,
0: 또
1: 면지.
0: 예예 예, 시작이 된 거고
1: 네.
0: 이 이야기가 이렇게 번뜩 아까 왔다고
1: 아,
0: 했는데
1: 맞아요. 이거예요.
0: 그 순간이
1: 엘리베이터
0: 언제셨고
1: 안에서였어요. 제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제 짝이랑 내일 준비를 하다가, 아, 우리가 사귀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이게 영화라고 생각하면 둘이 내렸는데, 다른 집으로 들어가면 되게 황당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아, 이거를 재밌게 작업하면 어떻게 될까 하다가, 이런 스토리까지 나오게 됐는데, 전에 제가 이 작업하면서 느꼈던 게, 자세히 보시면, 제가 지금까지 작업했던 어떤 비슷한 결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아, 나는 이 이야기가 하고 싶었나 보다. 예,
0: 그동안
1: 막막했던 이 청춘들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싶었나 보다. 작업 거의 끝나갈 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작업 해놓고 했던 생각이 이제 이런 그림을 더 그리지 못하게 된다 하더라도 정말 이제 난 후회가 없다.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0: 여한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근데 같은 예로 저도 뭐 지금 옷차림도 그렇고 가끔 정장 입고 일할 때도 있잖아요.

0: 그러면은 아이 어린이집 하원하고 벤치에 앉아 있으면 지나가던 할머니가
1: 네.
0: 어머 얘너 아빠는 어디 갔니? 이래요. 그러니까 저를
1: 아,
0: 아빠로 안 보는 거죠.
1: 그럴 것
0: 예,
1: 같아요.
0: 그냥 회사원 정도로 보니까. 그래서 접니다. 이러면은 할머니가 어머머머머 하시는데 같은 커플인 줄 알았는데 따로 간다든지 같은 가족인데 따로 본다든지 그런데 결국 다 비슷하게 산다. 그리고 청춘이 다 비슷하다.
1: 그쵸.
0: 그래서 줄거리 안에서 면접을 보거나 뭐
1: 왜?
0: 공부를 하거나 공부하다 졸거나 뭐 등등이 이어지는 건데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는 걸로
1: 네.
0: 하고 앞선 책의 자리도 마찬가지인데 등장인물의 눈을 그리지 않으신 것도 인상적이거든요. 이거 특별히 의도하시는 바가 있습니까?
1: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제가 눈을 뚜렷하게 그려버린 순간, 인물이 어떤 특정한 사람으로 단정지어지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좀 재미없다고 생각해요. 그림을 보는 사람이 상상하는 누구든 될수 있다. 근데 제가 그냥 회화 작업으로 발표를 할 때는 또 그때랑 다르게 이 그림책에서는 뭔가 그래도 눈을 그려줘야 되지 않나라는 고민도 드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그막 어떤 적절한 그 선을 찾는데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의외로. 그래서 눈을 막 조금 더 그려봤다가 막 지어봤다가 막 이목구비 없는 얼굴은 싫은데 그렇다고 너무 분명한 건 싫고 어떡하지? 막 이러다가 진짜 저 진짜 여기서 고민 많이 했거든요.
0: 그리고 그리지 않으시는 걸로.
1: 예, 저는 그래도 상상의 여지를 남기고 싶다고 저는 결정했습니다.
0: 예, 그렇군요. 그 결정 지지합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왜냐하면은 그 누군가의 이야기가 될수 있는 예,
1: 네.
0: 그런 그림이었으니까요.
1: 네.
0: 스포일러가 안 되는 선에서 좀 줄거리를 얘기해 주시죠.
1: 보시면 정말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냥 하루를 살아가는 모습이 시간의 흐름대로 드러나 있고요. 정말 줄거리가 없어요. 그냥 뭐 이런 눈 뜨고 뭐 빨래하고 밥 먹고 설거지 하고 또뭐 하러 가고 도서관 가서 공부하다가 면접 보고 돌아오고 이런 건데 저는 그냥 저이 작업한 동안 저의 과거에 굉장히 빠져 있었어요. 제 지나온 날들에.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 표현했지만 이것도 내가 지나온 날들의 기록이다. 그래서 되게 먹먹해진 순간이 많았거든요. 다 그렇잖아요. 면접 보러 갔는데 내 실력 다 발휘 못한 것 같아서 결과도 안 났는데 이렇게 한쪽에 되게 우울해져 있고 그날 하루 기분 되게 안 좋고 도서관에서 취업 준비하는데 이 내가 지금 이거 막는 길을 준비하고 있는 건가 너무 막막하고 그런데 집에 들어올 때 옆집에 불 켜져 있는 거 보면 불 켜져 있는 것만 봐도 위안이 되고 어떤 날은 누가 사는지도 모르지만 나랑 비슷한 어떤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순간이 있거든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의 이야기로 저는 다 담아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0: 방금 하신 얘기가 제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저도 면접자로 면접을 많이 보기도 하고 또이 직장에서 면접관으로 일하기도 하고 공부하다 잠자는 거는 대부분이 침만 안 흘리면 다행이죠. 그리고 또 그것도 있어요. 잘 가라고 인사하는 듯이 면접 가는 그 남자를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는 그 여성의 눈빛이랄까? 예, 그게 또 어떤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볼수 있는 따뜻한 시선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근데 이게 책을 다 보신 다음에 N회차 관람이라고 하듯이 N회차 독서를 하시면 정말 좋을 게 오른쪽 장, 왼쪽 장, 이 구성도 참 재밌습니다.
1: 네.
0: 예, 이것도 좀 짚어주시죠.
1: 그걸 말씀드려도 될까요?
0: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것도 스포일러는 안 되는 선에서 해주시면 될것 같은데.
1: 이게 페이지를 왼쪽과 오른쪽 페이지를 구분해서 보시면 한쪽에는 남자의 어떤 일상이 들어가 있고 이건 물론 아파트 안에서의 일이에요.
0: 예.
1: 다른 한쪽엔 여자 일상들이 페이지가 항상 왼쪽 오른쪽이 남녀가 정해져 있다는 그걸 조금 유심히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1: 네.
0: 그러면 그게 더 재밌게 읽히고.
1: 예, 근데 처음에는 그냥 가볍게 보시고 두 번째 그렇게 보여도 충분합니다.
0: 맞아요.
1: 네네.
0: 예. 원래 그렇게 해야 더 재밌잖아요.
1: 네네.
0: 그 애니메이션도 이스터 에그라고 해서
1: 아,
0: 뭐 그런
1: 네.
0: 것들 다시 보게 되는 그런 재미도 있으니까 다시 읽어주시면 좋겠고.
1: 네.
0: 제가 얘기한 그다 그렇게 산대요라는 그 문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뭐,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고민을 많이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말씀 들으면 그래 고민 끝났어 정말 다행이야 느껴지셨다 이렇게 들려서 저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0: 그렇다는 건 지금 고민이 있는 분이라면 이 책을 꼭 읽어보시면 네. 좋겠고 네. 저는 추가로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어떤 도서전 같은 데 갔을 때 이 네. 책은 글이 없고 그립이기 때문에 네. 그냥 드신 다음에 다 읽어버리시고 내려놓고 가시는 분들도
1: 저 진짜
0: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1: 아니 그런 분들 많다고 들었어요. 진짜 너무 속상하고요.
0: 당부 말씀 좀 해주시죠. 꼭 구매나 선물을 해서 읽었으면 좋겠다고.
1: 아 정말 바랍니다. 저희 대표님을 위해서라도. 아, 그 얘기 들었을 때 진짜 마음이 아팠어요.
0: 제일 중요한 건 독자 당신을 위해서죠.
1: 네.
0: 왜냐하면 한 번 읽고 끝날 책이 아니고 네. 고집어야 되는 책이며 그리고 그걸 음미하고 네. 간직했으면 하는 바람을 저는 전하고 싶달까요?
1: 저도 마찬가지고 저는 제가 그림책 정말 좋아해서 집에 그림책 엄청 많이 소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림책은 제 기분이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또 다르게 읽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소장해 주시길 네. 간절히 바랍니다.
0: 그래요. 네. 보통은 그 랩 같은 걸로 아예 싹 씌워버리는 책도 있는데
1: 아, 알아요. 예.
0: 예. 저희는 또 핀들은 또 그렇지 않았거든요. 예. 여러분 모두가 읽어볼 수 있게 예. 내드리고 네. 또 매대에 있기 때문에 예. 간직해 주시길 바란다는 마음.
1: 저도
0: 예. 드리면서 그래요. 아, 이 책을 마무리하는 때에는 작가의 말이 그래도 네.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이의 이 작가의 말을 작가이신 한지민 작가님의 낭독으로 음악과 함께 듣겠습니다.

0: 작가의 말. 지난 몇 년간 마음에 품어온 이야기를 이제야 꺼내놓는다. 붓질하는 동안 그 시절의 나로 돌아가 움츠러든 마음과 직면해야만 했다. 작업을 끝내고도 그때의 나를 온전히 놓지 못해 아직 작아진 그대로다. 막막했던 청춘을 지나 여기까지 오는 동안 변함없었던 건 나 혼자만의 작지만 평온한 공간이 주는 위로, 그것이 나를 계속 걸을 수 있게 했다. 2026년 3월 어느 밤, 한지민.
1: 우리 사이, 이 그림책의 마무리 작가의 말을 작가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한지민 작가님의 낭독이었고요. 어떠셨습니까?
0: 몇 년 전 같았으면 저는 정말 불가능했던 일이었어요. 이 낭독을 한다는 게.
1: 아, 5년 전 네, 그 라디오 출연 말씀하신 겁니까?
0: 아니요. 제가 원래 사람을 앉혀놓고 제가 어떤 글을 읽는다는 것 자체를 정말 할 수 없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뭐 그때도 한번 하긴 했지만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냥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요즘 시에 푹 빠져 있는데 어떤 좋은 시를 보면 진짜 낭독을 하고 싶더라고요.
1: 외우고 싶고.
0: 네, 그래서 맞습니다. 혼자 시 읽다가 낭독하는 게 저도 모르게 습관이 돼가지고 지금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았나요? 아, 저 이 또한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장.
1: 아, 자기애가 네. 뿜뿜이다라는 생각을 네. 하고,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의 네. 이 우리 사이를 그리신 작업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네. 자기 과거를 계속 반추하고 그림으로 쓰고 나니까 온전히 자기를 만나게 됐으니 단단해진 내면으로 낭독을 하실 수 있게 된 것도 분명히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0: 네, 그리고 이 글은 정말 제 진심이잖아요.
1: 그 부분이 궁금해요. 아까 그 작은 그 방, 작은 공간. 그 공간은 작업실인 걸까요?
0: 제가 예. 거주하던 저희 생활 공간이죠. 그때 뭐 오피스텔, 뭐 원룸 이런 데 살았으니까. 근데 제가 그 저희 그림책에 우동 먹는 씬이 있잖아요. 그 작업을 하다 제가 정말 잊고 있던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는데 제가 정말 방황하던 시기에 서울에서 일을 하면서 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4호선 끝자락 오이도 다키 한정공장 전으로 이사를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일이 끝나고 도착하면 밤이었는데 지하철 출구 밖으로 걸어 나가서 제 그림책 같죠. 걸어 나가면 컨테이너 박스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 간판이 없었거든요. 국수를 팔아요. 뭐 메뉴가 뭐 비빔국수,
1: 잔치국수.
0: 잔치국수. 그거밖에 없었는데 거기 들어가서 혼밥도 잘 못하던 제가 거기 문을 열고 들어가서 국수 한 그릇을 먹고 특별히 친절하다고 생각은 안 들지만 뭔가 좋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드는 주인 아주머니를 제가 가끔 이렇게 관찰하면서 국수를 먹고 나오곤 했거든요. 그때 그 일이 생각이 난 거예요. 이 작업을 하다가. 그러면서 그래 나 그때 진짜 힘들고 외로웠어. 근데 나 정말 잘 견뎌왔구나. 근데 나만 그런 건 아니겠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1: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 또한 그랬고
0: 네, 네. 예,
1: 모두가 그 순간을 떠올리시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사는 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렇고요.
0: 네, 네.
1: 예, 각자의 길에서 분투하고 있는 건 여전하잖아요. 얼마나 내가 나를 만나고 있느냐라는 그 질문을 이주회차 가족들과 독자들에게 또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꾸자꾸 만나시길 바라는
0: 네.
1: 그리고 그래야 나만큼 다른 사람도 생각할 수 있고 그 마음으로 살아야 우리가 사는 곳이 건강해진다라는 것도
0: 네.
1: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할 시간 다 됐습니다.
0: 아, 벌써요?
1: 예, 두 번째 네. 추천곡도 신지훈 씨 목소리로 네. 준비를 해주셨어요. 네. 소개해 주시죠.
0: 역시 신지훈 님의 키 작은 나무라는 곡인데요. 제가 이 그림책 나오고 가장 처음으로 저에게 후기를 전했던 사람이 저희 친언니였어요. 굉장히 시크한 사람인데 너무 의외여서 일단 놀랬고 언니가 보내준 후기가 낯선 이의 뒷모습에서 나의 외로움을 위로받는다. 너 또한 많이 외로웠구나. 지금의 나처럼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길을 걷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때 이 음악이 나오면서 제가 또 역시 아까 울보라고 하셨잖아요. 눈물이 나는 이 길거리에서 울지 않는다.
1: 아, 예, 예.
0: 하늘을 보면서 굉장히 씩씩하게 걸었지만 결국 눈물이 터진.
1: 우셨네요.
0: 예. 끝은 항상 눈물로. 그래서 그래서 이 노래가 너무 이제 그날 이후로 너무 좋아졌고 예, 예. 근데 저는 사실 이 노래를 계속 듣다가 느낀 게 얼핏 뭐 사랑 얘기일 수도 있고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저는 여기 나오는 누군가에게 기대어실 수 있는 나무가 되어준다. 이게 제 그림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1: 너 또한 그랬구나.
0: 네네.
1: 라는 그 말이 예, 분명히 위로로 와 네네. 닿을 거고요. 그런 말이 있죠. 남자는 태어나서 세 번 운다 뭐라고 했는데 뭐 남자도 아니시고 뭐 여자시긴 한데 책으로 세 번 우신 한지민 작가님과 네. 아주 마음이 흘러나오는 시간이었다.
0: 네,
1: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지훈의 키 작은 나무 준비해놓고 있고요. 어떠셨는지 간단한 소감과 또 독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0: 네. 뭐 제가 이 책 출간되고 얼마 안 있어서 연락을 주셨잖아요. 라디오 한번. 그래서 아 이렇게 밝은 눈을 가지신 분이 계셨다는 거에 굉장히 기쁨을 감출 길이 없었고요. 불러주셔서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고 저희 그림책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소장 부탁드립니다.
1: 들고 내리지 마라. 네. 들면 구매로 가라. 캐셔로 바로 가라. 예. 그리고 또 우리 사이 이 책으로 원화전도 있습니다. 그림책 우리 사이 원화전 서울 이목화랑입니다. 이목화랑이 어디냐면요. 북촌에 있습니다. 예, 검색하시면 나올 테니까 확인해 주시고 6월 4일부터 전시 중이에요. 6월 20일까지 이 전시가 이어지니까 전시에서 이 책을 만나도 좋겠고요. 지금 라디오 들으시면서 선물로도 드린다는 거 아시죠? 키 작은 나무 듣는 시간까지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으로 성함수 붙여서 오늘 만난 책 중에 우리 사이는 챙겨드리니까 참여해 주시고요. 자, 책의 자리 그리시고 우리 사이 그림으로 쓰신 한지민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신지훈의 키 작은 나무 듣고 왔습니다. 한지민 작가님의 신청곡이었고요. 이 작가님의 그림책 우리 사이는 여러분께 선물로 드립니다. 끝곡인 안혜은의 항해 듣는 동안에도 여러분 참여해 주십시오. 책방지기 김지현 야고보였습니다. 책 한 권으로 평화를 빕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엄마 나이가 되면 엄마, 나는 더 잘해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참 쉽지 않네요. 엄마, 잘 계시죠? 보고 싶습니다.
2: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3: 진딧물, 나방, 노린재, 외래 해충까지 이대로 괜찮을까?
4: 걱정 말고 청단으로 싹 잡아!
3: 우와, 경농 청단이 신의 한 수였네.
4: 진딧물, 나방, 노린재부터 외래 해충까지 청단으로 판을 뒤집는다.
5: 과수형 종합살충제 경농 청단.
6: 경험할 수 없던 총 3,443세대의 스케일, 만나볼 수 없던 최고 59층 스카이마크, 누려볼 수 없던 중산호수의 푸른 일상, 펜타일즈 W, 세상에 없던 삶의 기준을 완성하다. 6월 오픈 예정 0537522000번 IS 동서.
7: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8: 제가 들어드릴게요.
9: 여기 앉으세요.
7: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0: 충분히 방금 말씀 중에서 아쉬운 순간, 그 되돌리고 싶은 순간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2, 3년 전에 어떤 후회되는 순간,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생각나면서 좀 마음의 치유를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11: 미사 안의 침묵은 들은 말씀을 마음에 머물게 하는 시간이지요. 잊고 있던 마음이 떠오르고 아팠던 기억이 천천히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둘러 답을 찾기보다는 잠시 마음에 머물러 보면 어떨까요?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2: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01번, 은총의 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 과거에 끊임없이 집착하고 미래에 늘 불안해한다면 사람은 마른 꽃처럼 된다고 합니다. 생기 없는 마른 꽃, 만지기만 해도 부서지는 그야말로 유리 멘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과거는 우리가 어쩌지 못하니 그냥 흘려보내주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차분하게 기다려주리라. 그런 현재의 너른 마음이 우리를 싱싱하고 생기 있는 꽃으로 가꿔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주일 피로해진 마음을 잘 돌봐주는 것, 그게 바로 주일의 예쁜 선물 아닐까요? 어서 오세요.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